상령산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피리정황 및 대취타 보유자 정재국의 피리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피리 이야기로 이 시간 문을 열었는데요. 피리라는 악기가 몸체가 자그마한데도 심차고 윤기 있는 소리를 낸다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피리 소리를 직접 들으시니 실감이 나시죠? 이 피리의 실물을 보신 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몸체가 저렇게 작은데 어디에서 저토록 우렁찬 소리가 났는지 궁금하다 하는 이야기를 하시던데요. 그 비결은 바로 길고 큰 리드 덕분입니다. 피리 관대가 가느다랗지만 관대에 리드를 꽂고 나면 길이도 길어지고요. 또 소리도 힘차게 울릴 수 있습니다. 피리에는 향피리, 새피리, 당피리 이렇게 3종이 있는데요. 새피리는 관대가 가장 가늘어서 음량도 이 3종의 피리 중에 가장 작습니다. 실내에서 연주하는 줄풍류 음악에 주로 편성이 되고요. 당피리는 관대가 가장 굵어서 굵은 소리를 내죠. 지금 들으신 악기는 향피리입니다. 이 당피리보다는 가늘지만 새피리보다는 굵고요. 가장 쓰임이 많은 악기입니다. 지공이 전체 8개인데요. 앞에 7개, 뒷면에 엄지손가락으로 짚는 지공이 1개 있습니다. 피리의 재료는 신우대를 많이 쓰는데요. 대 하나로 관대와 리드를 모두 만듭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갈대로 리드를 만들기도 합니다만 보통 대 하나로 만드는데요. 대의 윗부분 쪽에서 리드감을 고르고요. 아랫부분의 첫째, 둘째 마디쯤에서 관대감을 골라서 악기를 만듭니다. 리드를 만들 때는 깎는 게 참 중요한데요. 리도가 이 진동판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너무 두껍거나 또 너무 얇거나 하면 공명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적당하게 깎아야 합니다. 좀 전에 피리를 연주하신 정재국 명인께서도 예전에 당신의 리드를 직접 깎아 쓰셨다고 합니다. 국립국악원에 재직하실 때 이분이 직접 리드를 깎는 모습을 보신 분이 많습니다. 자신에게 가장 적절한 그런 리드의 상태를 자신만이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공을 들여 만드는 것이겠죠. 송지원의 국악산책 2026년 8월 13일 목요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매월 첫째, 셋째 주 목요일에는 이 시대의 예인 코너 들려드리고 있지만 오늘은 둘째 주 목요일이라서 코너는 없고요. 음악과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의 문자를 더 많이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산책길 생방송으로 실시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사연, 전하고 싶은 이야기 보내주실 번호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혹은 무료로 참여하는 덩덕쿵 앱이 열려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안부 인사, 응원 메시지 모두 모두 환영합니다. 이번에 궁중정재 반주음악 한 곡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들으실 궁중정재는 고려시대로부터 전해지는 5종의 당악정재 중에 하나입니다. 고려시대로부터 전해진 당악정재가 조선시대 15세기의 악서 악학괴범에도 오르게 된 다섯 종이 있는데요. 헌선도, 수연장, 오양선, 포그락, 연화대 이렇게 다섯 종입니다. 이런 당악정재들이 조선시대로 그대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오늘 그 중에 하나 오양선 반주음악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양선, 다섯 오자, 양양자, 신선 선자를 씁니다. 다섯 신선이 하늘에서 다섯 마리의 양을 타고 내려와서 군왕을 송도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오양선과 관련된 고사가 있죠. 예전에 초나라 재상으로 있던 조고라는 사람과 관련된 건데요. 다섯 신선이 오색 양을 타고 내려와서 한 줄기에 여섯 개의 이삭이 있는 육수거를 가져왔습니다. 그 육수거를 효성이 지극한 백성에게 주었다 하는 바로 그 내용을 춤에 담았습니다. 당악정재 오양선 반주음악 듣겠습니다.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입니다.

오양선 반주 음악 들으셨는데요.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당학정제를 출 때는 두 명의 무용수가 주간자를 들고 나오는데요. 주간자는 대나무 가지를 엮어서 만듭니다. 가지는 붉은 실로 묶고요. 거기에 수정구슬을 다는데요. 수정구슬은 태평성대에 찾아올 봉황의 보금자리와 그 먹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늘 춤을 보지는 못했는데요. 이 당학정제를 출 때는 여러 가지 의물들이 무대에 오릅니다. 말씀드린 주간자가 가장 먼저 무용수들을 이끌고 나오고요. 또 용을 그려넣은 용선, 봉황을 그린 봉선, 공작꼬리 장식을 한 미선, 그리고 작선, 인인장, 정절 이런 여러 의물들이 함께 나오기 때문에 당학정제를 출 때는 무대가 화려하게 장식이 됩니다. 곡 중간중간에 여러 창사가 나왔는데요. 보호자의 창사인 벽연롱효, 해파한 이렇게 일곱 글자를 노래하는 창사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1980년대에 복원된 자료로 전해드렸습니다. 앞서서 피리 음악을 들었잖아요. 피리와 관련된 문자를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보뜰마을님께서 오늘 가을 날씨를 느끼는 아침 피리 소리가 아주 목가적 느낌을 줍니다. 예전에 많던 빨간 잠자리들 잡던 생각이 문득 납니다. 서울 북부 쌍문동 일대가 온통 논두렁이던 70년대 말 국민학교 다닐 때 기억입니다. 하셨습니다. 국민학교란 말 오랜만에 듣네요. 저도 기억이 납니다. 70년대 말 그때 역삼동도 완전히 풀밭이었거든요. 그 옛날 기억나는 말씀을 주셨어요. 또 마들째님께서 피리보다 작은 피콜로에도 리드가 있나요? 그런데 리드는 영어이죠. 그러면 리드의 한글 용어는 뭐죠? 입에 물고 연주하는 초소형 악기인 바르간이 있다던데 아무리 작아도 호루라기보다는 크겠죠? 이렇게

악기죠. 또 바르간이라고 하는 조스 아프를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한자로 입구자, 검은고 금자 써서 구금이라고 하는 현악기입니다. 입에 악기를 물고 그 가운데에 쇠줄이 달려 있습니다. 그 쇠줄을 튕겨서 소리 나는데요. 이 악기도 혀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혀로 소리를 조정해서 소리 내는 금속 악기가 구금입니다. 또 3453님께서 리드가 외래어잖아요. 피리에 우리말에 맞는 리드는 없을까요? 뭔가 안 어울려서요. 날씨는 가을가을하고 좋습니다. 그 오늘 피리의 리드란 말씀을 드려서 두 분께서 왜 우리말이 없냐 하셨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리드는 영어 맞고요. 한자어로 서, 한글로 혀라고 합니다. 네, 좋은 문자들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이번에 노래 한 곡 골랐습니다. 여창가곡 개면조 평거 초강 어부드라입니다. 이 곡은 중국 전국시대의 인물 구런과 관련된 내용이 담긴 곡입니다. 구런하면 이소를 쓴 작품 그 인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초나라 때 여러 관직을 했었죠. 학식도 높고 뛰어난 역량을 지닌 분인데 사람들의 모함이 많았고요. 그 모함으로 인해서 군주가 불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유배에 처하게 되는데요. 끝내 명나강에 명나수에 투신을 해서 삶을 마감했습니다. 이 구런의 이야기는 우리나라 지식인들에게도 많이 회자가 돼서 우리 문학작품에 이 이야기가 등장하는 작품이 많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가곡 작품에도 구런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요. 초강 어부들에게 고기를 낚아서 삶지 마라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거기에서 고기를 잡는다면 고기 뱃속에 구루원의 충혼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고기를 소태에 넣어서 삶는다 해도 익지 않을 것이다 이런 내용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조시 읽어보겠습니다. 초강 어부들아 고기 낚아 삶지 마라 굴 삼녀 충혼이 어복리에 들었느니 아무리 정확하게 삶은들 익을 줄이 있으랴. 여창가곡 개면조 평거 초강 어부들아 듣겠습니다. 이준하의 노래입니다.

초강 어부들아 고기나까 삼지 마라. 굴삼녀 충혼이 어복리에 들었느니 아무리 정확의 삶은들 익을 줄이 있으랴. 초강은 굴원이 몸을 던진 명나수이고요. 굴삼녀는 바로 굴원을 말합니다. 어복리는 고기의 뱃속을 말하죠. 정확은 솥을 말합니다. 여창가곡 계면조 평거 초강 어부들아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가사 보유자 이준하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봄봄님께서 오늘의 산책길도 귀 쫑긋 세우고 경청합니다. 풍성한 음악과 이야기 늘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1007님께서 출석 체크합니다. 이렇게 두 분 오늘도 변함없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조선의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신 종묘에서 올리는 종묘제례 때 연주하는 제사음악 종묘제례악 중에서 골랐습니다. 종묘제례악은 왕의 문덕과 무공을 칭송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문덕을 칭송하는 내용은 보태평 11곡, 무공을 칭송하는 내용은 정대엽 11곡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보태평의 두 곡, 희문하고 역성, 그리고 찬을 올릴 때 연주하는 진찬악까지 세 곡을 듣겠습니다. 색다른 악기 편성으로 연주하는 음악으로 준비했는데요. 김상준의 방향과 적, 류은정의 해금, 고보석의 검은고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정묘제례악 중에서 보태평의 두 곡, 희문과 역성, 그리고 진찬을 낼 때 연주하는 진찬악까지 세 곡 들으셨습니다. 김상준의 방향과 적, 류은정의 해금, 고보석의 검고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평소에 듣는 악기 편성하고 좀 달라서 새로운 느낌이었죠. 실로폰 소리처럼 들리는 게 방향이고요. 그윽한 관악기 소리가 하나 포함되어 있었죠. 소리가 좀 작았는데요. 적의 소리였고요. 또 해금 검고 소리 익숙하셨죠. 그렇게 넉대 악기로 연주한 종묘제례악이었습니다. 이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시조 한 수 골랐습니다. 남창 지름 시조인데요. 남창 지름 시조는 시조의 첫 시작 부분 초장의 처음부터 높은 음으로 질러서 소리내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름 시조에는 앞부분에서 계속 높은 음이 출현하는 점이 특징인데요. 이때 높은 음은 진성으로 부르기 때문에 시원한 느낌이 있습니다. 또 단형 시조보다 글자 수가 많아진 중형 시조를 노래합니다. 오늘 들으실 시조시는 바람아로 시작되는데요. 세월이 흘러서 사람이 항상 젊을 수는 없다 하는 그런 걸 아쉬워하는 내용의 노래입니다. 초장, 중장, 종장, 3장으로 나누어서 노랫말 소개해드릴게요. 초장, 바람아 부지 마라, 후여진 정자나무 잎이 다 떨어진다. 중장, 세월아 가지 마라, 옥빈 홍안이 공로로다. 종장, 인생이 부득항 소년이라, 그를 서러 하노라. 하노라는 생략하고 부르지 않습니다. 남창 지름 시조 바람아 듣겠습니다. 김병호의 노래입니다.

바람아 부지 마라. 후여진 정자나무 잎이 다 떨어진다. 세월아 가지 마라. 옥빈 홍안이 공로로다. 인생이 부득 항소년이라 그를 서러 하노라. 남창 지름 시조 바람아 들으셨는데요. 김병우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옥빈 홍안이라고 하면 옥 같은 귀민 머리의 붉은 얼굴이란 뜻인데요. 아름다운 젊은 사람을 뜻하는 말로 쓰이죠. 첫 시작 부분부터 청태주음을 진성으로 높게 질러 소리내서 시원한 느낌이었는데요. 이 종장에서 인생이 부득 항소년이라 그를 서러 하노라 라고 노래했습니다. 시조는 종장에서 결론을 이야기하죠. 우리 인생이 늘 젊을 수 없으니 그게 서럽다 하고 노래했습니다. 이어서 서용석류 해금산조 병주 들어보려고 합니다. 서용석류 해금산조를 해금과 아쟁 거문고 이렇게 석대의 악기로 연주할 수 있도록 한 음악인데요. 서용석류 해금산조의 선율을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아쟁과 거문고는 해금선율과 같이 연주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각 악기의 특성에 맞게 부분적으로 조정해가면서 연주하고 있습니다. 악기 간의 그 미묘한 차이를 즐기는 것도 감상의 묘미가 아닐까 합니다. 서용석류 해금산조 병주 듣겠습니다. 김선구의 해금, 윤석영의 아쟁, 이재하의 검고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저음과 고음의 찰현악기, 해금과 아쟁, 그리고 한대의 발현악기, 거문고가 함께 연주한 음악이었죠. 해금과 아쟁은 거의 같은 선율을 연주했고요. 거문고는 선율에 따라서 약간의 변화를 더해가며 연주했네요. 서용석류 해금산조 병주 들으셨는데요. 김선구의 해금, 윤서경의 아쟁, 이재하의 거문고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0878님께서 앞서서 남창지름 시조 바라마를 들으면서 문자 주셨는데요. End of the road가 생각나네요. 리듬 앤 블루스가 떠오르다니 희한합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그렇네요. 우리 0878님 음악 감상 방식도 특별하네요. End of the road는 R&B의 전설, 보이스 투맨의 음악이잖아요. 이별 노래인데 남창지름 시조 바라마에서 세월과의 이별이라 그럴까요? 아니면 질러서 소리내는 남성의 목소리라서 그럴까요? 재밌는 감상입니다. 글동무님께서 금요일을 앞둔 목요일이라 괜히 들뜹니다. 내일 금요일 생각의 향기와 8월 15일 토요일 방송도 기대됩니다. 하셨습니다.

0: 네, 저도 목요일은 항상 금요일이 기다리고 있어서 좋습니다. 네, 두 분 반갑고요. 윤혜성 님도 오늘 들어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판소리 춘향가 중에 골랐습니다. 춘향 사생결단부터 춘향묘 모 탄식 대목까지입니다. 춘향이 왜 사생결단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온 걸까요? 바로 이도령과 이별을 해야 한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인데요. 춘향이 그 소식을 듣더니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면서 사생결단을 한다는 겁니다. 그 대목을 진향조로 부릅니다. 이별이 웬 말이요 하면서 하소연했는데요. 이런 내용은 상황으로 본다면 빠른 속도로 부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고요. 아주 느린 속도의 진향조로 불러서 특별합니다. 춘향이와 이도령 사단이 났는데요. 도련님이 떠나시니 사생결단을 내야겠다 하면서 춘향이가 향단에게 건넌방에 건너가서 만화님께 여쭈라 합니다. 마침내 춘향 모친까지 그 일을 알게 되고요. 춘향 모친도 탄식하게 이릅니다. 춘향 모친이 나오는 대목은 중중머리로 부릅니다. 춘향가 중에서 춘향 사생결단부터 춘향묘 탄식 대목 듣겠습니다. 김수연의 소리, 김청만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1: 속 모르는 소리 점점 더 하는구나. 내 아에 들어가 네 사정을 풍부하였더니 미장전 아이가 외방 작접하였단 말이 원근의 낭자 하면 사당 참례도 못하고 과거 한 장도 못해보고 노도령으로 늙어 죽는다 하니 이를 장차 어쩔 거나. 그럼 이별이란 말씀이요? 이별이야 되겠느냐마는 잠시 훗기약을 둘 수밖에는 없구나. 준양이가 이 말을 듣더니 어여쁜 얼굴이 누르락 푸르락 허여지며 이별 초두를 내는디. 와라 뛰어 도련님 다 쉬고

0: 안녕.
1: 아, 예.

상전이 되도록 떠나 사지

그리

0: 하나, 둘, 셋.
1: 야!

해라. 그때여 춘향 모친은 아무 물색 모르고 초저녁잠 실컷 자고 일어나 보니 건너 춘향 방에서 울음소리가 나거든. 아이고 저것들 또 사랑쌈 하나보다. 울음 밑이 장차 길어지니 춘향 모친이 동정을 살피러 나와 보는디. 춘향 모친이 나온다. 춘향 모친이 나온다. 허던 일 밀쳐놓고 상초머리 행자초마 문양이 없이 나온다. 춘향방 영창 앞에 가만히 올라서 피로를 대고 들으니 정령한 이별이로구나. 춘향 모친이 기가 막혀 어간마을 섭적 올라 두 손뼈 땅땅 별일났네. 우리 집에 별일났어. 한 추상도 어려 운디 새 추상이 웬 일이냐. 쌍창문 번쩍 열고 방으로 뛰어 들어가 주먹지어 딸겨누며 야윤여라 썩 죽어라. 네가 일상 마르기를 무엇이라고 이렇더냐. 후회되기 시꺼기에 택과 험만

너도 좋고 나도 좋지. 마음이 너무 도도해요. 남과 별로 다르더니 오, 그 일 잘 되었다. 부르님 앞에 달려들어 여보시오 도련님 나하고 말 좀 하여 보세요. 버리고 간다 허니 인물이 밉던가 언어가 불손던가 잡시럽고 흉어든가 도로장화가 음란한가 무엇이 그러기로 이 봉변을 추려시오. 혼자 숙녀 버리는 법 지혜를 거지 악을 범 찬하면

시도 눕지 않고 주야 장천 어루다 말경에 가실 때는 뛰어버려.

때는 아비가 돌아와 내 딸옷 같은 화용신 부둑 장춘절로 늙어 홍안이 백수되면

청명 야삼경 자그천어 토든 날 맨천하 발가첩 첩수심이 어리여 가구

너희와 같이 그리우나 내 사랑 옮겨다가 다른 이물 꼬이나 니년 없고 염불 듣고 여형이 별이 되려나 아주 있고 여형이 지어 일장소서가 동절하면 긴 한숨 피 눈물은 장 끊는 내원이라 방으로 뛰어들어가 입은 옷도 안 입었고 외로이 벽에 위에 병만한 꽃돌아 누워 두야 끌끌 울째 속에 우라가 헐

내년 74년 늙은 년이 날 죽이고 살릴코 지리산 칼감막이 개발물에

싫다면 준향이도 죽이고 나도 죽이고 향단이까지 맞아 죽여 삼십구 아주 죽여 땅에 묻고 가면 같이 살려두고는 못 가리라. 양반을 차 세우고 몇 살 신세 멈추

춘향 모친이 좀 세게 나오네요. 이도령에게 가려면 춘향이와 자기 향단이까지 아주 죽여서 땅에 묻고 가면 같지 살려두고는 못 간다. 이런 내용 들으셨죠? 그러자 오히려 춘향이가 나서서 도련님을 너무 조르지 말라 하고 만류하는 대목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춘향가 중에서 춘향 사생 결단부터 춘향 모 탄식 대목까지를 김수연의 소리 김청만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9073님 오랜만에 오셨어요. 오늘도 잘 듣고 있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은 20세기 전반기에 우리 음악사 현장에 새롭게 등장한 악기 철현금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곡입니다. 남도잡가 육자배기를 장서윤의 철현금, 변상엽의 대금, 이준형의 장구장단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철연금 대금병주 남도 작가 육자백이 들으셨는데요. 장서윤의 철연금, 변상엽의 대금, 김준형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서 해남 씻김 꽃 음악 골랐습니다. 망자가 편안하게 길을 가도록 길을 닦아주는 절차, 길닦음 때 부르는 곡입니다. 오늘 길닦음의 무가를 부르실 분은 지난 2022년 12월에 전라남도 무형문화유산 해남 씻김꽃 보유자가 되신 이수자 명인입니다. 이분의 집안에서 음악가가 많이 배출됐는데요. 언니 이인자는 전라남도 무형유산 우수영 부녀농요 보유자시고요. 사촌동생 이난초가 국가무형유산 판소리 흥보가 보유자입니다. 아쟁을 연주하실 이태백도 이분의 육촌동생이라서 집안이 두루 음악가로 포진되어 있습니다. 해남 씻김꽃 중에 길닦음 듣겠는데요. 이수자의 무가, 이태백의 아쟁, 이용구의 대금, 이석주의 피리, 김민영의 가야금, 임현빈의 진과 무가, 김태영의 장구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해남시김꽃 중에서 망자가 가는 길을 닦는 길닦음 절차에서 부르는 곡이죠. 전라남도 무형유산 해남시김꽃 보유자 이수자의 무가였고요. 이태백의 아쟁, 이용구의 대금, 이석주의 피리, 김민영의 가야금, 임현빈의 진과 무가, 김태영의 장구연주로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자정부터 정기정파로 인해서 송지원의 국악방송 재방송은 오늘 하루 쉬어가는 점 양해 바랍니다. 오늘도 다양한 우리 음악과 두 시간 함께 하셨는데요. 피리독주 상령산, 궁중정제, 반주음악, 종묘제례악, 시조, 해금산조, 판소리, 씻김꽃 음악까지 다양한 음악 한자리에서 만나보셨는데요. 예전 같으면 이런 다양한 층위의 음악이 한자리에 모이는 일이 쉽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음악들을 두 시간 동안 한자리에서 두루 들을 수 있다는 사실에 새삼 행복해집니다. 이런 행복 내일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는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안온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한여름 이상기후로 인해 언제라도 갑작스러운 태풍과 호우가 닥칠 수 있는 요즘입니다. 간단한 대처법을 알아두면 비상시 당황하지 않고 대피할 수 있습니다.

0: 알 수 있는데요. 계곡이나 바다에서 물놀이하던 중 바람과 파도가 강해지는 게 느껴지거나 태풍과 호우 관련 특보가 발효된다면 즉시 물 밖으로 나와주세요. 이때 안전요원이나 관리소의 안내에 따라 신속하게 이동하고 상황이 나아져도 해안가나 계곡 근처로는 다시 다가가지 않습니다. 만약 차량 이동 중 태풍과 호우가 발생한다면 무리하게 운행하지 말고 물에 잠긴 도로나 하천변 도로를 피해 갓길 같은 안전한 곳에 멈춰주세요. 특히 강풍으로 간판이나 가로수가 쓰러질 수 있으니 창을 꼭 닫고 라디오나 재난문자로 기상상황을 확인하며 기다립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혼자 읽을 땐 겨우 나만큼이었던 세계가 여럿이 읽는 동안 무한한 복수의 세계로 넓어진다. 독서의 영토에서 우리는 어제보다 나은 사람이 되는 꿈을 꾼다. 시사인 장희로 기자의 문장입니다. 책을 통해 어떤 세상을 만나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박혜진의 문화시대입니다.

첫 곡으로 박혜리의 노래로 세계의 끝 듣고 왔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맞아 나도 그랬어 이렇게 공감하게 되는 순간이 있는가 하면요. 이런 삶도 있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보게 되는 순간도 있죠. 한 사람의 경험과 생각이 책을 통해 전해지면서 그걸 읽는 우리의 세계도 함께 넓어지곤 합니다. 오늘 하루 좋아하는 책과 함께 해보시면 어떨까요? 자,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1시간 동안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에는 한 달에 한 분 전문가를 모시고 인문학 산책을 떠납니다. 언어, 문학, 역사, 철학, 건축을 넘나들며 지혜를 담아가는 시간인데요. 이번 달에는 서원대학교 이광표 교수님과 우리 국보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보로 지정된 고려 청자와 조선 백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는 샵 0302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국악방송 덩덕궁 앱 그리고 카카오톡 실시간 오픈 이야기방에서도 이야기 나누실 수 있는데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국악방송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와 팟빵에서 박혜진의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다시 보기와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방송에 참여해 주신 분들을 위한 선물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디오북부터 전자책까지 대한민국 대표 독서 플랫폼 윌라에서 3개월 이용권, 대한민국 대표 문화전문지 월간 쿨투라 3개월 구독권, 전통 방식으로 건강하게 발효시킨 떡 가람증편에서 잔증편, 마음까지 편안해지는 건강한 디저트 힐베이커에서 구움 과자 세트를 드립니다. 당첨자 명단은 방송 이후에 문화시대 홈페이지와 개별 연락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음악 한 곡 더 함께 들을까요? 이자람 그림의 제3의 시간.

0: 이자람 그림의 제3의 시간 들었습니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인문학 산책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지혜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간 인문학 산책. 이번 달에는 서원대학교 휴머니티 교양대학 이광표 교수님과 함께 우리나라의 국보 살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저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나라 국보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교수님이 다루는 문화유산이 또 국내에만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해외 문화유산도 두루두루 그간에 소개를 해오셨던데 어떻습니까?
1: 네, 예. 많이 소개한 건 아니고요.
0: 네.
1: 보면 뭐 이집트의 피라미드도 있고 뭐 루브르 박물관의 모나리자도 있고 이것도 단지 소중한 문화유산이죠.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 한국인들이 좀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해외의 문화유산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또 저 나름대로 좀 고민도 해보고 그랬죠.
0: 예.
1: 뭐 모나리자도 있고 진주귀걸이를 한 소녀도
0: 그렇죠.
1: 있고
0: 네.
1: 반고흐의 가세박사의 초상도 있고 뭐 티시앙의 변기 작품인 샘이라고 하는 작품도 있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작품으로 자리 잡게 됐는지
0: 네.
1: 이런 쪽에 대해서 좀 특별히 좀 관심을 갖고는 있습니다.
0: 제가 이제 좀 요즘 새롭게 관심을 갖게 된 것이 부처.

0: 비교적 많은 사람들이 우리 문화유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은 국중박이라고 부르는 국립중앙박물관에 네. 정말 많은 시민들이 찾아가는 것으로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지난주에 잠깐 소개를 해주셨습니다만 7월에 있었던 아주 큰 행사 세계문화유산위원회인가요?
1: 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0: 예, 세계유산위원회에도 굉장히 많은 우리 시민들이 그 현장을 찾았다는 이야기도 그 뉴스를 통해서 보기도 했었는데요.
1: 그렇습니다.
0: 와, 이게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1: 뭐 잘 이제 추적해 들어가면 특별한 계기도 있을 수 있는데
0: 예.
1: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체적으로 어느 사회가 어느 국가가 조금 여러 가지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고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게 되면
0: 네.
1: 이제 관심을 갖는 것들이 역사, 문화유산, 과거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1990년대 이후부터 박물관, 미술관, 답사 이런 거에 이제 관심이 늘어났고
0: 네네.
1: 최근에는 그런 꾸준한 트렌드 속에서 최근에는 이제 굿즈,
0: 네.
1: 굿즈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가미가 되면서
0: 예.
1: 특히 젊은 사람들한테 이제 어떤 호기심과 자극을 주는 거죠.
0: 그렇죠.
1: 그러다 보니까 박물관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고 있다.
0: 네.
1: 저는 그런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0: 예. 관심이 어쨌든 증가한다는 것은 좀 고무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그 우리가 어떤 굉장히 유명한 보물이다 혹은 뭐 문화유산이다 했을 때 뭐 명작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와 이건 정말 대단한 예술품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예술과 명작은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세요?
1: 어떻게 보면 어려운 질문이기도 하고요.
0: 예.
1: 어떻게 보면 대단히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0: 예.
1: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아까 제가 모나리자 말씀을 드렸는데
0: 네.
1: 모나리자가 1500년대 초에 다빈치가 이제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그렸어요. 자, 그러면 지금 모나리자는 루브르 박물관에 모나리자를 보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가죠.
0: 네.
1: 돈 들여서 시간 내서.
0: 예.
1: 자, 근데 이 모나리자가 500년 전에 또 이렇게 인기였느냐 이거죠. 아니죠? 모나리자가 처음부터 지금과 같은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느냐 그건 아니고
0: 네.
1: 어느 순간을 거치면서 어떤 계기가 있었을 거죠.
0: 네.
1: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예술은 많습니다. 그죠? 예술품은 많이 있는데 그 예술품이 다 명작으로 대접받는 건
0: 아니죠.
1: 아니죠.
0: 네.
1: 그러니까 이제 명작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예술품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선택받은 극소수의 작품이죠. 그래서 예술은 어떻게 보면 그 자체로 존재할 수 있지만 명작이라고 하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명작이라고 인정을 해줘야
0: 네.
1: 명작이 되는 거죠.
0: 것이다.
1: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예술을 즐기고 향유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예술품이 새로운 명작으로 태어나게 되는 거죠.
0: 네.
1: 그러니까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관점도 있을 수 있고요. 시대적인 어떤 현상, 정치적인 상황 이런 것들이 맞물릴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의 집단적인 취향이 이제 작용할 수도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계기나 어떤 과정을 거쳐서
0: 네.
1: 예술품이 그냥 예술품이 아니라
0: 명작으로
1: 이제 대접을 받게 되는 거죠.
0: 이것은 지난 시간 우리가 얘기했던 국보와 보물 사이에 그 가치를 어떻게 둘 것이냐의 그 과정과 약간 비슷한
1: 그런
0: 지점도
1: 것도
0: 있네요.
1: 연결이 되는 예. 거죠. 네.
0: 자, 그런데 이것이 명작이냐 아니냐 의견이 갈리는 작품이 있는가 하면 논란의 여지가 없는 작품도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것이 우리 국보 청자 상감 구름 학문이 매병 이것이 아닐까 싶은데
1: 네.
0: 일단 요거 설명해 주세요. 예.
1: 네, 이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우리 전통문화, 전통미술에서 가장 아름다운 명작을 꼽으라면 사람들이 주저없이 아마 열의 일곱은 고려청자
0: 예.
1: 얘기를 할 겁니다.
0: 네.
1: 그중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친근한 작품이 지금 말씀해 주신 청자 상감 구름 학문이 매병인데요.
0: 네.
1: 이름이 어렵죠?
0: 어려워요.
1: 자, 이제 요 특히 도자기. 도자기 이름을 보면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대단히 헷갈리고 이제 어려운데 그 도자기의 이름

0: 붙이는 법을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1: 네.
0: 그러면 아마 다른 도자기 박물관에 가서 이제 감상하실 때 조금 도움이 이제 될 텐데요.
1: 네.
0: 맨 앞에 청자, 우리가 지금 소개하려고 하는 이 매병이라고 하는 이 청자, 이 도자기는 백자도 아니고 분청사기도 아니고 청자예요.
1: 네.
0: 자, 요 맨 앞에는 청자냐 백자냐 분청사기냐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상감이 나오는데 이 상감은 우리가 도자기를 보면 표면에 무늬가 있죠.
1: 그렇죠.
0: 이 무늬를 만드는 기법이 들어갑니다.
1: 아.
0: 그러니까 상감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원하는 모양을 도자기 독이 표면에 홈을 파서 내가 원하는 모양을 내고
1: 예.
0: 그 홈에 알료를 집어넣어서 마감을 하는 건데
1: 아.
0: 그런 기법을 상감이라고 합니다.
1: 네네.
0: 자, 이제 청자냐 백자냐 청자고 무늬를 새긴 기법은 상감이고
1: 예.
0: 자 그럼 이제 그 무늬의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1: 그렇죠. 예.
0: 여기에는 무늬가 뭐가 들어갔냐면 구름과 학이 들어갔어요.
1: 예.
0: 한자로 치면 운학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구름과 학이 들어갔고 그 뒤에 이제 매병이 나오는데 맨 뒤에 들어가는 건 뭐냐면 그릇의 이
1: 형태죠. 예.
0: 매병이라고 하는 옛날에 이제 중국에서 매화꽃을 꼽았던 형태의 그릇을 매병이라고 하는데 요거 이제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많이 이제 금방 이해가 되실 텐데 이 맨 뒤에 있는 거는 그릇의 형태를
1: 그렇죠.
0: 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강 기법으로 구름과 학 무늬를 새긴 매병 모양의
1: 청자다.
0: 이런 뜻이
1: 완벽하게 이해됐습니다.
0: 됩니다.
1: 네.
0: 그런데 이 청자는 대단히 이제 우리나라 고려 청자 중에 가장 뛰어난 수준을 자랑하는 그런 청자고요.
1: 예.
0: 우리가 청자 하면 또 그 비치색. 이 이제 유명하죠.
1: 예.
0: 그 비치색이 아주 강렬하지 않고 은은하게 이제 비치색이 이제 담겨 있습니다.
1: 예.
0: 그래서 여기에 이제 구름과 학이 들어갔는데 이제 구름은 신선들이 논이는 그런 세계 같죠? 고고해 보입니다.
1: 네.
0: 고려 청자는 되게 고급스럽습니다.
1: 네.
0: 그래서 무늬도 그런 분위기를 잘 살려서 집어넣었는데 그래서 여기서 구름은 신선 세계를 상징하고요.
1: 네.
0: 학은 여러분 학은 얼마나 고귀해요. 그죠?
1: 네.
0: 장수를 상징하기도 하고 고귀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상감 고려 시대의 양반들의 어떤 정신 세계를 보여주는 선비들의 정신 세계를 보여주는 학무늬를 구름과 학무늬를 집어넣었고요. 이 청자를 또 다시 잘 보시면 원이 이제 표현돼 있는데 여러 개의 원 안에도 학이 있고 원 밖에도 학이 있는데 원 안을 보면 하늘로 날아오르는 학이고요.
1: 네.
0: 원 바깥으로는 하늘에서 지상으로 내려오는 학을 배치했습니다.
1: 아.
0: 그래서 학이 상승하는 학이 있고 하강하는 학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생동감이 넘치면서도 어수선하지 않고 질서정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매병이라고 하는 것은 어깨가 넓고 몸통이 풍만하고요.
1: 네.
0: 그 몸통을 따라서 S자로 쭉 내려오면서 밑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1: 네.
0: 그런 곡선을 보여주는데 이 S자 곡선이 아주 시원시원하죠.
1: 네.
0: 이게 이제 지금 소개하려고 하는 청자 상감 구름 학문이 매병의 개요.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이거 반드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기품 있는 청자인데 이렇게 누구라도 이것은 명작으로 손꼽는 이 고려 청자 최고 걸작의 사연이 있더라고요. 이게 하마터면 이게 진짜 우리가 가져올 수 없었던 일본에게
0: 네.
1: 넘어갈 뻔했던
0: 예,
1: 그런
0: 네.
1: 사연이 있던데 이것도 들려주세요.
0: 네. 이 상감 구름 학문이 매병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형태면에서 기법면에서도 최고지만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명작이라고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1: 네.
0: 지금 말씀드릴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명작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건데요.
1: 네.
0: 아마 많이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 문화재를 지킨 컬렉터 전영필 선생,
1: 네.
0: 간송 전영필. 이 전영필 선생이 일제시대 때인 1935년에 일본 골동상으로부터
1: 예.
0: 무려 2만 원을 주고 구입을 한 거거든요.
1: 예.
0: 이게
1: 당시 2만 원이면 어느 정도였던 거예요?
0: 이제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1: 예.
0: 당시 서울에서 보통 기와집이 300원에서 400원 했고요.
1: 아,
0: 기와집 한 채가.
1: 네.

0: 제일 좋은 기와집이
1: 예.
0: 1,000원에서 1,500원 정도 했습니다.
1: 아.
0: 제일 좋은 기와집이 1,000원에서 1,500원 했는데 이걸 2만 원 주고 일본인으로부터 간송 전영필 선생이 구입을 했어요. 그럼
1: 예.
0: 이 가격이 어느 정도? 그냥 지금으로 치면 서울의 제일 좋은 집한 채, 뭐한 100억, 200억? 그거에 한 10채값쯤 되니까
1: 엄청나군요.
0: 엄청난 거죠. 뭐
1: 예.
0: 이루 뭐 이렇게 상상을 할수 없는 그런 거죠. 이거를 일본인 골동상이 이제 매매를 하려고 간송 선생을 만났습니다.
1: 네.
0: 간송 선생한테 처음에 만 원을 불렀어요.
1: 예.
0: 젊은 수집가 간송 전영필 선생이 무려 만 원을 주고 이 청자를 구입할 거라고 생각을 못 하고 만
1: 네.
0: 원을 불렀어요.
1: 네.
0: 근데 이걸 간송 선생이 2만 원에 샀습니다. 2만 원에. 그러니까 그 일본 그 골동상도 깜짝 놀라 자빠진 거죠. 아니, 이렇게
1: 네.
0: 젊은 한국인 수집가가, 아니, 간송 전영필이 요즘 엄청난 유물을 수집하고 있다고
1: 소문은
0: 말로는
1: 들었는데,
0: 들었는데,
1: 예.
0: 소문은 들었는데, 진짜 이 정도일 거라고
1: 상상을 못한
0: 상상을 못한
1: 거죠.
0: 거죠.
1: 예.
0: 그래서 이거를 다시 살려고 일본인들이 이제 간송
1: 아.
0: 선생한테 내가 여기에 만 원을 더줄 테니까 팔아라
1: 예.
0: 라고 또 제안을 했습니다.
1: 네.
0: 간송 선생께서 그만 원을 더 주고 사겠다는 일본인 골동상을 식당으로 불러서
1: 예.
0: 요리집으로 불러서 식사를 한 다음에 청자를 제가 보여는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팔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돈을 벌려고 이 청자를 산게 아닙니다. 우리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 산 겁니다.
1: 네.
0: 당연히 안 팔았겠죠?
1: 예.
0: 그래서 일본 골동상들이 놀라기도 하고 감동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스토리가
1: 와,
0: 이제
1: 얼마나
0: 전하고
1: 다행입니까?
0: 있죠.
1: 그래서 지금 우리 성북동에 가면 서울에 간송미술관이
0: 네.
1: 있잖아요. 거기에서 보관을 하고
0: 그렇습니다.
1: 있는
0: 네,
1: 거죠?
0: 거기서 소장 전시를
1: 아유,
0: 하고 있습니다.
1: 네. 혹시 계획이 되신다면 이 간송미술관에 가서 지금 우리가 살펴본 국보인 청자 상감 구름 학무님 애병을 꼭 한번 감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정도만큼 유명하지는 않지만 또 독보적인 매력을 가진 고려청자 하나가 또 있다고요.
0: 네.
1: 예.
0: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 방금 소개해드린 매병보다 조금 더 좋아하는
1: 아, 그런가요?
0: 아, 다 좋아하는데
1: 예.
0: 조금 더 이제 특별히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1: 예.
0: 그게 바로 이제 지금 소개해드릴 청자인데요. 이 청자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있고요.
1: 네.
0: 당연히 국보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청자 참외 모양 병입니다.
1: 오.
0: 이 청자는 이름을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면 청자 참외 모양 병이에요. 여기에는 상감이라든지 뭐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
1: 없네요.
0: 있지가 않아요.
1: 네.
0: 그리고 어떤 무늬를 새겼는지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1: 예.
0: 이 청자는 아무런 무늬가 없습니다. 무늬가 없고 다만 병인데 어떤 모양의 병이냐?
1: 참외
0: 몸통을 참외
1: 모양이다.
0: 모양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1: 예.
0: 요거를 한자로 쓰면 과형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1: 네.
0: 그래서 이제 이름은 단순하죠. 청자 참외 모양 병인데, 이것은 이제 1910년 일제강점기가 되겠죠. 이때 개성에 있는 고려 인종의 무덤에서 출토가 되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 청자는 고려 인종이 살아생전에 사용했던 청자다. 이렇게 이제 추정할 수가 있겠죠.
1: 네.
0: 무덤에서 나왔으니까.
1: 네. 그리고 진짜 저도 지금 사진으로 보고 있는데 그 몸통의 모양이 정말 딱 참외같이
0: 그렇죠?
1: 생겼네요.
0: 네.
1: 예. 굉장히 아름다우면서도 아까 소개해주신 상감 구루막무니 청자 그 매병과는 아주 다르게 그 뭐랄까요? 그 디테일이 좀 있다고 할까요? 무늬가 없는데 굉장히 화려한 느낌?
0: 분위기가 일단 완전히 다르고요.
1: 예.
0: 몸통 중앙에 참외 모양이 있고요. 참외 모양 아래쪽은 치마주름 모양의 굽이 있죠. 참외를
1: 네.
0: 받치고 있는. 그리고 이제 이 참외 몸체 위를 보면 참외꽃이 펼쳐져 있습니다.
1: 네.
0: 이 참외꽃도 대단히 예쁘죠?
1: 그러네요.
0: 그래서 저는 야, 참외꽃이 이렇게 매력적이구나라는 걸이 청자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1: 네.
0: 그러니까 이제 청자의 이 주둥이가 이제 참외꽃으로 장식이 되어 있는데 꽃잎을 보면 8장입니다. 이게 이제 쫙 펼쳐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 참외가 이제 중심인데요. 참외가 살짝 통,

0: 통하죠?
1: 네.
0: 많이 통통하면 매력이 없을 텐데
1: 네.
0: 살짝 통통합니다.
1: 예.
0: 그래서 이거를 조금 폼나는 말로 말씀을 드리면
1: 예.
0: 참외의 양감, 참외의 탄력이 아주 적절하게 표현이
1: 네.
0: 됐어요.
1: 예.
0: 그러다 보니까 참외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생동감 같은 게 아주 완벽하게 전해져 오고 있고요.
1: 네.
0: 아까 이제 여기 무늬를 안 넣었어요. 아니 무늬를 안 넣어도 너무 예쁘죠.
1: 그러니까요.
0: 그리고 예. 이 청자의 색깔을 보세요. 청자의 색깔이 비색인데 이 비색이 얼마나 투명합니까? 깨끗하죠?
1: 네.
0: 그리고 투명하면서 매우 깊은 그런 비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뭐 꾸미거나 막 장식하지 않았는데 전체적으로 우아하고 단정하면서도
1: 화려함,
0: 색깔도 투명하고 그러면서 은근히 화려하죠.
1: 네.
0: 그러니까 그래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뭔가 어떤 경쾌한 느낌도 주고요.
1: 네.
0: 그러면서 뭔가 감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긴장을 하게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방금 전에 소개한 상감 구름 학문의 매병과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거죠.
1: 그러네요.
0: 저는 그래서 이 청자를 아주 좋아합니다.
1: 네. 자, 청자 상감 구름 학문의 매병과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어서 언제든 가서 보실 수 있는 국보 청자 참외 모양 병까지 지금 살펴봤습니다. 음악을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를 더 이어가겠습니다. 김정승의 퉁소 헌천수 듣고 오겠습니다.

0: 한국의 국보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앞서서는 고려 청자 매력을 살펴봤으니까요. 이번에는 조선 백자의 아름다움에 한번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국보 소개해 주실까요?
1: 네. 백자 철화 포도무늬 항아리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0: 네.
1: 국보로 지정이 되어 있고 조선 시대의 백자에는 아무 무늬도 집어넣지 않은 순백자가 있기도 하고요.
0: 네.
1: 또 파란색 무늬가 들어가 있는 청화 백자가 있기도 하고요. 또 짙은 갈색의 무늬가 들어가 있는 철화 백자가 있기도 한데 이 항아리는 이제 철화입니다. 갈색. 네. 알료의 무늬가 들어가 있는. 그래서 이것도 이름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요.
0: 네.
1: 청자 백자에서 백자죠, 이건.
0: 그렇죠. 네.
1: 자, 그리고 무늬를 어떤 기법으로 무늬를 표현했느냐. 철화 기법입니다. 이게 흑색, 갈색 색깔이 나는 즉 철분 성분이 들어있는 알료로 무늬를 칠하면 이제 굳고 나면 이제 갈색이 나오거든요.
0: 예.
1: 그런 이제 기법을 철화 기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철화. 그리고 이 도자기 표면에 새긴 무늬의 내용은 포도예요. 포도.
0: 그러네요.
1: 그리고 이 그릇의 종류는 넉넉한 항아리입니다. 그래서 백자 철화 포도 무늬 항아리라고 이제 이름이 이제 붙게 됐고요. 조선시대 철화 백자 가운데에서는 최고 명품으로 꼽히는 그런 작품이고요. 제가 또 너무 좋아하는 그런 네.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0: 예, 이 국보 백자 철화 포도무늬 항아리 살펴보고 있는데 이 작품에도 굉장한 스토리가 또 역시 담겨 있더라고요.
1: 그렇습니다.
0: 예.
1: 우리가 좋아하는 문화유산, 우리가 좋아하는 명작, 그게 오래된 것이든 오래되지 않은 것이든 대체로 아주 흥미롭고 감동적인 스토리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0: 네.
1: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예술품이나 문화유산의 형태 조형미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스토리까지 함께 좋아하는 거죠.
0: 그렇죠.
1: 그래서 이제 그게 명작으로 자리 잡는 데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 백자 철화무늬 철화 포도무늬 항아리에도 이제 그런 내력이 있는데 이게 원래 잘 알려져 있지 않다가 누군가 개인의 소장품으로 있다가
0: 네.
1: 1916년경부터 이제 이게 세상에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을 한 거죠.
0: 네.
1: 이거는 이제 18세기에 만들어진 그런 작품인데요. 1916년에 일본인, 당시 서울에 와 있던 용산 철도국에서 일하던 일본인이 이 항아리를, 백자 항아리를 소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0: 네.
1: 1945년이 되면 일본이 패망을 하고 우리가 광복을 하게 되죠.
0: 예.
1: 우리 땅에 있던 일본인들이 많이 이제 다 일본으로 돌아갔는데 그때 자기네들이 소장했던 유물을 문화재를 가져가기도 하고 놓고 가기도 해요.
0: 네.
1: 너무 급하니까 놓고 가는 사람도 있고요.
0: 네, 네.
1: 이 일본인은 1945년에 일본으로 돌아가면서 이 작품을 못 가져간 거예요.
0: 네.
1: 여러 가지 정황상.
0: 예.
1: 근데 이게 얼마나 귀한고 이제 아름다운 겁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수집했던 다른 수십여 점의 골동품과 함께 이 항아리를 수십 겹으로 꼼꼼하게 포장을 해서
0: 예.
1: 자기가 알고 있는 지인 한국인에게 맡기는 거예요.
0: 네.
1: 내가 당신에게 수십여 점의 골동품을 맡기는데 다른 건 몰라도 이 항아리만큼은 가장 잘 보관해 줘야 된다.
0: 예.
1: 내가 훗날 다시 돌아와서 찾아가겠다.
0: 네.
1: 그때 잘 보관을 해주면 내가 후사를 하겠다.
0: 네네.
1: 신신당부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0: 예.
1: 그런데 신신당부가 다 이제 무산이 되고 마는데
0: 예.
1: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한국인 지인의 가족들이 있죠.
0: 네.
1: 이 지인은 자기가 이제 집에 잘 보관을 했는데 다른 가족들이 몰래 이
0: 항아리를
1: 골동상에 팔아넘기게 되는 거죠.
0: 네.
1: 예. 주인은 뭐 일본 갔는데 그
0: 예.
1: 일본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데 이게 이제 팔아먹은 거예요.
0: 예.
1: 그리고 이 골동상에 넘어간 이 항아리가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서 당시 우리나라 최고의 수집가 중에 한 명인 장택상, 당시 수도경찰청장을 했던 유명한 정치인이죠.
0: 예.
1: 이 사람이 이제 그 컬렉터인데 이 사람의 손에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0: 예.
1: 그래서 이제 그 또 한 개인의 손에 이제 들어가서 밖으로 노출이 되지

0: 않다가 1960년에 이 항아리가 다시 시장에 나옵니다.
1: 예.
0: 왜? 이 장택상이 정치인 선거에 출마를 해야 되니까 선거 비용이 필요해서
1: 항아리를
0: 항아리를
1: 팔려고요?
0: 파는 거예요.
1: 예.
0: 이제 수집가들 중에 그런 경우 많습니다. 돈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유물을 소장품을 내놓는 경우들이 많은데
1: 네.
0: 이때 이제 시장에 내놓는 게요. 내놓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 비싼 값에 부르니까
1: 예.
0: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1: 네.
0: 애지간해야 돈을 주고 사죠.
1: 예.
0: 이때 이화여대 총장을 하던 김활란 여사,
1: 예.
0: 유명한 학자이자
1: 그렇죠.
0: 예.
1: 예.
0: 이분이 이 항아리는 내가 수집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1: 네. 와. 이게 뭐 정말 해방 전후에 주인이 여러 번 바뀌면서 고난을 겪었던 유물이기도 하네요.
0: 네.
1: 자, 결국 그래서 김활란 박사가 수집을 하게 되었고, 그때 김활란 이화여대 총장이 6.25 전쟁 이후에 이제 이화여대 박물관을 재건하려고 굉장히 많은 애를 썼더라고요.
0: 그렇습니다.
1: 예.
0: 6.25 때, 이화여대 이제 많은 대학들이 부산으로 피난을 갔죠. 이때 이제 이화여대도 박물관이 있었는데,
1: 예.
0: 유물들을 가지고 부산으로 피난을 갔다가 많이 이제 파괴도 되고, 그러면서 이 김활란 총장이 6.25 끝나고 서울로 돌아온 뒤에, 이6.25 때문에 파괴된, 훼손된 이 박물관을 어떻게 재건을 할까
1: 네.
0: 고민을 많이 했어요.
1: 예.
0: 근데 재건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좋은 유물을 확보를 하는 거겠죠?
1: 그렇죠.
0: 그러던 고심하던 차에 이렇게 엄청나게 좋은 유물이 시장에 나오니까
1: 네.
0: 아무리 비싸도
1: 예.
0: 이제 김활란 총장이 이제 사기로 마음을 먹은 거였죠. 이때 이제 이 장택상이 15,000환을 1,500만 환을 불렀다고 합니다.
1: 그게
0: 이때는 이제
1: 어느
0: 화폐
1: 정도?
0: 단위가
1: 예.
0: 원이 아니고 환이었는데
1: 그렇죠.
0: 1,500만 환을 불렀는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인지 이제 감을 잡아야 되겠죠.
1: 네.
0: 당시에 괜찮은 청자 백자, 좋은 청자 백자가 2만 환 정도였다고 합니다. 2만 환.
1: 네.
0: 그리고 이 당시에 삼성 이병철 회장도 아주 유명한 컬렉터로 활약을 했는데
1: 네.
0: 이때 이병철 회장 정도의 재력가가 수집하는 최고급 청자 백자도 약 250만 원 정도였다고 그래요.
1: 아, 네.
0: 그러니까 당시 최고의 수집가가 사들일 수 있는 최고 가격보다 무려 한 6배가
1: 그러네요. 예.
0: 많은 높은 가격인 거죠. 그런 엄청난 가격인데도 이화여대 김활란 총장은 야, 우리 이대 박물관이 이 유물을 수집을 해야 된다. 저거를
1: 네.
0: 놓치면 안 된다.
1: 예.
0: 그래가지고 엄청난 거액을 지불을 하고 기꺼이 이 청자를, 백자를 수집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1: 자, 이런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조선의 백자, 국보, 철화, 포도무늬 항아리. 이렇게 얼핏 지금 상상은 하실 거예요. 예, 이게 이제 백자이고, 그리고 무늬는 포도무늬다.
0: 네.
1: 그리고 철화 기법을 사용했다. 철분 성분의 알료를 사용한 그런 기법이다. 묘사를 좀더 구체적으로 교수님께서 해주시면 좋을 것
0: 네.
1: 같아요.
0: 뭐 사진을 직접 보시면서 이 방송을 들으시면 더 이제 좋긴 할 텐데요.
1: 네.
0: 우선 커다란 항아리입니다. 이거는. 큰 항아리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백자 항아리의 몸체는 육중하고 당당하죠. 그런데 이 몸통에
1: 예.
0: 포도 열매와 포도나무 가지들이, 줄기들이 이제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1: 예.
0: 이제 포도 그림을 보면 항아리의 표면 윗부분, 주둥이 쪽 있죠? 위쪽에서부터 포도 넝쿨, 포도 잎사귀, 또 포도알이 밑으로 쭉 이제 그려져 있는데요.
1: 네.
0: 이거를 보시면 대단히 사실적이면서도 은근하게 매력적인 그런 그림이에요.
1: 그러네요.
0: 그리고 이제 포도 줄기는 두 가닥으로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오는데 이 포도 줄기가 그야말로 생생하죠.
1: 진짜
0: 그리고
1: 같아요.
0: 네,
1: 예.
0: 색깔도 그윽하죠. 그리고 포도나무 잎을 한번 보시면 그 진하고 옅음, 농담이라고 하는데 이 농담이 적절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줄기를 보세요. 아주 섬세하게 잘 이어져 있죠?
1: 네.
0: 네.
1: 그러네요. 이게 진짜 너무 생동감 있을 정도로 포도 줄기
0: 네.
1: 모양이 굉장히 디테일이.

0: 있게 묘사가 되어
1: 그
0: 있어요.
1: 포도 송이도 아주 한알 한알 싱그럽게 이제 윤기가 나고 있습니다.
0: 예.
1: 그래서 이거는 정말 도자기 표면에 그린 그림이라기보다는 화선지나 비단에 그린 한 편의 포도 그림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0: 예.
1: 최고의 수준을 보여주는 그런 무늬라고 평가를 받고 있어요.
0: 네. 아니, 이게 조금 전에
1: 네.
0: 봤던 그 청자하고 비교하면 또 굉장히 그 다른 점을 또알수 있을 것
1: 완전히
0: 같아요.
1: 분위기가
0: 완전히
1: 다르죠?
0: 다른데요. 예.
1: 네.
0: 자, 근데 이게 아까 설명 잠깐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그 이름만으로도 아, 이것이 백자인지 청자인지 어떤 무늬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기법을 사용했는지를 이제 조금은 감을 잡게 되었는데 아까 철화라는 것이 좀 낯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항아리를 아마 지금 보고 계시다면 포도나무 포도줄기니까 아마 싱그러운 초록색 잎이 있을 거고
1: 네.
0: 열매는 보라색 포도알이 있겠지 정도로 떠올리시겠지만 검은 빛에 가까운 갈색이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1: 그렇습니다.
0: 이렇게 명암도 이 명암 때문에도 굉장히 더 아름다운 느낌을 주는데 어떻게 이걸 표현하는 걸까요?
1: 이게 이제 그 알료가 여기 이제 철화라고 제가 이제 기법을 표현을 했잖아요.
0: 예.
1: 여기서 말하는 철은 철입니다. 철. 철 성분.
0: 네.
1: FE. 네. 그래서 이철 성분이 있는 알료를 가지고 이제 그림을 도자기 표면에 그림을 그리고
0: 예.
1: 거기에 유약을 묻혀서 구우면 1200도, 1300도의 고온에서 구워내면 그 철 성분이 있는 알료의 색깔이 짙은 갈색으로 이제 변하게 되는 거죠.
0: 네.
1: 그래서 이 철사 알료로 그린 이 짙은 갈색의 무늬의 도자기들을 보면 이 짙은 갈색이 주는 묘한 매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화려하지 않고 약간 투박한 듯한데 뭔가 아주 은근한 깊이? 네,
0: 네.
1: 이런 거를 전해주는 그런
0: 그리고 그게
1: 알료.
0: 백자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더 훨씬 기품 있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0: 예, 그 색감의
1: 그래서
0: 매력이.
1: 요거는 이제 조선 후기에 이제 주로 성행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요런 갈색, 철화, 이 백자는 조선 시대만의 어떤 독자적인 미감이다. 그러니까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세련된
0: 네.
1: 그런 어떤 조선 시대만의 조선 도자기만의 독자적인 미감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0: 네.
1: 지금 이거는 포도 무늬를 그린 거긴 하지만 다른 식물을 그린 경우도 많아요. 이 철사 알료로 그런
0: 네.
1: 것들을 보면 다 어떤 무늬 표현이 대단히 매력적이고. 어떤 좀 경쾌하기도 하고요, 그윽하기도 하고
0: 예.
1: 이런 매력을 많이 보여줍니다.
0: 그 포도 줄기를 사실 굉장히 단순화해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이걸 살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굉장히 디테일이 살아있거든요.
1: 그렇습니다.
0: 그 잎이며 또 열매며 그 줄기의 굴곡이며 이게 하나같이 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거 엄청 그림 실력이 뛰어난 도공의 작품인가? 이거 어떻게 밝혀져 있습니까?
1: 그렇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이제 누가 그렸다는 건 확인은 할 수는 없는데요.
0: 예.
1: 많은 전문가들이 보니까 이거는 보통 도공은 아니다. 도공이 그린 게 아니라 조선시대 전문 화가가 그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봅니다. 누군지는
0: 네.
1: 모르지만,
0: 예.
1: 이 정도라고 하면 예를 들면 겸재정선이나 단원김홍도급의 전문 화원이 그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요.
0: 네.
1: 그리고 또 제가 이 포도무늬 항아리를 보면서 매력으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공간 구성입니다. 이 도자기 표면을 보면 이 포도무늬가 도자기 표면의 중앙을 꽉 채운 게 아니고 위쪽으로 올라가 있죠.
0: 그러네요.
1: 윗부분으로 올라가 있고 아랫부분은 전부 여백으로 남겨뒀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시원하죠. 진짜 동양 한국화를 그린 그림. 한국화를 감상한 듯한 느낌을 주는 거죠. 이런 여백만 봐도, 야, 이 포도 그림을 그린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0: 네,
1: 전문 화원일
0: 전문
1: 가능성이 높다.
0: 화원인
1: 뭐 이런
0: 것이다.
1: 추정이 가능한 거죠.
0: 네. 자, 이 작품, 국보 백자 철화 포도무늬 항아리는 그러면 이화여대 박물관에 가면 만날 수 있습니까?

0: 그렇습니다. 이화여대 박물관은 컬렉션이 아주 뛰어난 박물관인데요.
1: 예.
0: 특히 도자기 컬렉션이 좋아요. 좋은데 그 중에서 가장 압권이 바로 이 백자 철화 포도무늬 항아리고요.
1: 예.
0: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상설 전시를 늘 하고 있어서
1: 예.
0: 언제든지 가시면 볼 수 있습니다.
1: 이화여대 박물관의 간판입니다. 어느 정도나 지금 우리 유물이 있습니까?
0: 이화여대 박물관은 제가 정확한 수량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전체 박물관으로 쳐도 탑클래스에 들어가고요. 대학 박물관에서는 최상위에 들어가는 그런 박물관이어서 여기는 도자기도 좋은 게 많이 있고요.
1: 예.
0: 또 어떤 자수 같은 궁중 그런 의복 같은 것도 많이 있고요. 또 보자기 같은 것도 많이 있고 뭐 소반 같은 그릇도 많이 있고 복식도 많이 있고요. 뭐 대단히 뛰어난 작품이 많고 또 현대미술 같은 경우도 많이 소장 전시가 되고 있어요.
1: 네네. 그중에 여러분 꼭 빼놓지 않고 보시면 좋을 이화여대 박물관 상설 전시관에서 전시 중이라고 하니까요. 국보인 백자 철화 포도무늬 항아리 꼭 감상하시길 바랍니다. 자, 대표적인 철화 백자 중에 또 하나 소개해 주신다고요.
0: 네.
1: 예.
0: 이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제 국보로 지정이 돼 있고요.
1: 예.
0: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이 돼 있는데 백자 철화 포도 원숭이 무늬 항아리입니다. 앞에 거하고 이름이 같은데
1: 원숭이가
0: 하나 추가됐죠.
1: 예.
0: 예.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그려져 있고 원숭이가 포도 넝쿨을 쥐고 줄타기하는 그런 모습을 그려 넣었어요.
1: 아, 당시에는 포도 그림을 많이 그렸나 봅니다.
0: 그렇습니다.
1: 예.
0: 이 포도를 왜 많이 그렸냐면
1: 예.
0: 포도는 알갱이가 많죠.
1: 그렇죠.
0: 그러니까 다산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아이를 많이 낳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조선시대 때는 이 포도를 많이 그려 넣은 거는 포도 알갱이가 많이 연근은 것처럼 자손을 많이 낳아서
1: 예.
0: 번창하라 그런 기원을 담아서 이제 포도를 이제 그려 넣었죠.
1: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본 것과는 다르게 원숭이 그림이 들어갔다는 점이 또 독특한데 왜 하필 또 원숭이였을까요?
0: 원숭이는 조선시대에 벼슬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1: 예.
0: 이제 원숭이를 그려 넣었다고 하면 뭐겠어요? 나든 나의 가족이든 주변 사람들이 벼슬을 많이 해서 풍요롭게 출세도 하고 풍요롭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1: 예.
0: 원숭이를 이제 그려 넣은 거겠죠.
1: 네.
0: 그러니까 원숭이가 포도 넝쿨을 타고 줄타기를 해요. 포도도 들어가고 원숭이도 들어가면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간 거죠.
1: 그러네요.
0: 그러니까 자식을 많이 낳고 그 자식들이 다 벼슬을 잘 얻어서 출세를
1: 예.
0: 해서 잘 살기를 바라는 조선시대의 백성들의 보통 사람들의 양반들의 그런 기원을 담은 것이다.
1: 이 항아리는 누구나 가지고 싶어 했을 것
0: 그렇죠.
1: 같습니다. 인기가 그렇습니다. 아주 많았을
0: 네.
1: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어떤 문양 하나에도 그 시대 사람들의 정서, 문화 이런 것들이 녹아있다는 점이 굉장히 흥미롭고 이걸 알지 못했을 때와 다르게 알면 알수록 우리 문화유산을 또 관심 있게 잘 지켜보고 잘 이해하고 또 잘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새삼스럽게 또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아름다운 우리나라의 국보 청자와 백자를 좀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또 아주 귀중한 우리 국보를
0: 네.
1: 만나보도록 하죠. 예,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인문학 산책 다음 주에도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자,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문화유산은 과거와 역사를 이해하고 경험하는 렌즈가 된다. 이광표 교수님의 저서 재밌어서 밤새 읽는 국보 이야기 속 문장을 남겨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곡으로 아트만의 연주로 사랑꽃 전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혜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에서는 언제 어디서든 소리가 생겨나고 또 들려오죠. 그 중에서도 유독 마음을 흔드는 소리가 있는데요. 왁자지껄한 축제 현장뿐만 아니라 시장 한가운데서 오가는 정겨운 흥정소리, 구슬땀 흘리며 짐을 나르는 거친 숨소리, 아이를 달래는 나지막한 자장가 소리까지. 삶의 현장에서 울려 퍼지는 날것의 소리는 사실 그 자체로 가장 솔직하고 또 아름다운 음악이 됩니다. 사람들이 눈을 마주치고 미소 지으며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삶의 터전. 그 속에 울려 퍼지는 소리들을 오롯이 마주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 이진영입니다.

보니아의 연주로 덩기덕 오늘 첫 곡으로 전해드렸어요. 육룡사님께서 오일장 장터에서 투박하신 어르신들의 웃음소리, 물건값 깎는 할머님들, 또 초등학생들의 재잘거림, 사람 살아가는 음악이며 생활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맞아요. 매끄럽게 잘 가다듬어진 선율이나 또 장단이 정교하게 짜여진 음악도 물론 듣기 좋지만요. 정작 우리 마음을 깊게 건드리는 건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이렇게 육육사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소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해봤어요. 보글보글 그 찌개 끓는 소리 있잖아요. 또 뭔가를 구부리고 두드리는 부지런한 손길, 마루를 쓸고 닦는 소리까지. 그냥 스쳐 지나치기 쉬운 일상의 모든 소리도 우리가 마음의 귀를 기울여보면요. 그 어떤 연주보다 참 정겨운 음악이 되곤 해요. 남이 들으면 소란스럽고 좀 정신없게 느껴질 법한 현장의 소리도 누군가에게는 오히려 마음이 놓이는 음악이나 백색 소음처럼 여겨지기도 하잖아요. 소리라는 게요, 참 미묘해서 들려주는 사람과 또 듣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전혀 다른 기쁨과 위로를 전해주기도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사람의 숨결과 온기가 담긴 따뜻한 소리에는 하루 동안 딱딱하게 굳어있던 마음을 좀 슬그머니 풀어주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시간 사람 내음 가득한 우리 음악으로 여러분의 정오를 가득 채워가 보겠습니다. 구이임의 노래와 연주로 안개와 노을, 바람과 달빛 전해드리죠.

구이임의 노래와 연주로 안개와 노을, 바람과 달빛 함께 감상하셨어요. 0750님 출석해주고 계시고요. 김인설님께서 12시는 음악이 흐르는 마루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름다운 소리죠. 아유, 감사합니다. 그 많은

소리 중에 또 저희 음악마루에서 흘러나온 소리를 아름답다고 해주시니까 저희 또 기분이 좋고 뿌듯하고 더 좋은 소리 들려드려야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1178님께서 오늘 오전에 국악방송 듣다가 하루에 하나씩 마침표를 찍는다는 청취자 사연에 평소에 업무 외에 하나라도 마침표를 찍었던 것이 있는지 생각해봤는데 별탈 없이 평범한 하루를 보는 것이 가장 소탈한 마침표인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 마침표를 하나씩 찍는다. 우리가 이렇게 마침표라는 건 뭔가 마무리했다라는 생각에 좀 정돈도 되고 뿌듯함도 있고 그런 느낌이 좀 있잖아요. 오늘 저는 어떤 것에서 마침표를 찍을지 한번 고민해봐야겠는데요. 자,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과 이야기 나누면서 음악이 흐르는 마루 두 시간 진행할 텐데요. 이번 한 주 동안은 2026 전주 세계소리축제 특집으로 함께하고 있는 거 이제 다들 아시죠? 자, 1부에서는 국악 관련 내용으로 코너 꾸미고요. 2부에는 본격적으로 전주의 판, 전주 세계소리축제와 함께 특집으로 전해드립니다. 1부에서는 쉼 그리고 한옥찻집 그대로 준비돼 있어요. 오늘은 넥스트북 아틀리에가 만든 국악이 이해되는 12가지 장면 중 일부분 준비했어요. 국악을 어렵지 않고 쉽게 접하고 잘 감상할 수 있는 법을 알려주는 글 만나보고요. 아,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부터 특집으로 올해 전주 세계소리축제 홍보대사님들 초대해서 이야기와 소리 들어보고 있는데요. 6642님께서 1인 소리의 종합예술, 우리 소리의 멋을 알려주시는 소리꾼의 멋에 박시보님의 대담에 소리의 많은 멋을 알고 배웁니다. 어제 홍보대사 소리꾼 박시본 씨가 출연하셨잖아요. 아름다운 시간 전주 세계소리축제라고 보내주셨는데 오늘도 또 홍보대사 네 번째 시간이죠. 소리꾼 최광균 씨와 함께하니까요. 또 다양한 이야기도 듣고 최광균 씨의 소리로 들을 수 있는 시간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모셔서 홍보대사로 소리축제에 임하는 마음, 또 추천 프로그램도 한번 알아보고요. 여러 가지 여러분의 문자 보내주시면 또 제가 추임새 전해드리면서 소리로 듣는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자, 전주 세계소리축제 현장 찾을 계획 있으시거나 또 지난 소리축제에 담긴 정겨운 추억 있다 하시는 분들도 반가운 사연과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샵 0302 우물정 0302번 열려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이고요. 사진 포함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어요. 해가 떠오르는 여유를 담은 곡 만나보실까요? 홍석영의 대금연주로 일출여지곡 전해드립니다.

홍서경의 대금 연주였어요. 일출여지곡 감상하셨습니다. 해가 지는 모습도 참 낭만적이라서 좋은데요. 해가 떠오르는 모습은 또 활기나 어떤 에너지가 느껴져서 참 좋잖아요. 하늘을 빨갛게 물들이면서 떠오르는 아침 해의 모습에서 그리고 음악에서 좋은 기운 가득 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음악이 흐르는 바로 들으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릴 텐데요. FM 라디오 통해서 청취 가능하고요. 국악방송 누리집에서 실시간 듣게 되죠. 스마트폰으로 덩덕궁 플레이어 내려받은 후에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사연 쓰기란에 사연과 신청곡 무료로 남기실 수도 있습니다. 오정숙, 성창순의 소리로 흥타령 만나볼게요.

한옥 찻집. 국악을 처음 듣는 사람은 대개 두 번 놀란다. 첫 번째는 소리가 예상보다 멀게 들린다는 점에서 놀라고, 두 번째는 그 멀미 어느 순간 갑자기 가까워진다는 점에서 놀란다. 가까워지는 계기는 의외로 크지 않다. 장구가 왜 저기서 들어오는지 한번 이해하거나, 판소리 고수가 왜 소리꾼을 따라가는지 눈에 들어오거나, 정확의 느린 호흡이 지루함이 아니라 질서라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순간이다. 많은 초보가 국악을 어렵다고 말한다. 그 말은 틀리지 않다. 다만 원인을 잘못 짚는 경우가 많다. 흔히 국악이 어려운 이유를 가사가 옛말이라서, 리듬이 익숙하지 않아서, 선율이 길고 느려서라고 말한다. 실제 이유는 조금 다르다. 우리는 대부분 서양음악의 감상법을 먼저 배운다. 선율이 앞으로 나아가고 화성이 분위기를 만들고 후렴이 돌아와 귀를 붙잡는 방식에 익숙하다. 그래서 국악 앞에서도 무의식적으로 같은 질문을 던진다. 어디가 후렴인가? 언제 크게 터지는가? 이 질문들은 나쁜 질문이 아니지만 국악의 첫 문을 여는 질문은 아니다. 국악에서는 장단이 시간을 묶고, 호흡이 문장을 만들고, 식임새가 말 맛을 만든다. 질문이 달라져야 들리는 세계도 달라진다.

초보에게 가장 필요한 태도는 잘 들으려는 긴장보다 잘못 들어도 괜찮다는 여유다. 국악은 한 번에 다 들리지 않는 장르다. 오히려 한 번에 다 들리지 않기 때문에 오래 곁에 두기 좋다. 처음에는 장단 하나만 붙잡아도 충분하다. 그 다음에는 호흡을 듣고, 그 다음에는 악기 소리를 구별하고, 그 다음에는 지역의 말투와 공연장의 공기를 읽게 된다. 취미는 대개 반복 속에서 깊어진다. 국악도 마찬가지다. 처음 한두 번은 낯설어도 낯설미 질서로 바뀌는 순간이 오면 감상은 더 이상 숙제가 아니다. 결국 국악 입문은 새로운 장르를 배우는 일이면서 동시에 듣는 몸을 다시 만드는 일이다. 박자를 세던 귀를 장단에 익숙하게 만들고, 멜로디만 줬던 귀를 호흡과 식임새에 열어두고, 가사만 찾던 귀를 장면과 관계로 넓히는 일이다. 그 변화는 갑자기 오지 않는다. 대신 아주 선명한 한 장면으로 시작된다. 장구가 왜 거기서 들어오는지, 소리꾼이 왜 그 대목을 길게 미는지, 정악의 한 음이 왜 그토록 오래 머무는지 이해되는 바로 그 순간이다. 국악은 그 순간부터 어렵지 않다.

오빛날의 노래와 연주로 다섯 빛깔 국악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오늘은 넥스트북 아틀리에가 만든 국악이 이해되는 12가지 장면 중에서 일부분 전해드렸는데요. 방금 들으신 글처럼 우리 소리를 잘 이해한다는 건 책을 딱 펼쳐놓고 지식을 외우거나 공부하듯이 분석하는 일과는 좀 많이 다르죠. 근데 글을 잘 쓰려면 많이 읽고 써봐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소리를 제대로 느끼는 방법 역시도 자주 찾아서 듣고 많이 접해보는 게 제일이죠. 어렵게 머리로 이해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괜찮을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많이 들어보고 자연스럽게 즐기다 보면 어느 순간 장구에 신명나는 장단이 절로 느껴질 거고요. 소리꾼의 깊은 숨결도 가슴에 와닿아 있을 거예요. 외우고 배우는 감상이 아니라 내 몸과 호흡을 편안하게 열어두는 감상. 오늘은 그냥 여유로운 마음으로 우리 소리의 결을 그냥 있는 그대로 그렇게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오늘은 넥스트북 아틀리에가 만든 국악이 이해되는 12가지 장면과 함께 해봤습니다. 그 소리의 결을 다음 곡으로 한번 느껴보시면 어떨까 해요. 퓨전 국악그룹 풍류의 연주로 도래풍류 전해드릴게요.

퓨전 국악그룹 풍류의 연주로 도래풍류 감상하셨습니다. 고개 넘어 희망찬 미래의 바람을 담은 아리랑 연곡 다음 곡으로 준비했는데요. 뮤직그룹 세움의 노래와 연주로 제 넘어 듣고 오시죠.

뮤직그룹 세움의 노래와 연주로 제 너머 전해드렸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바로 1부 끝곡은 개호주 밴드의 노래와 연주 준비했는데요. 개호주는 새끼 호랑이라는 뜻이에요. 새끼 호랑이의 거침없는 에너지로 새로운 전통의 향연을 선보이고자 하는 팀의 경기 잡가 장기 타령과 블루스를 더해서 재해석한 곡 장기 블루스 1부 끝곡으로 전해드리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요.

알프스의 광활한 대자연에서 태어나 자연과 삶을 그려온 노래 요들. 흉성과 두성을 오가는 독특한 기교로 삶의 생기를 표출하고 산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목동들의 외로움을 달래주던 노래입니다. 아리랑도 크게 다르지 않죠. 자연이라는 거대한 품 안에서 울고 웃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희망과 위안의 노래. 아리랑과 요들은 태어난 곳도 부르는 방식도 다르지만 거대한 산맥을 타고 흐르는 그 소리에는 삶을 향한 민초들의 꿋꿋한 생명력이 깃들어 있습니다. 산타요가 부르는 아리랑 요들송. 푸른 산맥을 메아리치는 듯한 그 힘찬 생명력이 삶에 지친 우리의 일상에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산타요가 부르는 아리랑 요들송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이유라의 흑음 연주로 하얀 춤 2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마루 2부의 문을 열었고요. 자, 이제 2부에 본격적으로 전주의 판 전주 세계소리 축제와 함께 특집으로 만나실 텐데요. 이번 주 내내 축제를 빛내고 있는 분들과 축제 이야기 또 국악 이야기 나눠보고 있죠. 오늘도 전주 세계소리 축제의 특별한 주인공 모셔볼 거예요. 홍보대사 소리꾼 최광균 씨 준비하고 계십니다. 홍보대사로서 활동 내용

그리고 또 관객들의 반응은 어떤지, 추천 프로그램은 뭔지 다양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여러분도 전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다면 문자로 참여해 주세요. 샵 0302 우물정 0302번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이고요. 사진 포함한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어요. 흥보의 락 다음 곡으로 전해드릴 텐데요. 흥보가 가운데 가난 타령과 박타는 대목을 소재로 했어요. 가난에 대한 자신의 신세와 슬픔. 그럼에도 박을 한 통 따서 박 속을 끓여먹고 박아지는 팔 생각을 하는 긍정적인 흥보. 그런 흥보가 박을 베면서 느끼는 기쁨과 행복을 노래한 곡입니다. 퓨전 국악 이여랑의 노래와 연주로 흥보의 락 전해드려요.

바보가 박을 딱 쪼개놓고 한괴를 실그머니 열고 보니 쌀이 소복. 또 한괴를 열어보니 돈이 하나 가득. 흥보가 좋아라고 한 번.

0: 음악이 흐르는 마루 특집 전주의 판 전주 세계소리 축제와 함께 축제의 열기가 더해가는 가운데 오늘은요 현장에서 활발하게 뛰고 있는 네 번째 주인공 모셨습니다. 국립민속국악원 창극단 단원이자 2026 전주 세계소리축제 홍보대사 소리꾼 최광균 씨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아유, 인성이 너무 서글서글하고 좋으셔서 제가 처음 뵀는데도 이미 알고 있는 사람 같은 그런 편안함이 느껴지는 인상이세요.
1: 아유, 감사합니다.
0: 네. 자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국악방송 청취자분들과 또 소리축제 현장을 찾는 관객들에게 인사 부탁드릴게요.
1: 앞서 저희 소개를 잘 해주셨지만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세계소리축제 젊은 판소리 무대에서 흥보가를 들려드릴 국립민속국악원 창극단 단원 소리꾼 최광균입니다.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네.
0: 바쁘실 텐데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저희 너무 감사드려요.
1: 아유,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어제 이제 개막식 시작됐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축제의 막이 올랐는데 올해 개막식은 기존의 틀을 깬 좀 색다른 무대였는데 홍보대사로서 직접 본 개막식 어땠어요?
1: 개막식이 야외 무대에서 진행됐는데요. 네. 마침 딱 입추도 지나가지고 시원한 바람이 솔솔 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날씨부터 정말 도와주는 그런 분위기였고 이제 우리 소리 바라지 팀과 송가인님과 이 콜라보 무대 정말 완전 분위기가 너무 무르익어가지고 저도 이제 막 너무 이제 막 취임새도 절로 나오고 너무 반응이 좋은 가운데 이제 청배연희단 분들께서 이 풍물놀이패로 이렇게 관객들과 함께 소통하고 노는 모습을 보여드리니까 확실히 분위기가 너무 무르익고 정말 신명나는 판이 아니었나.
0: 진짜 그냥 노는 판을 시작부터 다 깔아줬네요.
1: 네네네.
0: 개막식부터. 네네. 저도 어제 집에 있는데 갑자기 폭죽 팡팡 터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1: 맞아요.
0: 아 이게 지금 세계소리축제에서 나는 소리구나 직감을 했는데.
1: 맞아요. 안 그래도 마지막에 그렇게 화려하게 또 장식을 해주시더라고요.
0: 아 그렇군요. 아, 개막식 성공적으로 잘 시작했고.
1: 네.
0: 자 이제 소리축제 공식 홍보대사로서 좀 바쁘실 텐데 어떤 일정들 소화하셨어요?
1: 요즘 홍보 트렌드처럼 동영상을 찍어서 쇼츠로 제작을 한다든지 또 개개인 소리꾼들마다 소리하는 걸 찍어서 이제 쇼츠로 대부분 이제 SNS로 활동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0: 네. 축제 기간 동안에 그러면 하루 일과가 어떻게 해도 일정 굉장히 막 바쁘고 하실 것 같은데.
1: 맞아요. 제가 좀 일정이 있어가지고 많이 참여는 못했지만 하루 일정을 보았을 때는 회의를 하고 또 어떻게 흥보를 할 것인지 이제 이번에는 SNS로 좀 해볼 거다 하면 이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쇼츠를 해보자 해서 이렇게 쇼츠로 동영상을 찍고 하루 일과를 올리는 등 이런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0: 확실히 이 세대가 세대다 보니 홍보 방식도 SNS를 위주로 해서 많이 활동하고 계시는 거죠.
1: 네네.
0: 저도 올라온 챌린지 몇 개 봤어요.
1: 아, 보셨어요?
0: 저는 화면으로 미리 최강균 씨를 네네. 봤습니다.
1: 아, 네. 쑥스러워라.
0: 아니 그 다섯 분이 되게 분위기가 좋으시던데요?
1: 아 맞아요. 다들 서글서글하고 인품도 좋고 소리도 잘하고.
0: 네. 그래서 아, 이 다섯 분의 조합이 참 그냥 딱 보기에도 영상으로 보기에도 좋구나 그런 느낌이 좀 전해졌어요.
1: 맞습니다.
0: 네. 2023님께서 새싹 문자로요.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멋집니다. 라고 반응을 또 보여주고 계시네요.
1: 감사합니다.
0: 아, 지금 이렇게 목소리 멋진 분이 누구시냐. 바로 소리꾼 최광균 씨입니다. 이번 그 소리축제, 전주세계소리축제 홍보대사로 지금 활동하고 계시고 공연 일정도 잡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젊은 판소리 다섯 바탕 이제 무대 준비도 하셔야 되잖아요.
1: 네네.
0: 연습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아, 당장 내일인데요.
0: 내일이요? 어떻게 너무 긴장될 것 같은데 어때요?
1: 이제 무대를 올라갈 준비는 다 마친 상태고요. 네. 아무래도 컨디션이 가장 중요한 무대이다 보니까 휴식을 취하면서 네. 이제 컨디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0: 맞아요. 맞아요. 이게 다 준비해놨다가도 전날 몸 상태가 안 좋으면 기량이 안 나오잖아요.
1: 맞아요. 네. 연습 열심히 해놓고 네. 이제 본 무대에서 잘 못하면 너무 가슴이
0: 아쉽죠.
1: 아프죠.
0: 네. 네. 컨디션 조절 이제 네. 잘 하셔야겠어요. 정말.
1: 네.
0: 앞서 다른 홍보대사들은 젊은 판소리 다섯 바탕에 선정됐을 때 그리고 또 이제 그러면서 홍보대사까지 활동을 하게 되셨잖아요.
1: 네.
0: 그 소식 들었을 때 굉장히 떨리지만 기분 좋은 설렘이었다. 그리고 또 책임감을 느꼈다. 이런 말씀들을 해주고 가셨거든요.
1: 네.
0: 최광균 씨는 어떠셨어요?
1: 결과를 딱 봤는데
0: 네.
1: 이제 거기에 출생 연도가 나오거든요.
0: 네, 네.
1: 그런데 제가 가장 나이가 많더라고요.
0: 아, 다섯 분 중에.
1: 네네. 네. 그래서 막중한 이 책임감과
0: 네.
1: 이제 선정이 돼서 좋다도 있었지만 네. 되게 마음 한편으로는 무겁더라고요.
0: 아, 그래서 내가 끌고 가야 된다라는?
1: 아, 그런 것도 있고 네. 나이가 많은 만큼 네. 잘 보여드려야겠다 이런 마음이
0: 네.
1: 네,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0: 그 무거운 마음을 잠시 내려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1: 예, 네.
0: 이미 충분히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1: 감사합니다.
0: 네, 음악이 흐르는 마루 특집 전주의 판 전주 세계소리축제와 함께 이번 주는 홍보대사들과 소리축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소리꾼 최광 균 씨와 오늘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소리 좀 듣고 싶어요.
1: 소리요.
0: 네네. 네. 첫 곡으로 어떤 곡 혹시 준비하셨을까요?
1: 아 첫 곡은 단가 사철가를 네. 준비를 했는데요.
0: 네.
1: 소개도 제가.
0: 아 할까요? 소개 좀 해주시면 좋죠.
1: 그 사철가 단가는 계절이 바뀌듯 우리 인생도 흘러가지만. 그 지나가는 세월을 아쉬워하기는 보다는
0: 네.
1: 지금 이 순간을 잘 살아가자. 라는 이런 따뜻한 해악이 담긴 소리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 소리를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께 잘
0: 청취자 여러분들께
1: 네, 청취자분들. 네.
0: 저희 청취자분들도 네. 참 좋아하시는 단가 중에 하나거든요. 네, 네. 네. 자, 그러면 최광균 씨의 소리와 북장단으로 사철가 지금 만나 볼 텐데요. 여러분 들으시면 소리 좋다. 그러면 문자로 좀 보내 주세요. 뭐 얼씨구 좋다. 뭐 이런 추임새 제가 직접 말로 전달해 드립니다. 샵 0302 우물정 0302번으로 응원도 많이 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이고요.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최광균 씨의 소리와 북장단으로 단가 사철가 지금 만나보시죠.
2: 이산지산 꽃이 피니 분명고 봄이로구나 봄은 찾아왔건만은 세상사 쓸쓸하더라도 어제 청춘 이들러니 오늘을 백발한심호구나 내 청춘도 나를 버리고 속절없이 가버렸으니

왔다가 일줄 아는 봄을 반겨 흔들을 쓸 때 있나 고마웠다가 가려거든 가거라 네가 가고 여름이 되면 녹음 방 조승하시라 옛부터 일러 있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돌아오면 한로 삭풍 열안에도 제절개를 굽히지 않는 황국 단풍도 떠온고 가을이 가고 겨울이 돌아오면 낙모간 처운 잔바람에 백설만 펄펄 휘날리어 은세계가 되고 보면 넌 월백 설백 1700원이 모두가 백발읍허시로구나 무정 세월은 터덕없이 흘러가고 이내 청춘도 아차 한번 늙어지면 다시 청춘은 흩어져라 아 세상 번님네들 이내 한 말 들어오 인생이 모두가 백년을 산다고 해도 병든 날과 잠든 날 걱정 근심 다 제하면 단오십도 못살 인생 아차 한번 죽어지면 북망산천도 흑이로구나

0: 따르라 아까운 청춘들이 다 늙는다. 세월아 가지 마라 가는 세월 어쩔 거나 늘어진 게 수나무 깨끗하리다. 테라 응대 달아놓고 꾹꾹 투식하는 놈과 부모 부려하는 놈과 형제 화목 못하는 놈 차례로 잡아다가 저 세상 먼저 보내버리고 나머지 번님네들 서로 모아 앉아서 한잔 더 먹소 걸먹게 하면서 거드렁거리고 돌아보세.
1: 여러분은 지금 음악이 흐르는 마루 특집 전주의 판 전주 세계소리축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광균 씨의 소리와 북장단으로 사철가, 단가 사철가 듣고 오셨는데요. 2893님께서 새싹 문자로 얼씨구

0: 듣고 있으니 귀가 힐링되는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시고 아 그리고 두꺼비님께서 목소리만 들어도 꽃미남 같아요. 맞나요? 라고 하셨는데 꽃미남 맞습니다. 아 이거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지?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 그리고 5539님께서 어우 소리 잘하시네요. 결혼 안 하셨으면 사위 삼고 싶어요 하셨는데 어떡하죠? 이거 말씀드려야 되나요? 결혼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1: 예, 아쉽게도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0: 어, 품절남이에요. 품절남. 오늘 아름다운 아내분과 함께 오셨어요.
1: 네네.
0: 아, 이거 어떡하죠? 하지만 또 우리 개인적으로는 짝을 찾으셨지만 소리는 또 모든 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으니까요. 아쉬워하지 마시고 우리 최강균 씨 앞으로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하면 좋겠어요. 6642님께서 정겨운 소리꾼 최광규님의 소리 기억하겠습니다. 네, 해주시면서 예, 멋의 소리 사철가 흥겹고 조용히 쓸쓸한 사람들의 현실이라 현실이면서 절규로 들리네요. 라고 하시면서 잘 들으셨다고 보내주시면서 그네 타는 춘향이도 그네에서 내려서 한 소리 하고픈 전주 세계소리 축제 자랑이고 멋입니다. 아, 그
1: 감사합니다.
0: 자랑이고 멋진 무대에 이제 서시는 거잖아요.
1: 네네.
0: 네, 어, 그 어, 모습 저희도 열심히 이제 응원할 텐데 오늘 이렇게 미리 오셔서 어, 이렇게 이야기도 전해주시고 소리도 들려주시고 또 혼자 이렇게 직접 고수 없이 북장단 치면서 소리해 주셨잖아요.
1: 네네.
0: 이렇게 북치고 장구치고 진짜 우리가 막 북치고 장구친다라고 하는데
1: 네.
0: 이렇게 할 때 뭐 노하우가 따로 있으세요?
1: 어 노하우라기보다는 소리꾼들이 연습을 할 때
0: 네.
1: 대부분 북을 치면서 연습을 하거든요.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북을 치면서 소리도 이렇게 할 수 있는
0: 네.
1: 어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0: 그럼 이제 저는 이 소리를 전공한 사람이 아니라서 진짜 몰라서 드리는 질문이에요.
1: 네.
0: 내가 북장단 하면서 소리하는 거랑
1: 네.
0: 고수가 옆에서 북장단 맞춰주는 거랑
1: 네.
0: 어떻게 달라요? 뭐가 더 편하다 뭐 이런 게 있어요?
1: 아무래도
0: 네.
1: 개인 이제 혼자 소리꾼 혼자서 북을 치다가 연습을 하다 보면요.
0: 네.
1: 장단이 좀 늘어진다거나
0: 네.
1: 노래가 좀 더 이제 늘어나고 박자도 좀 틀릴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0: 네.
1: 이제 고수랑 함께 하게 되면은 제가 저도 모르는 이제 박자가 틀리는 부분이라든지 이 노래가 늘어난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하고 예. 그리고 또 호흡도 맞추면서 제 노래도 더 업그레이드되고
0: 네.
1: 그런 네 그렇게 되지 않나.
0: 그러면 이제 소리꾼과 고수의 호흡도 참 중요하겠네요.
1: 그렇죠.
0: 네네. 네. 네. 우리 최강균 씨가 남원에 있는 국립민속국악원 창극단 단원으로도 지금 활동 중이세요.
1: 네네.
0: 그런데 소리꾼 혼자 무대를 채우는 판소리.
1: 네.
0: 그리고 또 연기하면서 다른 사람들하고 합을 맞추는 창극. 이렇게 무대가 좀 다르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그 각각의 무대에 임하는 기분은 어떻게 좀 달라요?
1: 기분이요?
0: 네.
1: 아무래도 판소리는 무대를 1인 다역을 연기하면서 거기에 소리적으로도 이면을 잘 그려서 노래를 이제 불러야 하잖아요.
0: 네.
1: 그래서 무대에서 그 긴 시간을 혼자서 이끌어가야 하기 때문에 소리꾼 기준으로는 가장 어려운 무대라고
0: 아,
1: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혼자 오롯이 다 끌어가야 되니까.
1: 그렇죠. 네, 네.
0: 네.
1: 근데 이제 창극 무대는 여러 명의 소리꾼들이 배역을 정해가지고
0: 네.
1: 자신이 맡은 역할들을 잘 수행해 나가면서 이 하나의 마음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여러 명의 소리꾼들이 이야기를 그려나가는 그런 무대거든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단체 팀워크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
0: 아, 그렇겠네요.
1: 네네.
0: 그런 차이가 있겠네요.
1: 네네.
0: 그리고 각각의 어떤 매력도 또 재미도 있을 것이고.
1: 아, 그러죠. 네.
0: 네네. 아, 우리 판소리의 본고장인지 전북이라고 하는데
1: 네.
0: 우리 최강균 씨가 전북 출신이세요.
1: 네네.
0: 남원에서 활동하는 젊은 국악인으로서
1: 네네.
0: 전북의 소리 환경과 또 국악에 대한 애정이 남다를 것 같거든요. 어떠세요?
1: 아, 네. 제가 전주에서 태어나가지고
0: 네.
1: 11살까지 살다가 이 온 가족이 서울로 이제 가게 됐어요.
0: 네.
1: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30살까지 활동을 하다가 이 국립민속 창극단 단원이 되면서 다시 전주로 정착하게 되었는데
0: 네.
1: 사실 요즘 젊은 소리꾼들이 전통 소리로서 무대를 설 수 있는 기회가

0: 많이 없어요. 네. 그런데 역시 소리의 고장 전주에서 이 젊은 소리꾼들을 위해서 젊은 판소리 다섯 바탕이라는 프로그램을 딱 만들어 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아 역시 전주는 국악을 하기에 가장 최적화된 그런 곳이 아니나
1: 아닌가
0: 또 애정을 정말 많이 하시고 계시구나. 네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네.
1: 그러면 서울에서 소리를 시작하셨다가 네네. 지금 이쪽 이제 남원에서 터를 잡고 그렇죠.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0: 네네.
1: 그 옛날에는 그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소리꾼들이 그 저희 영화나 드라마에도 나오잖아요. 폭포수 밑에서 막 그 소리를 내지르면서 상공부를 했다. 네. 이런 모습도 드라마 통해서 보고 얘기도 듣기도 하고. 근데 요즘 젊은 소리꾼들은 어때요? 실제로 그 폭포수 밑에서 공부해요? 상공부?
0: 폭포수를 뭐 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네. 요즘에도 상공부를 하기는 합니다.
1: 아.
0: 네. 뭐 7, 8월 또는 11월 달에서 1월 달이 되면은 네. 이제 선생님과 이 큰 제자 작은 제자 할 것 없이 모두 모여가지고 네. 이제 깊은 산 속에 있는 절이라든지 그런 숙소를 마련을 해가지고 네. 몇 주 동안 피나는 연습을 하죠. 네.
1: 그럼 산에서 산 공부를 소리를 공부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탁 트인 곳에 소리를 막 내지를 수 있다 뭐 이런 건가요?
0: 아무래도 소리가 그 공간이 넓다 보니까 네. 소리가 퍼지기도 하고 네. 또 폭포수 아래에서 소리를 하다 보면은 내 소리가 묻히기도 하고
1: 그렇죠.
0: 그래서 그 소리를 약간 기량을 조금 더 올린다는
1: 예. 폭포수 소리를 뚫고 나갈 만큼
0: 그렇죠. 그렇죠. 네네네.
1: 아 그렇게 네. 해서 그러면 뭐 상공부를 매년 여름이 되면 한다
0: 네네.
1: 뭐 그렇게 하세요?
0: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직장 일정 때문에
1: 아 그렇죠.
0: 네, 할 때도 있고 네. 못 할 때도 있고 이제 좀 이제 듬성듬성 이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1: 소리를 하시는 동안에 계속 공부를 하신다는 거가 저는 감동적이더라고요. 우리가 어느 정도의 직업에서도 기량이 딱 올라오면 더 이상 공부에 매진하지 않잖아요. 근데 소리는 정말 하시는 분들 보니까 계속해서 공부를 해나가시더라고요.
0: 맞아요. 저희 선생님. 또 이제 말씀하시듯이 네. 이제 소리 공부에는 끝이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1: 그만큼 어려운 길을 이렇게 또 네네. 훌륭하게 잘 걷고 계셔서 뿌듯합니다. 보는 관객의 입장으로서.
0: 네.
1: 최근에 네. 국악계에서도 AI가 작곡하거나 소리를 학습하는 그런 도전들이 계속되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는데. 무대 위에서 직접 이렇게 숨 쉬고 호흡하는 소리꾼으로서 이런 AI와 전통의 만남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0: 사실 저도 네. 그 AI 프로그램을 통해서 노래를 만들어봤는데요. 직접.
1: 아, 진짜요?
0: 네. 네. 그런데 아직까지는 판소리 쪽으로 학습이 조금 덜 되었는지
1: 네.
0: 그 판소리적으로 구사는 아직까지는 못하는 상태더라고요.
1: 네.
0: 그런데 이제 나중에 아마도 AI가 판소리를 잘 구사했을 경우에는 물론 이제 소리꾼들한테 좀 위협이 되겠지만 하지만 이 판소리는 현장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이 무대 위에서 관객들에게 보여주는 소리적인 에너지라든지
1: 네.
0: 관객들과의 소통, 재담 뭐 이런 것들까지 대체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네. AI를 봤었을 때는 정말 AI가 놀랍고 대단하기는 하지만
1: 네.
0: 이제 소리꾼들에게는 약간 뭐 그냥 그 정도? 약간 네네네.
1: 저는 그런 약간, 생각도 네네. 들더라고요. 좀 오히려 도움을 주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0: 도움이요?
1: 네, 왜냐하면 이제 그 많은 더 많은 분들에게 나도 이거 소리 한번 AI로 만들어봐야겠다 이렇게
0: 네.
1: 참여하시는 분들이 생기면서 이거 소리에 나도 관심 가지니까 이거 좋은데? 하면서 직접 이렇게 소리 하시는 분들의 그 판소리나 음악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고 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유도하는 많은 관객들을 유도하는 어떤 장치가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0: 맞아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네, 긍정적으로도 네네. 작용했으면 좋겠다.
0: 네네.
1: 저도 이제 들어봤는데
0: 네네.
1: 소리꾼들 아직 못 따라가요.
0: 저도 들어봤습니다. 네네.
1: 네네.
0: 네네.
1: 자, 이번에는 판소리 한 대목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0: 네.
1: 본 무대에서 선보일 흥보가 가운데 한 대목인가요? 어떤 대목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0: 네.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동편제 강도군

운표박 씨를 입이다 물고 흑운을 박차고 배군 무릎 쓰고 거중에 둥실 높이 떠 도로 사면을 살펴보니 서초군 지척 동해는 장망호구나 충룡봉을 올라가니 추자기도 헛놀고 상역도 와역도 자학교를 바라보니 어초 동남 가는 배는 북을 두리둥 두리둥 둥둥 어기야 어기야 어저간이 원복이 법이 아니냐 수벽 사명양한테 불숭청은 각비리라 날아가는 척이 이르기 갈순 하나를 입에다 물고 1.2점에 뚝 떨어져 병사다가리 분명 백구 백로장을 지어 청파상의 왕 내 서양 존이 거기에 놀아 회암봉을 넘어 황릉려 들어가니 25년 다녀오리 반조까지 쉬어 앉아 두개 헌성을 화다보고 공항대 올라가니 봉거 태공의 강자유라 황학로를 올라가니 황학일고 불우반이여 백운천재 공료유라 금등을 지내여 주사촌 들어가니 공수창가 도르게라 낭매화를 툭차부연이 벌렁 떨어지고 우주를 다다라 개명산을 올라가니 장자방 광고덕 고남병산을 올라가니 칠성 단이 빈터요 연조 지간을 지내요 청성을 지내 갈석산을 넘어 영경을 들어가리 산미득이 백이유요 동칠백리를 순식간에 지내요 우주를 다 지내 압록강을 건너 영고탑 동분정을 지내요 안남산 박남산 석벽강룡 청강 좌우령을 넘어 들어 부산 바발환 마곡의 강동다리를 건너 평양로 연광정 부병로를 대리모고 대동강장님을 지내여 송도를 들어가 망월대 관덕정 박연폭포 구경 오고 임진강 시각에 건너 삼각산에 올라앉아 반호 장안을 구경하고 체세를 가만히 살펴보니 정령어대 원맥이 중령으로 흘러있고 금화 금성을 분별하여 당 영춘휘도다 토봉망월이 삼겼다 문물이 빈빈하고 시속이 하야 만만세지가 금탕 전라도는 운봉이요 경상도는 함양인디 운봉 함양 두월품에 흥부가 그곳에 사는지라 처제비 고동을 보소 보은표박 씨를 입이다 가로 물고 남대문박 칠패거리 칠패팔패 배다리 청패 외고개를 넘어 동작강 월강 남태령국에 넘어 두 쪽지를 쩍 벌리고 번뜻 수루루 높이 떠서 흥보 문전을 강도하여 당상당 비급이래 편편히 도난 고동을 흥포가 보고 좋아라고 얼씨구나 떴다 네 집이야 유월 유수 월킨 남기 유수 차르대 왔더냐 폭풍한 창안구비 기러기 니가 되어 병사다가니 돌고 와 원촌 전촌 널 보내고 향청산의 문의경 소식이 적적 막연터니 니가 나를 찾아와 처집이 거동보소 부은표박 씨를 입에다 물고 이리 저리 다올 뜨고 단산봉황이 축시를 몰고 동 속에서 넘는 듯 북해 흥룡이 여의주를 몰고 재운간에서 넘는 듯 집으로 펄펄 날아들 때 흥부 앉은 처막 끝에 들어갔다 나왔다 무엇이라 치지

0: 추지 함지 표지 우지 매라 찬찬히 살펴보니 철골 양각이 환연하고 당사실로 감은 다리가 아리롱 아리롱이 되어 박씨를 떼그르르르 던져놓고 배고는 안으로 날아간다.
1: 여러분은 지금 음악이 흐르는 마을 특집 전주의 판 전주 세계소리축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최광균 씨의 소리와 북장단으로 흥보가 가운데 제비 노정기 듣고 오셨는데요. 2060님께서 새싹 문자로 흥이 나는 소리 대모 감사합니다. 소리꾼 최광균 씨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되는 젊은 국악인 이렇게 보내주시고 2893님께서도 새싹 문자로 최광균 소리꾼님 소리 더 듣고 싶어요 라고 하셨는데 아 만나실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네. 소리 전주 세계소리축제 현장 가시면 내일 공연 있죠?
1: 네. 네. 네. 내일. 잘
0: 소개 좀 해주실까요? 공연?
1: 12월 아니
0: 12월이요?
1: 네, 8월 14일 8월. 금요일 날 네. 오후 1시 30분에 네. 모악당에서 네. 이제 흥보가를 1시간 동안 이제 들려드리게 될 건데요. 네. 많이 보러 와주시면은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0: 네, 내일이네요.
1: 네네네.
0: 내일 오후 1시 30분에 전주에 있는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1: 아, 네네네.
0: 네, 공연을 펼치십니다. 아유, 여러분 오실 수 있으시면 오셔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현장에서 듣는 소리는 또 다르니까요.
1: 그렇죠.
0: 네. 네. 네, 이제 조금 전에 흥보가 가운데 제비 노정기 듣고 왔는데 제비가 흥보에게 보은표 박씨를 주러 가면서 경치를 쫙 소개하는 대목이다.
1: 네네. 네.
0: 근데 굉장히 흥겨운 느낌이 드네요.
1: 네네.
0: 제비도 기분이 좋은가 봐요.
1: 아무래도 이제 은혜를 갚으러 가는 네. 입장이다 보니까 네. 빨리 흥보에게 전해줘야겠다 이러면서 네, 네. 좋은 경치도 보면서 이제 신나게 날아가는 그런
0: 아, 그 기쁨이 저 전달이 됐어요 소리에서.
1: 아 감사합니다. 네, 네.
0: 그 네. 동편제 강도근 바디라고 소개해 주셨는데
1: 예, 예.
0: 그 특징을 좀 더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1: 특징이라 함은 뭐 동초제라든지 네. 뭐 여러 바탕의 흥보가들이 있는데 강도군 바디의 흥보가는 제비 노정기가 유일하게 자진몰이로 돼 있어요.
0: 네.
1: 다른 바탕들은 대부분 중중몰이로 되어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약간 가락노름이라든지 더욱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네. 제비가 신나게 날아가는 아. 그런 풍경과 이제 그런 묘사를
0: 네.
1: 더욱더 이제 청자들에게 잘 들려줄 수 있는 네. 그런 특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0: 아, 그럼 제가 제대로 느낀 거네요. 그렇죠.
1: 네. 네네네, 맞아요. 네.
0: 네, 음악이 흐르는 마루 특집 전주의 판 전주 세계소리축제와 함께 홍보대사 소리꾼 최광균 씨와 함께하고 계신데요. 아 그렇다면 홍보대사 최광균 씨가 추천하는 이 소리축제, 전주 세계소리축제의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1: 뭐 아무래도 당장 내일인 다섯 바탕 흥보가를
0: 아니 좋아요 이런 거
1: 가장 추천해드리지만요.
0: 네네.
1: 뭐 그 다른 프로그램이 있다면
0: 네.
1: 오늘 이제 저녁에 하는 그 아버지의 해방일지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0: 네네.
1: 네, 그 작품을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0: 네.
1: 그 이유는 이제 창작판 소리 창극이기 때문에
0: 네.
1: 아무래도 요즘 대중들의 감성과 잘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이고 또 그 작품을 연출하신 이제 남원 시립의 감독님께서
0: 네.
1: 만드신 작품을 제가 여러 작품을 보았어요.
0: 네.
1: 그런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0: 아, 네네.
1: 그래서 이제 믿고 보는 최용석 감독님이라고
0: 네.
1: 네 제가 꼭 그 작품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0: 네. 아, 이수연 씨도 근데 똑같은 작품 추천해 주셨어요.
1: 아 정말요?
0: 네네. 네네. 그래서 네네. 아 진짜 관객 여러분들 이거 한번
1: 네.
0: 유심히 다 기억해 놓으셨다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홍보대사 젊은 소리꾼 최광

0: 황기훈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 자, 그러면 끝으로 이번 전주 세계소리축제에 임하는 어떤 마음가짐, 각오 이런 거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1: 네네. 아무래도 전주 세계소리축제가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지속돼 왔잖아요. 네. 지금까지도 이루어지고 있고. 네. 그래서 이 젊은 판소리의 흥보가로 선정된 만큼 정말 이 이름에 누가 되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여기 관객 여러분들에게 제 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0: 네. 네. 아유, 마지막에 왜 이렇게 더 자신감 살짝 사그라든 것 같아서.
1: 아, 갑자기 이제 내일 공연할 거 생각하니까 네네. 갑자기 너무 떨리네요.
0: 아유, 너무 잘하고 계시는데요.
1: 네.
0: 자, 이제 컨디션 관리만 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축제 마지막 날까지 홍보대사로서 정말 멋진 활약 해주시기를 기대하고 저희 또 끝까지 응원할게요. 저희 네. 기운도 많이 받아가세요. 네. 자, 지금까지 전주 세계소리축제 홍보대사 소리꾼 최광균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자, 홍보대사 최광균 씨 보내드리면서 끝곡 김준모 외 여러분의 연주로 행복 물고 온 제비 전해드려요.

전국특별자치도 전주 한옥마을에 있는 고즈넉한 풍경 속에 자리한 전주 대사습청을 아세요? 조선 숙종 때부터 내려온 전주 대사습놀이의 역사와 전통을 그대로 품고 있는 문화 공간인데요. 한옥의 예쁜 결을 간직한 대청마루와 정원에서는요, 매주 전통 예술인들의 상설 공연이 펼쳐지고요. 소리와 무용을 직접 배워보는 수업들도 덜어 열리곤 해요. 이번 주처럼 전주 세계소리축제가 열릴 때는 또 다양한 공연이 펼쳐지는 축제 무대가 되기도 하죠. 멋스러운 한복을 차려입고 한옥마을을 거닐다가 대청마루에 앉아서 국악을 감상해보는 일. 참 생각만 해도 운치 있고 특별한 추억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소리축제 메인 무대인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도 좋지만요. 전주 한옥마을 대사습청에서 풍류를 즐겨보셔도 좋겠어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 특집 전주의 판, 전주 세계소리축제와 함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이진영이었고요. 오늘 하루도 마음껏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황일입니다. 나른한 오후 뭐 할까 고민된다면 주말에 라디오 어떠세요? 여러분의 주말을 특별하게 만들어드리는 시간, 황혜리의 주말엔 라디오입니다. 음악과 여행, 영화와 미술까지 다양한 문화예술로 여러분의 주말을 알차게 만들어드립니다. 여러분의 주말 사용설명서, 주말 오후 2시 황혜리의 주말엔 라디오 함께해요.

0: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1: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산조의 깊은 호흡과 국악관현악의 웅장한 울림이 만나는 특별한 무대가 펼쳐집니다.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의 기획공연 긴산조협주곡3가 오는 8월 20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열립니다. 이번 공연은 독주곡으로 이어져온 산조의 전바탕을 국악관현악과 결합한 협주곡 무대인데요. 올해는 해금과 검은고를 중심으로 산조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지휘는 원영석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음악과 교수가 맡고요. 작곡가 장태병과 김연섭이 새롭게 만든 협주곡을 선보이는데요. 지영이류 해금산조 보존의 대표 홍옥미 명인과 국가무형유산 검은고산조 전승교육사 김무길 명인이 협연자로 함께합니다. 첫 번째 무대는 지영이류 해금산조 협주곡입니다. 섬세하면서도 깊은 감정을 담아낸 해금산조인데요. 지영이류만의 독특한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무대는 한갑등류 검은고산조 협주곡입니다. 한갑등류 검은고산조는 단아하면서도 변화무쌍한 가락과 섬세한 식임새가 특징인데요. 김연섭 작곡가는 이 작품에 삼조라는 이름을 붙여 산조를 단순한 음악이 아닌 한 사람이 살아온 시간을 담아내는 예술로 표현했습니다. 전통의 깊이를 품은 선율 위에 국악관현악의 새로운 색채를 더한 긴산조 협주곡3에서 우리 음악의 또 다른 가능성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AI가

판소리를 그림으로 그려준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상상만으로도 궁금해지는 무대가 찾아옵니다. 여름방학마다 청소년들의 사랑을 받아온 인천문화예술회관 2016 썸머 페스티벌이 8월 15일과 16일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열리는데요. 올해는 인공지능과 국악이 만난 특별한 공연으로 관객들을 찾아갑니다. 먼저 8월 15일엔 전통음악집단 셋이 선보이는 A와 I가 추어주는 판소리가 무대에 오릅니다. 제목부터 눈길을 끌죠. 이번 공연 판소리 다섯 바탕의 대표적인 눈대목을 생성형 AI가 만든 이미지와 함께 감상하는 색다른 국악 공연입니다. 판소리는 재미있는 이야기와 풍부한 표현이 매력이지만 처음 접하는 분들에겐 긴 사설 때문에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이번 공연에선 AI가 만들어낸 일러스트가 무대 배경에 펼쳐지며 이야기의 흐름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익숙한 이야기와 생생한 연주, 그리고 AI가 그려낸 새로운 풍경이 만나 판소리를 더욱 입체적으로 즐길 수 있는 무대를 선사합니다. 올여름 가족과 함께 색다른 국악 공연을 찾고 계신다면 A와 I가 추어지는 판소리에서 AI와 함께 펼쳐지는 판소리의 새로운 매력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국립창극단의 대표 창극이 경기도 화성으로 찾아갑니다. 익숙한 고전 이야기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창극, 귀토, 토끼의 팔란이 오는 8월 21일 금요일부터 22일 토요일까지 화성예술의 정당 동탄아트홀에서 관객들을 만납니다. 우리에겐 익숙한 얘기죠. 용왕의 병을 고치기 위해 용궁으로 끌려간 토끼가 특유의 재치와 지혜로 위기를 벗어나는 별주부전, 토끼전을 바탕으로 한 작품인데요. 하지만 국립창극단의 귀토, 토끼의 팔란은 단순히 옛 이야기를 그대로 옮겨놓은 무대가 아닙니다. 판소리가 가진 해악과 풍자를 바탕으로 오늘날의 시선과 감각을 더해 새롭게 탄생한 창극인데요. 팔란이라는 제목처럼 토끼가 겪는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위기와 모험은 무대 위에서 더욱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공연은 8월 21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8월 22일 토요일 오후 3시 화성예술의 정당 동탄아트홀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0: 말투에 상사되어.
1: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바투의 이상화
2: 김봉영입니다. 아이고 남부지방 가뭄이 심각한 상황이라고는 얘기 들었는데요. 지금 포항에서는 형산강 수위 저하와 바닷물 역류 현상까지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1: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전국 16개 소방본부는 어제 국가소방동원령을 내려서 물탱크 차 긴급 투입했다고 합니다.
2: 네.
1: 불 대신에 지금 가뭄을 끌어간 겁니다 지금.
2: 그렇습니다. 네. 소방본부가 그런 일도 합니다. 기상청 자료로는요 현재 경기와 호남, 영남 등 50개 시군에서 기상 가뭄이 이어지고 있다는데요. 특히 남부지방의 경우는 지난 장마철 강수량 부족과 폭염이 겹치는 바람에 지금 가뭄이 더욱 심화된 상황이라고 하네요.
1: 이번 주 후반 동해안에 이어서 주말 이후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0: 되고 있는데
1: 네.
0: 정말 단비가 절실한 상황인 만큼 비가 촉촉하게 충분히 좀 넉넉하게 와주면 좋겠습니다.
1: 이럴 땐 우리가 좀 마음을 모아야 돼요.
2: 그렇게
1: 뭐 난 세차만 하면 비가 온다 하시는 분들 세차 꼭 하시고 우산을 들고 나오면 뭐 비가 안 온다 하시는 분들은 우산 절대 들고 나가지 마시고 하여간 우리만의 기우제라도 이렇게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0: 자, 가뭄해서 채소값 안정을 위해서라도 정말 비가 달달하게 내려주면 좋겠습니다.

0: 국악과 전통을 새롭게 만나는 오후의 K컬처 쇼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2026년 8월 13일 목요일입니다. 주스 프로젝트의 단비 듣고 왔어요.
1: 굉장히 덥고 습했었고 네. 아 근데 지금 이 가뭄 때문에 또 아 전국이 또 심각한 상황입니다.
0: 그러게나 말입니다.
1: 달력을 보니까 내일이 또 말복이더라고요.
0: 아 그렇죠.
1: 아이고 이제 슬슬 진짜 여름과 헤어질 결심을 해야 될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0: 네, 여름하고 빨리 이제 헤어지고 가을 비도 좀 만나고 싶고
1: 그쵸. 그렇죠. 네, 절기상으로는 정말 지독했던 여름도 끝이 안 날 것 같았는데 이제 끝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고 네. 자 오늘 다 같이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금 너무 지금 메말라 있잖아요.
0: 예.
1: 우리가 기우제를 지내는 그런 마음을 네. 좀 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어떻게 해야 될까요?
1: 인간의 힘이란 정말 미약하지 않습니까?
0: 그렇죠. 자연 앞에서.
1: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꼭 이걸 하면 비가 오네? 뭐 이런 거.
0: 아 비를 부르는 어떤 징크스들.
1: 징크스죠.
0: 예.
1: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야말로 또 하나의 어떤 기우제다. 네. 징크스를 가장한 기우제.
0: 징크스가 모이면 현상이 발현될 수도 있죠.
1: 그렇죠.
0: 예. 네. 가능성을 어쨌든 높이는 거니까.
1: 그렇습니다.
0: 그냥 마음으로만 아우 비 내렸으면 좋겠다 이거보다. 예. 비가 내릴 수 있다면 난 이 정도까지
1: 그쵸.
0: 징크스를 감당할 수 있어.
1: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0: 아,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세차만 하면 비가 오긴 했거든요.
1: 옛날 그랬었어요.
0: 예전에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 또 그게 바뀌어버렸어요.
1: 아, 그 요즘
0: 이제 세차를 하면 비가 안 내려요.
1: 더 막 말짱하고 예. 화창해요.
0: 지금도 세차를 한 지 한 두 달 됐거든요.
1: 큰일이네.
0: 두 달 됐는데 지금 비가 안 내려가지고 차가 네. 깨끗합니다.
1: 어떡하지.
0: 대신 이제 그
1: 징크스 없어요?
0: 세차하면은 비가 내리는 분들은 세차를 빨리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빨리, 그런 거 있잖아요.
1: 빨리 좀 해주세요.
0: 내가 새 운동화 신고 나오면 꼭 비가 내린다.
1: 아 운동화 사야겠다.
0: 그렇죠, 사야지.
1: 운동화.
0: 운동화 사야 돼요.
1: 아무거나 예, 일단 예, 하나 예. 사주세요 제발.
0: 그렇죠.
1: 예. 예. 그래서 이제 운동화 딱 사가지고
0: 일부러 신고 나가는 거죠.
1: 예.
0: 네네네.
1: 맞습니다. 제발
0: 또 비 부르는 징크스 뭐가 있을까요?
1: 여쭤봐야죠.
0: 한번 여러분들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비를 부르는 나만의 징크스들. 네. 오늘은 약간 지어서 보내주시는 것도
1: 그 징크스도 있고 네. 그 다음에 비를 부를 것만 같은 비가 이것만 하면은 비가 올 것 같은 그 음악들 신청곡도 남겨주셔야죠.
0: 아, 신청곡도
1: 그럼요 같이 들어야죠.
0: 그렇죠. 머리 예쁘게 한 날 샵단이 온 날 비가 내리잖아요.
1: 아 파마해 오늘 파마.
0: 오늘 파마하시고
1: 전국 다 다
0: 그렇죠. 그런 분들 파마하시고
1: 뭐저저 매직 하실 분들은 매직 하시고
0: 그렇죠. 이런 네. 식으로 나만의 그래. 비를 부르는 징크스들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1: 우물정 0302
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국악방송 스마트폰 앱 덩덕쿵 다 열려 있습니다. 편한 창구로 여러분들의 의견들 징크스들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1: 좋습니다. 자 바투의 성사디아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정가농산의 어쩌다 못나니 포기김치
0: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잔기지떡에서 떡선물
1: 국악방송에서 준비한 각종 기념품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지금은 바투시대
0: 바투의 상사대입니다. 50원의 즐거움 지금 바로 눌러 100원의 행복 지금 바로 꾹꾹

0: 사물광대의 비나리 듣고 왔습니다. 이제 자, 빌어봐야죠.
1: 그렇죠.
0: 비야비야 와주세요 이렇게.
1: 네, 지금 전국적으로 가뭄이 특히 남부지방으로 지금 아주 심각할 정도로 가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0: 맞습니다.
1: 우리가 뭐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0: 네네.
1: 마음이라도 이렇게 네. 모아보자는 차원에서 비를 부르는 나만의 징크스들 무엇이 있는지 의견 모아보고 실천까지 가는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0: 8288님께서 저는 이상하게 휴가를 쓰거나 연휴가 길어지면 꼭 그날 비가 오더라고요. 덕분에 소리 연습을 실컷 해서 좋았지만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1: 휴가, 맞아.
0: 휴가를 지금 쓰지
1: 휴가를 써주세요. 휴가
0: 부탁을 지금입니다. 드리겠습니다.
1: 예.
0: 네.

0: 꼭 다음 주 안으로 휴가를 써주셨어요.
1: 오늘 당장.
0: 아 오늘
1: 네,
0: 당장.
1: 오늘 당장 써서 아. 지금 1년치 거 있잖아요.
0: 예.
1: 그거 다.
0: 다 쓰시는 걸로.
1: 6147님 주말에 비가 온다고 일기예보가 떠 있긴 하던데 진짜 비가 빨리 좀 와주면 좋겠습니다. 남부지방에 강들이 지금 바짝 말랐더라고요 하시면서.
0: 그러니까요.
1: 그러게요.
0: 포항은 지금 형산강 수위가 너무 낮아가지고 아. 오히려 바닷물이 지금 들어오는 어떡해. 역류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을 아이고. 정도로 수위가 낮아요. 아이고. 8318님 네. 저는 여행만 가면 비가 와서 여행지에서 비만 받는데 아. 비를 기다리는 마음, 동참하는 마음으로 집에서 수돗물을 절약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1: 아, 훌륭하십니다.
0: 오, 실천을 이미 하고 계셨고.
1: 훌륭하신 것 같고. 지금 빨리
0: 여행, 남부지방으로 빨리 지금.
1: 여행지를 예.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0: 딱 뉴스 봐가지고 제일 심각한 가뭄 예. 지역으로 오늘은 여기다 진짜. 여행 가자 하고 여행 좀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1: 아, 너무 심각해가지고.
0: 네. 이게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사실 좀 심각한 상황이에요.
1: 네, 그건 맞습니다.
0: 1264님. 저희 아버지도요 세차만 하면 비가 온다고 하셨는데 요즘 세차를 안 하시나 봐요. 전화를 한번 드려봐야겠네요. 한번 네. 확인 전화해 주세요.
1: 진짜.
0: 아버지 세차 언제 하셨어요? 이렇게.
1: 글쎄 나 뭐 한 몇 달 된 것 같은데.
0: 오늘 가서 하세요.
1: 오늘 하셔야 됩니다.
0: 제가 통장으로 입금해 드릴게요. 정성을 다해서 손 세차 맡기세요. 네. 이렇게.
1: 4816님께서 저는 빨래만 하면 비가 와요. 비 오는 날에는 경쾌한 빗방울과 같은 25현 가야금 연주를 듣고 싶습니다 하십니다.
0: 네.
1: 일단은 저희도 그 기우제 지내는 마음으로 25현 가야금 연주 뭐 하나 좀 준비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0: 요즘이야 뭐 이제 빨래는 세탁기가 하고 건조기에서 이제 건조를 하다 보니까 네. 약간 이런 징크스도 좀 약해지긴 했는데
1: 옛날에 이제 밖에 그쵸. 널 때
0: 딱 빨래 널었더니 그때 비가 떨어지고
1: 아.
0: 이불 빨래 해놨더니 그때 또 비가 오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1: 그러니까요.
0: 자 우리 다 밖에다 이제 빨래 널어야죠.
1: 네. 6407님께서 저는 곱슬머리인데요 비가 오면 머리가 부스스해서 진짜 별로예요. 그치만 지금은 비가 좀 와주면 좋겠습니다.
0: 그러게요.
1: 할아버지가 창원에 계시는데 비가 안 와서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신청곡은 1호의 사랑꽃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0: 네.
1: 그렇죠. 일단은 그 곱슬이신 분들 진짜 비가 오면은 이렇게 좀 변형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쵸.
0: 습도에 따라서.
1: 네. 근데 네. 지금 뭐 머리 그 스타일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니까.
0: 그렇죠.
1: 네, 지금 심각한 상황이니까.
0: 네. 749 하나님께서는 네. 비 온다고 해서 장화 신고 나오면 비가 안 옵니다. 우산과 장화와 어울리는 팀 솔솔의 노래를 듣고 싶어요. 얘기해 주셨고요. 맞아요. 장화 진짜 좀 불편하잖아요, 사실.
1: 사실은 땀도 차고.
0: 예, 불편하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비를 안 맞겠다는 의지로 신고 나오면 꼭 비가 안 내리잖아요.
1: 그렇죠.
0: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산을 정말 예쁜 거 딱 비싼 거 딱 사면 비가 안 온다 하신 분들 계시거든요. 지금부터 장화 신기 금지. 우산 구매 금지.
1: 맞습니다.
0: 그리고 그런 분들 있죠. 흰 바지 입으면 비가 온다.
1: 오! 다 백바지로.
0: 우리
1: 백바지로.
0: 방바로 방방 백바지로 갑니다.
1: 백바지와 백구두.
0: 예.
1: 바지는 배 위로. 예. 배꼽 위로.
0: 그렇죠.
1: 예.
0: 그리고 반바지 안 됩니다. 긴바지.
1: 긴바지로.
0: 길 가다가 우리 네. 백바지 만나면 아유 수고 많으십니다고 서로 인사도 하면서
1: 진심이 담겼다고.
0: 예예예예. 예, 예.
1: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0: 네.
1: 일단은 신청해주신 곡들 좀 들을게요. 1호의 사랑꽃 준비했습니다.

0: 네, 신청곡이었죠. 1호의 사랑꽃 6407님의 신청곡으로 듣고 왔고요. 오, 진짜 비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신청곡들이 많이 들어오네요. 네. 감사드립니다. 준비하겠습니다.
1: 자, 우리만의 기우제 비를 부르는 나의 징크스 여러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0: 1954님께서 어렸을 적에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살았었었는데 이맘때 고추를 말리신다고 마당에 고추를 쫙 펼치시면은 꼭 비가 왔었어요.
1: 맞아.
0: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께 고추 말려달라고 전화를 드릴게요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1: 맞아. 고추 말리면은 꼭 말려야 되는데 네. 비가 내리고 그 막 바로 또 걷어야 되잖아요.
0: 맞아.
1: 아, 그런 모습들 시골에서 정말 많았었어요.
0: 네. 맞습니다.
1: 다 함께 고추 널어야겠네요.
0: 1954님께 떡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1: 네.
0: 맛있게 드십시오.
1: 아, 상화 씨도 예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저 이제 그 자전거 타고 출퇴근할 때
0: 전기 자전거.
1: 예예. 네. 할 때 저는 그때 굉장히 인상적이었었어요. 이제 같이 이제 방송 끝나고 하늘을 보면서 저는 막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이거 비 내리는 거 아니겠지? 오늘 안 온다 그랬었는데. 근데 딱 형님이 한마디 해주셨죠.
0: 제가 했죠. 저 워낙 또 네. 남자 스타일이니까 저 네. 싸나이잖아요.
1: 아주 시원하게. 야, 안 와.
0: 봉영아. 안 와. 괜찮아.
1: 야, 걱정하지 마.
0: 가라,
1: 아, 진짜 안 와.
0: 그래 놓고
1: 저쪽에 보이지 구름. 저 맑잖아. 안 와. 절대 안 와. 절대 안 와.
0: 그리고 한 5분 있다.
1: 5분 있다.
0: 우와. 그래가지고 저도
1: 저 인생 살면서 그렇게 비가 쏟아지는 건 처음 봤습니다. 진짜.
0: 그래서 저는 이미 이제 강변북로 올려버렸는데 차를 비가 어마어마하게 오길래 바로 전화했죠. 야. 보영아 너 어디 있냐 어디?
1: 네.
0: 형님 어디 건물 큰 건물 안에 숨어 있어요.
1: 이미 그때는 쫄딱 다 맞아가지고요.
0: 아
1: 그런 상황에 그 달리고 있는 중에 또 전화까지 오더라고. 아, 바빠 죽겠는데 내가 그 전화까지 받아야 되고.
0: 아 전기 자전거. 예. 빨리 구매 다시 해주십시오, 봉영 씨. 비가 와야겠네요.
1: 아 그래야겠네요.
0: 그쵸.
1: 제가 다시 타고 다녀야겠네요.
0: 그래요.
1: 맞아. 탈 때 한 진짜 3할 정도는 비가 내렸었어요.
0: 그 3할이면은 야구로 따지면은 어마어마.

0: 엄청나게 잘하는 선수인데.
1: 그렇죠, 그렇죠.
0: 바로 지금
2: 전기 자전거 구매를
0: 지금 바로 구매 주시길
2: 해야겠네요. 하고 타고 다녀야겠네요.
0: 대단히 감사합니다.
2: 아, 알겠습니다. 네. 459 하나님. 오늘 우리 딸 계약을 했습니다.
0: 아, 오늘이군요.
2: 학교 생활 잘해라. 엄마는 커피 마실게. 아, 저는 진짜 오랜만에 친구들이랑 만나기로 약속을 꼭 하면요. 그때 그렇게 비가 오더라고요.
1: 약속 잡으십시오.
2: 계약 맞이 친구 만나기 약속을 해야겠습니다. 하셨어요.
0: 친구 좀 만나시기 바랍니다.
2: 그렇죠. 야외 활동, 네. 뭐 소풍이라든지 꼭 네네. 그런 날짜 잡으면 비가 온다 하시는 분들
0: 네,
2: 계시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네. 저도 비가 좀 진짜 오기를 바라는 마음에
2: 네.
0: 이번 주 토요일에 이제 같이 어디 여행 가기로 했거든요.
2: 아, 그래요?
0: 네, 지인들 가족. 세, 저까지 세 가정.
2: 예, 예. 아, 야외 네. 활동이에요?
0: 야외예요.
2: 아, 좋네요. 그리고 한 마디 더 보태야죠.
0: 어떻게?
2: 야, 안 와.
0: 비 안 와.
2: 절대 안 와.
0: 지금 찾아보니까.
2: 아. 절대 안 와. 날 믿어. 안 와.
0: 지금 찾아봤거든요. 예. 제가 갈 지역에.
2: 어디입니까? 남부지방입니까?
0: 가평입니다. 가평.
2: 아, 예. 아. 남부지방으로 가시죠.
0: 5대 5입니다. 5대 5.
2: 5대 5?
0: 5대 5.
2: 한 마디 해 주세요.
0: 비 안 와.
2: 절대 안 와.
0: 그렇습니다. 아우, 기분이 지금 너무 좋습니다. 지금.
2: 아, 그래요?
0: 네. 네.
2: 357 하나님께서는 부부싸움한 날에는 꼭 비가 와가지고요. 저를 더 우울하게 만들었는데 싸워야 할까요? 하셨는데.
0: 우리 말 잘합시다.
2: 왜요?
0: 싸우십시오. 이렇게.
2: 아, 그건
0: 그건 좀 아니잖아요. 네.
2: 손실이 또 있으면 그건 하면 안 되죠.
0: 선을 지켜야죠.
2: 네. 네. 연기하실래요? 근데... 싸우는 연기? 부부싸움을 연기로 하는 거야.
0: 진심이 좀 담겨야 되니까.
2: 아, 그런가요?
0: 근데 그 싸움이라는 게 꼭 네. 막 언성이 높아질 필요는 없잖아요. 서로 본도
2: 누가 부부싸움을 보면 나긋나긋해요.
0: 약간 그 투명 인간 취급하는 그 부부싸움도 있지 않습니까?
2: 그거는 이제 싸움 이후에 아, 오는 여파죠, 사실상. 아하. 뭐 자주 있는 일인가 봐요.
0: 요즘 끊었죠.
2: 요즘 좀 쉬고 계시는구나.
0: 요즘은 이제 그 인터미션 기간이요.
2: 아, 휴식 시간을 갖고 계시네요.
0: 네네네. 아, 예. 이게 계속 그 플레이오프가 되면, 아, 그러니까 게임이 시작이 되면 예, 예. 조금 이제 힘드니까.
2: 그렇죠.
0: 네네네. 아,
2: 부부싸움은 사실 서로가 피곤해요.
0: 연예인들도 작품 하나 끝내면 휴식기를 갖듯이.
2: 작품이군요.
0: 작품이죠. 그렇구나. 예술적으로 하니까.
2: 아, 예술적으로.
0: 두 사람 다
2: 아, 예.
0: 예술을 하니까.
2: 예술 뭐 통성을 얘기하는 거.
0: 그렇죠.
2: 바로 예. 이게 통성.
0: 통성. 저는. 네. 예. 수리성으로다가 이렇게.
2: 아, 수리성으로. 송은덕 선생님이 가왕 송은덕 선생님이 산 두 개를 타듯
0: 그걸로 들어가는 거죠.
2: 아, 예. 저쪽에 메아리가 불리게.
0: 그렇죠. 사자우라고도 하죠. 사자우. 예. 이렇게 싹 들어가죠. 대단히 감사합니다.
2: 그 여자의 작곡 그 남자의 소리. 그렇죠.
0: 예.
2: 아, 재밌네요. 육하나 사공님, 야구를 보러 가려고 딱 예매하고 준비를 해서 가면은요, 꼭 우천 취소가 되는 거 있죠.
0: 잡아야겠다.
2: 주말에 비 온다는데 우천 취소 기대합니다. TV로 봐야지 하셨는데. 아니요, TV로 보시면 안 되죠. 예매하고 갈 준비를 다 하셔야 돼요. 아,
0: 진심이 담겨야 돼요.
2: 진심이 담겨야 돼요.
0: 하늘도 다 보거든요.
2: 그렇죠.
0: 네.
2: 저도 이번 주말에 이제 아들과 축구를 보러 또 가거든요.
0: 상암동으로.
2: 네.
0: 네.
2: 우천 취소는 없어요. 축구에선.
0: 아, 수중.
2: 그럼요.
0: 해요?
2: 그럼요. 비가 아무리 쏟아져도 빗물이 잔디에 고여도
0: 해요?
2: 축구는 합니다. 영상 같은 거 찾아보세요. 진짜. 물론 이제 서울 월드컵 경기장은 배수가 아주 잘 돼요. 그래서 그럴 일은 없는데 K리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0: 합니까?
2: 축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합니다.
0: 네. 네. 네. 오케이. 한희정님께서 저는 고속도로에 올라가면 차가 많아져서 밀리고 안 오던 비도 가는 곳마다 내리더라고요. 남부지방으로 남부 투어 여행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희정님. 이건
2: 전국 투어로.
0: 예. 아.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2: 동해안부터 남해안, 서해안으로 네. 딱 거치시.
0: 저희가 지금 이제 웃으면서 얘기하고 있지만 진짜 근데 다 같이 한 마음인 것 같아요. 지금.
2: 그럼요.
0: 비가 제발 와라.
2: 네.
0: 이걸 이제
2: 아, 그런다고 이럴 때 우리가 인상 쓰고 막 화내고 그런다고 비가 오는 게 아니에요.
0: 그렇죠.
2: 한마디라도 더 웃고 그리고 마음이라도 한 스푼 이렇게 네. 보태는 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0: 정말 비를 위해서 저도 진짜 끊었던 지금 잠깐 쉬고 있는

0: 부부싸움 다시 재개하도록.
1: 아니 아니 아니. 그렇게까지? 네.
0: 알겠습니다.
1: 네. 어 추다희 씨가 네네. 예전에 그 그런 얘기를 한번 했었죠.
0: 어 뭐죠?
1: 행사만 하면 네 비가 온다.
0: 아, 갈 때마다.
1: 네. 우리 방송에서 얘기를 했었죠.
0: 아 맞아요. 기억나네요. 네. 네네네.
1: 우리 추다희 씨가 야외 행사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축제의 계절 아니겠습니까?
0: 기억해야겠네요.
1: 예, 추다희 씨 행사 정말 많이 많이 잡으세요.
0: 네.
1: 자, 기우제 차원에서 추다혜의 청춘가 네. 듣겠습니다.

0: 잘했어.
1: 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추다해의 청춘과 이어서 아마도 이자람 밴드의 비가 축축 듣고 왔고요. 자, 여러분들의 마음이 한데 모여서 정말 비가 촉촉하게 내려주면 좋겠습니다.
2: 점심 먹고 나른하면 바투가 달려간다.
3: 눈꺼풀이 내려가면 맹구가 달려간다.
2: 텐션이 내려가면 장인어른 달려간다.
3: 커피 사고 싶다.
2: 똑딱이 퀴즈
3: 노래하고 싶다.
2: 노래하고 싶다.
3: 이것저것
2: 이놈 저놈
3: 묻지마
2: 따지지마
3: 우리 모두 바투한테 달려간다.
2: 바투의 상사디아.
4: 가슴을 태운 것처럼 눈물에
5: 태기라 태기라. 아유, 너 요즘 바쁘지? 너 오늘 시간 없지?
6: 원년아, 나 요즘 놀아.
5: 어?
6: 시간 많아.
5: 아니?
6: 억수로 많아.
5: 아니, 너 원래 바빴는데.
6: 안 바빠.
5: 그래? 아, 그러면 너 오랜만에 나랑 동대문 데이트 어때?
6: 동대문?
5: 응.
6: 흔인지 못 말하는 거야.
5: 그치. 동쪽에 있는 큰 문이라는 뜻에서 동대문이라고 불렀잖아. 게다가 동대문 주변엔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전국 최대 규모의 한약재 전문시장인 서울 양녕시장부터 한의원, 한약방 등 볼거리가 엄청 많잖아.
6: 그래서 동대문으로 데이트를 가자는 거야.
5: 뭐 데이트까지는 아니고 네가 시간이 많다고.
6: 데이트 좋아.

0: 잡혔어. 짜증 좀 그만 내면 좋겠어.
1: 나 지금 기분 좋아.
0: 아 그래 이게?
1: 행복해.
0: 아, 그래 그래. 아 근데 K-POP 데몬 헌터스에 나온 서울 한방진흥센터도 동대문에 있는데 작년부터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 고유의 약재 문화와 마사지를 경험하기 위해서 엄청 많이 온대.
1: 어 언년아 마사지 응? 얼마나 좋아. 언년이 너도 마사지 받고 싶은 거구나.
0: 마사지 좋지. 마사지도 받고 오늘부터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한복 박람회 한복 상점도 시작한대잖아. 가을맞이 시작한대. 가을맞이 왜 웃어. 가을맞이 한복 구경 좀 해보려고. 아무튼 너도 눈치도 챙기고 카드도 챙겨.
1: 어, 우리 언년이 다 계획이 있었구나. 좋아. 내가 다 사줄게. 얼마나 좋아.

0: 동대문 주변에 있는 양녕시장부터 서울 한방진흥센터까지 찾는 분들, 외국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대요. 우리나라 전통의 한방을 경험하기 위해서. 자, 그리고 오늘부터 16일 일요일까지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2026 한복 상점도 열리니까요. 여러분들 주말 나들이 동대문 흥인지문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1: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바투의 상사디아 2부에서는 여러분이 항상 좋아하는 코너, 애정하시는 코너죠. 판소리 해레본 눈대목 극장 판슐랭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 네.
1: 자, 김수영 성우와 함께 심청가 지금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드디어 이제 심청이와 엄마가 함께 만나는 그 상봉 장면이 나올 것 같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0: 네.
1: 8288님께서는 목소리 예쁜데 이름 바꿔요. 언년이 말고 사랑이라고 바꾸라고.
0: 사랑이.
1: 네.
0: 강아지 이름 같지 않습니까? 사랑아.
1: 근데 상아 씨가 낼 수 있는 사실 여성의 목소리가 한계가
0: 하나
1: 있을 수밖에 없어요.
0: 하나예요, 하나.
1: 네, 어떻게 뭐 달리 낼 수
0: 있는 거죠. 안 되죠.
1: 어렵죠.
0: 아무튼 또 말씀해 주신 거니까.
1: 근데 예쁘긴 예뻐요.
0: 진짜?
1: 네.
0: 사람이 예쁘니까.
1: 아 근데 이거 보이는 라디오 일때 보셔야 된다.
0: 왜요?
1: 그러니까 털이 이렇게 덥수룩 털이 났는데 막 이러면서 여자 목소리 내면
0: 네.
1: 엄청 재밌기는 해요.
0: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1: 자, 이제 똑딱이 퀴즈로 넘어갈게요.
0: 똑딱이 똑딱이 똑딱이 똑도로록 똑똑똑똑.
1: 똑똑하게 딱 두 개만 맞히는 똑딱이 퀴즈. 우물전 030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을 맞춰주세요. 떡 선물이 걸려 있습니다. 첫 번째 퀴즈 갈게요. 남부지방 가뭄과 함께 폭염이 키운 또 하나의 재앙인 이것이 경북을 넘어 충남으로 확산 중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상고온과 기록적인 폭염 때문에 이것을 퍼뜨리는 솔, 수염, 하늘소 등 매개충이 빠르게 성장하고 활동해서라고 하던데요. 소나무, 잣나무 등 침엽수에 기생하는 길이 1mm 벌레인 이것은 나무의 수분 통로를 막아서 감염된 소나무는 대부분 고사한다고 합니다. 소나무를 말려 죽이는 이것은 무슨 충일까요?
0: 아유, 참 걱정이네요. 1번 재선충, 2번 모낭충, 3번 기생충.
1: 네.
0: 이게 빠르게 확산 중이라고요?
1: 무섭습니다.
0: 참, 그렇게요. 자, 재선충, 모낭충, 기생충 중에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네.
1: 이제 저는 힌트를
0: 네.
1: 그 딱 떠오르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던데요.
0: 국회의원요?
1: 그렇죠. 선거. 선거.
0: 네.
1: 초선 말고.
0: 아, 그렇죠. 두 번.
1: 두 번 하는 거. 3선, 4선 이런 거 말고.
0: 아.
1: 두 번 하는 거.
0: 진짜 딱 저도 직관적으로는 딱 그거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1: 그렇습니다.
0: 예, 진짜.
1: 그거 말고는 사실상 없죠.
0: 그렇죠.
1: 자, 소나무, 잣나무 등 침엽수에 기생하는 1mm 벌레, 아주 작은 벌레예요.
0: 네.
1: 요것은 무엇이야? 무슨 충이냐? 요걸 맞춰 주시면 되겠고요.
0: 그렇습니다.
1: 나무를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다닌다고 하네요. 번식력이 굉장히 강하다고 하고요.
0: 네.
1: 요거 한 쌍이 20일 뒤에는, 그러니까 한 쌍이 20일 뒤에는 20만 마리 이상으로 불어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무섭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네.
0: 하나는 탈모 쪽 친구, 네? 친구 아닙니까? 다른 하나는 저 탈모
1: 보기
0: 예. 예.
1: 그리고 봉준호 감독 영화도 하나 들어가 있죠 지금.
0: 그렇죠.
1: 그 두 개를 제외하면 되는 거죠?
0: 재선충, 모낭충, 기생충 중에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1: 이게 소나무를 죽이는 에이즈라고 한대요. 그럴 정도로 무섭군요. 3309님도 이거 진짜 무서워요. 순간에 그냥 푸르름이 벌겋게 변해요.
0: 아이고.
1: 아, 그렇군요.
0: 마땅한 치료약도 없는데 그렇죠.
1: 그러게요.
0: 걱정입니다. 참 하루하루가 그냥 편하게 이렇게 쉽게 넘어가는 경우가 없어요.
1: 그래요. 참. 그래서 감염된 소나무가 발견이 되면 주변 소나무를 전부 이제 베어내야 된다고 합니다.
0: 아.
1: 화재도 그렇고 이런 것들도 그렇고 감염의 문제는 어쨌든 그 감염을 빨리 차단하는 게 최우선이긴 하죠.
0: 자, 정답이 뭘까요? 일단은 직관적으로는 이제 국회의원 두 번 당선,
1: 초선 말고
0: 당선되신
1: 그 다음에
0: 네. 예. 그거가 생각이 딱 나네요.
1: 예.
0: 자, 정답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1: 1번
0: 재선충이 정답이었습니다.
1: 재선충.
0: 네.
1: 말씀드렸다시피 재선충 한 쌍이 겨우 20일 만에 20만 마리 이상으로 번식이 된다라는
0: 어마어마 빠르네요.
1: 충격적인 정보 말씀드렸는데 네. 마땅한 치료약도 없다고 합니다.
0: 아유.
1: 아유, 빨리 그냥 비가 와야 돼요. 비가 와서 감염도 좀 해결되고 네. 재선충 확산도 막고 네. 그러면 너무 좋겠습니다.
0: 네.
1: 떡선물은
0: 네.
1: 2350님께 드립니다.
0: 축하드립니다. 떡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1: 네.
0: 자, 두 번째 퀴즈 갑니다.
1: 하나.
0: 똑딱이 똑딱이 똑딱이 똑도로록 똑똑똑똑.
1: 자, 두 번째 퀴즈도 우물정 030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을 맞춰주세요. 떡 선물이 걸려 있습니다. 두 번째 퀴즈 갈게요. 여름밤의 단골 손님 페르세우스 자리 유성우가 올해는 특히 더 최적의 조건으로 쏟아진다고 합니다. 유성우는 지구가 해성이 궤도에 남긴 먼지와 부스러기와 충돌하면서 발생하는 건데요. 작은 입자들이 지구 대기와 부딪혀 타면서 밤하늘에 밝은 빛줄기를 남기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별똥별이라고 부르죠. 우리나라에서는 어젯밤에 이어서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유성우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문제 드립니다. 페르세우스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인물로 얼굴을 보기만 해도 돌로 변한다는 마녀 혹은 괴물인 이것의 목을 벤 영웅입니다. 얼굴을 보기만 해도 돌로 변한다는 괴물, 이것은 무엇일까요?
0: 1번 메르소, 2번 메시지, 3번 메두사. 자, 세 가지 중에 정답이 있습니다.
1: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네. 마녀 괴물인데요.
0: 네.
1: 돌로 얼굴 보기만 해도 돌로 네. 변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0: 네, 네, 네.
1: 네.
0: 맞습니다. 메르소, 메시지, 메두사 중에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힌트 쉬겠습니다. 두 번째는.
1: 저도 마땅히 없긴 하더라고요.
0: 네. 네. 네, 쉬겠습니다. 네.
1: 저는 축구를 모르시는 분들,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다 하더라도
0: 네.
1: 최고의
0: 네.
1: 축구 선수 둘 뽑아라 그러면 딱 누가 떠오르세요?
0: 두 분요?
1: 네.
0: 저요?
1: 네.
0: 손흥민, 이강인 선수.
1: 아니, 우리나라 선수 말고 아르헨티나 선수 한 명이랑
0: 네.
1: 포르투갈 선수 한 명 있잖아요.
0: 아, 아르헨티나 선수 한 명이랑
1: 네.
0: 포르투갈 선수요?
1: 네. 야, 축구 선수 얘기 이름 하는 거니까.
0: 예. 네.
1: 메시랑 호날두.
0: 아, 네, 네.
1: 메시랑 호날두가 뭐 사실 축구 팬들에게 누구나.
0: 예. 네.
1: 아니야, 축구 선수인데.
0: 네, 네.
1: 한 자씩.
0: 네, 네.
1: 거기서 이렇게
0: 조합을 하면 된다.
1: 예, 추려 보시면 어떨까.
0: 아.
1: 자, 메르소, 메시지, 메두사.
0: 아, 사람인 거죠?
1: 사람이죠.
0: 사람이죠. 사람인 거죠. 그렇죠.
1: 메시와 호날두는 사람입니다.
0: 네.
1: 네.
0: 알겠습니다.
1: 뭐 없으세요? 정?
0: 저는 쉰다고 말씀드렸어요.
1: 와, 당당하다.
0: 네. 휴가도 쓰고 당당했어.
1: 와, 당당하다.
0: 당당하다, 당당. 그렇습니다.
1: 네.
0: 네. 자, 정답
1: 어렵대요. 신화 퀴즈 신선하고 너무 좋습니다.
0: 아, 그래요?
1: 로마 신화 좋아하시나 봐요. 7807님.
0: 네.
1: 바투의 상사디아 오래 들을 수 있도록 빌겠습니다 하신 9195님 감사드리고요.
0: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정답 발표할까요? 네.
1: 오답이 많은데. 아이고, 상원 씨가 오늘 쉬는 바람에 지금 오답이 많네요.
0: 자, 최고의 축구 선수 두 분이라고 했습니다. 메시와 호날두. 그래서 섞어서 매, 두, 사가 정답이었습니다. 3번.

0: 그렇습니다. 자, 정답을 맞히신 분들 중에 떡 선물 한 분 선정합니다.
1: 떡 선물 9195님께 떡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0: 언년이 말고 아까 사랑이라고 이름 바꿔라 했더니 137 하나님께서 사랑이가 강아지 이름이라고 아까 하셨죠? 네. 소리하는 딸 덕분에 국악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 제 이름이 바로 사랑입니다.
1: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137 하나님 죄송합니다.
0: 그리고 죄송합니다. 가야금 연주자 사랑씨도 있거든요.
1: 네.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또 가야금 하셨다가 배우 하신 김사랑님도 계시고.
0: 아, 그렇죠. 네, 그렇죠.
1: 추성훈 선수 따님도 예, 사랑이죠.
0: 우리 구합방송 제작 라디오 제작 부장님 따님도 사랑이죠.
1: 죄송합니다.
0: 우리 초대 PD.
1: 예. 네, 제가 생각이 너무 짧았습니다. 전국에 계신 사랑님들 죄송합니다.
0: 사과하라고 네. 난리 났습니다.
1: 네. 자. 음악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끝곡입니다. 오돌독이 송소희 두 번째 달의 오돌독이 듣고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
0: 이따 봬요.

0: 남자의 라디오쇼 우리만 들을 수 있을 소냐. 야들아 모여봐라 우리 소리 다 모였구나. 우리 모두 신나게 놀 수 있는 여기는
1: 파투의 상사디아.

0: 오, 최근에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우리나라의 K컬처 소프트 파워의 전략을 분석했는데 결론이 K컬처는 민관 합작품이라고 하네.
1: 어우, 제대로 봤네. 맞는 말이지. 소비자들, 팬들이 먼저 K-POP과 드라마, 뷰티, 푸드를 유행시키고 그걸 SNS로 콘텐츠화시켜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니까 기업들도 영업에 박차를 가하고 관에서도 그걸 뒷받침해줘서 지금까지 파급 효과가 힘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어?
0: 그렇지. 그 덕에 다양한 콘텐츠 산업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결국엔 K컬처의 뿌리인 전통으로 확대되는 구조라는 거지.
1: 그 과정에서 K-POP 드라마 중심이던 콘텐츠 산업이 식품, 뷰티, 패션, 관광까지 아우르는 K컬처로 재정의된 것도 의미가 있겠지.
0: 지금은 K컬처가 다방면에서 국가 핵심 성장 산업으로 자리매김했는데 문화체육관광부는 K컬처를 콘텐츠, 전통문화, 예술의 라이프스타일 산업을 더한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잖아.
1: 기존 콘텐츠화와 합치면 수출액이 약 700억 달러로 반도체, 자동차 다음가는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대요. K컬처의 뿌리인 우리 전통문화도 쑥쑥 성장하면 좋겠어.

0: 한국인의 라디오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8월 13일 목요일 KBS 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비상 이준호 작곡으로 듣고 왔습니다.
1: K컬처는 민관 합작품이다라는 일본 요미우리 신문의 한국 소프트파워 전략 분석. 정확하네요.
0: 네, 잘한 것 같습니다. 네. 일본 입장에서는 드라마 겨울연가 때부터 한류가 이미 시작이 됐었고요. 하지만 2010년대 들어서는 한류 자체가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1: 네, 이 스마트폰 보급이 맞물리면서 다양한 동영상을 통해서 K-POP이 퍼지고 또 드라마도 퍼지고 뭐 K-푸드, 뷰티까지 이어지면서 수출과 또 산업적으로도 이게 이제 다 맞물려 돌아간 덕분이겠죠.
0: 생각해 보면 예전에는 메이드 인 재팬
1: 그랬었죠.
0: 와, 일본 거야. 제품도 그렇고 대중음악 쪽에서도 사실 일본 음악 굉장히 영향을 또
1: 막 그래서
0: 받기도
1: 막
0: 하고
1: 그거 막 모방하러 또 뭐 가고 막 그랬었죠.
0: 그리고 막 아이돌 처음에 나왔을 때 헤어스타일이나 그런 거 다 굉장히 일본 틱했었거든요.
1: H.O.T 때도 다
0: 맞아요,
1: 그랬었고.
0: 맞아요.
1: 그게 이제 와 유행을 선도하는 그런 거였죠.
0: 네. 근데 지금은 그때와 분위기가 완전 딴판입니다.
1: 그러게요.
0: 우리 K컬처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1: 네.
0: 민간에서 먼저 시장을 열어가는 동안 정부는 뒤에서 인재와 창업 생태계를 떠받쳐서 온 부분도 크죠.
1: 그렇죠. 그게 함께 맞물린 거죠.
0: 맞아요. 국가 핵심 성장 산업으로 지금 자리매김해 가고 있는 K컬처. 여기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건 이제 전통 문화까지도 뭔가
1: 그렇죠.
0: 함께 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1: 그런 의미에서 진짜 국악방송이 해야 될 일도 많고 국가도 네. 국악방송과 함께 뭔가를 해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
0: 그러게요.
1: 네.
0: 어쨌든 전통 문화와 함께 더 오래 안정적으로 롱런하는 K컬처 네. 성장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1: 자, 진정한 롱런 하시는 분이시죠?
0: 누구죠?
1: 오늘 판슐링
0: 뭐 다 갖다 붙여.
1: 일단 그냥 갖다 붙이는 거예요.
0: 아, 그래요.
1: 아, 7807 님도 오늘 판슐링 들으러 왔어요 하시면서
0: 네.
1: 팬층 굉장히 두텁습니다. 예. 네. 자, 지금 함께 만나러 가시죠. 판소리 해레버
0: 눈대목 극장
2: 판슐랭

0: 태풍 돌핀도 찬 홈도 다 비켜가고 이제 여름의 끝자락에서 비와 가을을 기다리는 그녀가 도착을 했습니다.
1: 네.
0: 우리들의 성우 월드 성우 김수영 성우 오늘도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롱롱 성우 김수영입니다.
3: 왜 롱롱이에요?
2: 롱롱 길다고 아까 하셔가지고. 아,
0: 진짜.
2: 예.
3: 길긴 길어요. 키도 크고. 팔도 길고.
2: 아 그리고 길고. 예전에 한번 들었는데 네. 여기 국악방송 PD님께서 저한테 게스트 중에 이렇게 오래간 게스트 처음이라고 하셨어요.
0: 아~
2: 그래서 진짜요?
3: 진짜. 지금 영광입니다. 됐죠?
2: 거의 우리 4년 되지 않았나요?
3: 와, 아닌가요? 수영 씨로 벌써 그 정도요?
2: 그쯤 된 것 같은데.
3: 느낌적으로는 더 된 것 같기도 해요.
2: 아 그래요?
3: 네. 처음부터 같이 한 것 같아요.
2: 전 느낌적으로 별로 안 된 것 같은데.
3: 롱롱인데? 느낌은 롱롱롱이다.
2: 워낙... 봐도 보고 싶으니까. 죄송해요. 제가 애교 부릴 데가 없어서 여기서 한 거예요. 받아주세요 그냥.
3: 와 진짜 보기 드문 수영씨의 애교였어요.
2: 그럼 왜냐면 거의... 요즘 그
1: 보고 싶으니까
2: 연애 그 예능 프로를 갑자기 또 오랜만에 보고 있어요.
3: 어떤 프로예요?
2: 주제가 모태솔로들의 이제 연애인데 네. 보면서 이게 비극적이게도 왜 나도 모태솔로 같지? 약간 이런 느낌.
3: 수영씨는 모태솔로 아니잖아요.
2: 아니죠. 한참 아니죠. 한참 아닌데, 한참 아닌데. 보는데 나랑 하는 행동이 비슷해. 아 내가 이래서 나 큰일 났다 나 큰일 났다 이러면서 보고 있어요 지금. 이게 보면서
3: 알겠어.
2: 막 이렇게
3: 그럼 특징이 뭔데요?
2: 일단 답답합니다.
3: 네. 답답하다?
2: 답답해요. 그리고 타이밍을 자꾸 못 맞추고.
3: 아 타이밍을 못 맞춘다.
2: 네. 쓸데없는 데서 용기 있고 쓸데 있는 데서 용기 없고.
3: 아하, 엇박자구나.
2: 예. 예. 보면서 그 바보같이 뚝딱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마치 나와 같다.
3: 여기서 바보 같다는 건 그분들이 아니라 지금
2: 저요,
3: 본인이
2: 저요,
3: 얘기하는
2: 저요.
3: 거예요.
2: 예, 저요.
3: 알겠습니다. 지금 올해 여름이 좀 유난히도 길고 무더웠어요.
2: 네.
3: 올 여름에 뭐 기억에 남는 일 없어요? 가장 기뻤던 일이거나 뭐 이런 거.
2: 올 여름이요?
3: 네.
2: 올 여름 시원했습니다. 저는. 아 그리고 약간 날씨 이제 슬 풀리지 않았나요?
3: 이제 약간 풀렸죠.
2: 네, 확실히 가을이 가을 맞죠. 초입인 게 느껴집니다.
3: 이제 연애의 계절이죠. 가을.
2: 들은 걸로 할게요.
0: 됐어 이제 일하자고.
2: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네. 그럼 저 더 미친다 말이에요. 저 그냥 일 열심히 할게요.
3: 아 근데 올 가을엔 뭔가 느낌이 있어.
2: 전혀 없습니다.
3: 좋을 것 같아. 올 가을 기대하겠습니다.
2: 청취자분들 혹시 소개해 주실 분 계시면
3: 아 중매서 달라.
2: 예예. 예. 그게 더
3: 알겠습니다.
2: 빠를 것 같아요.
3: 아 수영 씨 애교 기가 막히네요. 6186님 한 번 더 해주시면 안 돼요? 앵콜.
2: 한 번 안 돼요.
0: 이게 언제까지 이거 얘기해?
3: 아 너무 재밌지 않아요?
0: 있어?
2: 이거 제 사람한테만 보여줘야 되는데. 이거 너무 많잖아 얘기하고 있네.
3: 수영 씨의 애교 받고.
0: 네.
3: 이제 판소리 심청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3: 예. 이야기 한번 들어봐주시죠.
2: 지난 시간까지 이제 심청이가 인당수로 간 후에 어머니로 인연을 맺은 승상부인은 3년 동안 심청이를 기리는 제사도 지내고 누각도 지었죠.
3: 그렇습니다.
2: 그러자 동네 사람들도 효녀 심청을 기리는 비석을 세웠는데 그 비석이 바로 눈물의 비석 타루비였다는 거.
3: 그렇습니다.
2: 다들 기억하시리라 믿고 그 즈음 이제 이미 벌써 하늘나라에 갔었던 우리 곽씨 부인 심청이 어머니가 자기 딸 심청이가 인당수로 뛰어들어 수궁에 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제 부랴부랴 심청이를 만나러 나서는 게
4: 부인
5: 땅에 두고 온 따님 심청낭자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시옵니까?
4: 누구시오? 당신 누구시오?
5: 하늘나라 선녀이옵니다.
4: 선녀 목소리가 너무 두껍군요.
5: 작창 중이라.
4: 뭐라고요? 내 딸 청이가 어디에 있는지 왜 물으시오? 말하시오. 우리 청이가 어디에 있는지.
5: 이것이 심낭자가 아버지 눈을 뜨게 하려고 인당수로 뛰어들었사오스나 뛰어들어 싸우나 옥황상제와 남해 용왕이 합동 작전을 펼쳐 지금 수궁에 안전하게 있다 하더이다.
4: 뭐라고요? 요즘은 선녀

0: 뭐가 아무나 되는군요. 아무튼 청룡, 우리 청이가 수궁에 있단 말이오. 내 지금 당장 수궁으로 내려가 내 딸 청이를 봐야겠어. 청아.
1: 그때 오색 구름이 하늘에 어리더니 영롱한 음악소리 수궁에 퍼지더니 천상선녀 앞세 우고 용궁선녀 뒤를 따라 곽씨 부인이 내려오는데.
0: 아가, 청아.
2: 누구시온지.
0: 청아, 너는 나를 모를 것이다. 내가 바로 네 엄마다.
2: 어머니! 어머니께서 어찌 하늘나라에서 하늘나라에서 오신 건가요?
0: 그래 그래. 나는 원래 선녀였는데 인간 세상에서 귀양 가서 너를 낳고 죽은 후에 다시 하늘로 올라가 옥황상제 명령에 따라 오늘까지 지냈는데 네가 내 딸 청이가 지극한 효성으로 아버지 눈을 뜨게 하려고 수궁에 왔다기에 내가 너를 보러 수궁으로 이렇게 왔단다.
2: 아이고 어머니.
0: 청아.
2: 저를 낳고 그 길로 돌아가셔서 사실 원통하였지만 아버지 덕에 이만큼 자랐습니다. 어머니 얼굴도 못 본 것이 사무친 한이었는데 이렇게 수궁에서 어머니를 만나다니 이제 저는 원도 한도 없어요.
0: 아이고 청아.
2: 근데 하지만 저도 떠나고 의지할이 없는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외로우실까요?
0: 아이고야, 기특한 거. 기특한 내 딸. 이슬 같은 네가 동양젖 얻어먹고 이만큼 자랄 때에 안 못 보는 네 아버지 고생은 오죽하셨겠느냐.
2: 네, 말도 못하죠.
0: 그래, 청아. 세상에서 못 먹은 젖 오늘 많이 먹고 가거라.
2: 어머님이 가신 길은 머나먼 황천이고 제가 죽어온 곳은 깊고 깊은 수궁인데 일이 만났으니 저 어머니 따라가고 싶어요.
0: 네 마음은 알겠으나 내 하늘에서 듣자 하니 너의 지극한 효성에 하늘이 감동하시어 너를 인간으로 다시 되돌린다고 하는구나.
2: 네?
0: 그래 청아, 다시 세상에 나가거든 너희 부친 배 없는 날
2: 어머니?
0: 나를 만났다 말씀드리고 전생에 못 다푼 하늘 다음 생에 우리 만나자꾸나. 그리 전에다오.
2: 어머니,
0: 너와 나 갈 길이 서로 다르니 나는 다시 하늘로 올라가야겠으니 청아, 너도 부디 잘 가거라.
2: 아이고 어머니.
0: 청아,
2: 만나자 이별이라니요. 어머니.
0: 청아.
3: 오색 채운이 벽공에 어리더니 우량원 선악소리 수궁의 당장을명 우편에 탄계화요 좌편에 벽도하라 청학백하공허고 공작은 춤을 추며 앵무로 전옥하여 천상선녀 앞을 서고 용궁선녀 뒤를 따라 오수 기구난 거동 포든 바 조음이라 심취한 걸 반겨 보시고 말아 뛰어 달려들어 심청을 부여안고 아가 청아 네가 나를 모르지라

나도 본시 선녀로서 적하 인간 수십 년 너를 낳고 죽은 후 광안전 후토부인으로 상제그 명을 모아 오늘까지 지내더니 내 딸이 지극한 효성 부친어 눈뜨시기

세상에서 쓰지 못할 여를 낳고 그 길로 상사 나서 그

찾았으나 무엇인도 못 뵌 것이에 철천지 하얘기 없더니 오늘께서 무시군이에 천원 한이 없사오나 왜 저 무시에

원황천지요. 손재호가 주어온 곳은 깊고 예쁜 수궁이오구라. 어? 황천 수궁이 달로 쌓기 모친도 무별초를 누워주야 장천하지고 없더니 어머니암 덕택으로 예와서 모셨으니 부친 이별은 허여고 싸운다 부친 따로 가겠는데 애정은 그러허나 내 딸 치고 교성 명치의 감동허사 환송진가 놀 것이니 세상을 나가고돈 너의 부친 배우금든 나를 닮은 발을 울진 후어 전생에 미진 한올 후생에 만날지 하고 세세야려라 유명이의 다른 고로 사세가 푸드가요 나는

0: 재우니 들어오더니 공중을 두고 헹거신다.
1: 그때요, 심청이 수정궁에 머무른 지 언 3년이라 하루는 옥황상제께 없어 남해 용왕께 명령을 하시는데,
2: 남해 용왕은 들으시오.
3: 예, 말씀하시지요.
2: 심청의 혼기가 가까우니 남해 용왕은 이제 심청을 인당수로 돌려보내 좋은 때를 잃지 말게 하시오.
3: 알겠사옵니다. 옥황상제의 명을 받잡겠사옵니다.
2: 그게 명을 받

0: 깔겠다는 목소리요. 명을 내리겠다는 목소리. 너무 목소리 깔지 마시오.
1: 알겠사옵니다. 여봐라. 심청이가 타고 갈 연꽃봉이를 대령하도록 하라.
0: 그리고 황금 구슬. 황금 구슬을 많이 넣어주시오.
1: 알겠사옵니다. 옥황상제 명을 받잡겠사옵니다. 여봐라. 연꽃봉이에 황금 구슬을 잔뜩 채우거라.
0: 심청이 연꽃하고 인당수로 나오는데 마침 그때 심청이를 인당수로 데려간 남경 상인들이 돈을 벌어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이었겄다.
2: 그저 그 이보시게들 예, 예. 인당수 당도하였으니 용왕전에 재물 차려서 효녀 심청이 혼을 불러 이 늑시라도 달래줌세.
3: 그래 심낭자여 심낭자 덕분으로 우리들은 돈을 벌어갖고 고향으로 돌아가지만은 우리 심낭자 영혼은 언제 돌아올 것이오. 술 한잔 올리나니 많이 들고 가시오.
1: 한 곳을 바라보니 난데없는 곳 단송이가 물 위에 둥실뜨어 있었겠다.
3: 잠깐만 저 봐. 왜? 아니 저 꽃이 웬 꽃이요 저게? 황금 장막을 드리운 빛이 병풍에 그리는 모란인가?
4: 아하, 여기가 땅이더냐? 바다에 어찌 모란이 있겠느냐?
1: 그저 바다 위에 둥실둥실 떴으니 해당화인 듯 하오?
4: 에헤이, 아니지. 모래도 없는데 해당화가 어찌 있겠느냐? 어쩌면 심낭자의 지극한 효심에 죽어 꽃이 되었을지도 모르겠구나.
3: 아니 그러면 선장님 말씀대로 하면은 심낭자의 넋이니까 효녀 화라고 해야겠구만.
4: 아하, 그렇다면 가까이 가서 저 꽃을 건지거라.
1: 예예예. 예, 예. 아이 빨리 그 건지자고. 아이고 이게 무슨 꽃이 이렇게 크냐. 자자 하나 둘 셋. 아이고 무거라. 아이 근데 향기가 이렇게 더 진동할까요?
4: 심낭자의 넋이라면 고이고이 배에 실어 돌아가자.
3: 아이고 이게 갑자기 순풍이 부네. 오, 야 이 속도면은 그냥 사나흘이면 육지에 당도할 것 같은데. 오메 더 세게 불어 더.
5: 우와. 아이고.
3: 이거 광풍 수준으로 부는
5: 게? 아이고 날아가겠네.
3: 와, 이 또한 하늘의 조화인가 보.
6: 심청이의 기가 막혀 그 자리에.

옷은 험한 팔자로서 부모복도 이뤘는가라. 이렇다시 단식하니 시녀 등이 위로할지 그때의 심청이 수정궁에 머무른 지 언간 3년이라 하루는 옥황상제께 없어 남해용왕을 불러 하교하시되 심청후 방륜이 가까우니 임당수로 환송하여 어진 때를 잃지 말게 하라. 남해용왕 명을 받고 심청을 지송할지 연봉 옥분에 고이 모시고 두 선녀로 시위하여 조석공대 찬수등물 금주보배를 많이 넣고 임당수로 나오는 뒤 꿈같이 번뜩 왔던

돈을 줘도 어려 오색천이 꽃보잉이 어려

혹시 만금 들을래요? 고국으로 돌아올 적 임당수 당도의 용왕전체 지내고 다시 재물을 주니 체념 심양자 혼을 불러 슬픈 말로 지내나.

그시의 남자여, 우리 남경사님들은 장사에 들을래요.

제한 술로 위로 곰난이

0: 김현수의 소리로 심청가 중 심청 환생 대목 들으셨고요. 그 전에는 오정숙의 소리로 심청가 중 심청과 모녀 상봉 대목 듣고 왔습니다.
1: 네.
0: 일단은 8288님께서 역시 임금이랄지 옥황상제가 최고인 것 같다고. 봉영님이
2: 일부러 골라서 읽으신 거죠.
0: 팬층이 두터워요.
2: 봉영님이
0: 오늘은 여자 연기라니 하면서 곱하기로 웃깁니다. 아주 좋아요.
1: 첫 마디부터 엇나갔죠.
2: 두 글자 사이에 후엔
0: 목소리 엄청 두껍더라고요.
1: 예.
0: 선녀의 기본 그 우리가 갖고 있는 이미지를
1: 완전히 탈방.
2: 역시.
1: 예.
2: 역시 바투. 예.
1: 요즘에 계속 제가 작창 중이어가지고 목이 약간 쉬어 있는 상태거든요. 부인 이렇게 나가버려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0: 세상 두껍더라고요.
1: 청이는 너무 귀엽고 상큼했다.
0: 좋았습니다.
2: 그래요.
1: 제가 또 있으니까 청이가 더 빛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0: 옳은 말씀.
2: 그렇죠. 항상 늘 감사해요.
1: 청이 너무 너무 예쁩니다. 자 이제 퀴즈 한번 가봐야죠.
2: 네. 예, 판소리를 본 눈대고 끝장 팡슐랭 퀴즈. 수궁에서 어머니를 만난 심청이는 옥황상제와 남해 용왕의 뜻에 따라 연꽃송이를 타고 다시 인당수로 올라갔는데요. 심청이가 타고 온 연꽃송이를 발견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1: 이거 너무 쉽네요.
2: 1번 어부, 2번
1: 잠 발음은 정확하게
0: 1번
2: 알겠어요. 어부.
0: 네.
2: 2번 남경상인. 3번 스님.
0: 스님.
2: 예.
1: 네. 어부. 왜곡된 두 개가 있네요.
0: 어부와 남경상인과 스님 중에 심청이가 타고 온 연꽃송이를 발견한 사람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1: 은근히 보면은 이 정답자들이죠. 정답자들.
2: 네.
1: 보면은 착해요.

0: 처음에는 예, 예. 처음에는 좀 나쁘게 등장을 했는데 마지막까지 계속 그 인간의 기본적인 그 마음 그쵸. 요건 잃지 않는 인물로 오늘도 출연을 했습니다.
1: 사람은 문제 없었어요. 그 시스템 환경 맞아요. 그게 맞아요. 문제였던 거죠.
0: 아. 우리 전통의 어떤 이야기들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 한 명을 막 이렇게 몰아세우거나 그러기보다는 악인으로 세우기보다는 맞아요. 항상 구조

0: 오인.
1: 항상 그렇게 꺾이는 것도 신기해요. 네.
2: 아, 가능합니다.
1: 못 따라하는데.
2: 언제든 네. 가능합니다. 네. 네. 꺾이는 거야 뭐. 자 이제 다음 코너로.
1: 와 이것도 기술이다.
2: 가능하죠. 네.
1: 기술이야.
2: 자 이제 네. 두 번째 판슐랭도 한번 가봐야죠.
1: 네, 기사를 보신 분들이 있을까 싶은데요. 우리나라의 전래동화들 콩쥐팥쥐, 혹부리 영감, 은혜 갚은 까치 등등이 최근 중남미에서 소개되고 있다고 해요.
2: 아 그래요?
1: 네, 그래서 한국학중앙연구원은 과테말라, 콜롬비아, 엘살바도르,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 등 5개 나라의 교과서와 교사용 자료에 한국의 전래동화 신화가 수록됐다고 발표를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2016년에 과테말라의 한 디지털 교과서에 신라 박혁거세 설화를 처음 수록한 뒤 2020년 초등학교 읽기 교재에 토끼와 거북이, 흥부와 놀부 등등이 수록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중 하나인 은혜 갚은 까치를 만나보시죠.
3: 옛날 옛날에 한 선비가 있었어요.
1: 아우 맛있다.
3: 과거를 보기 위해서 한양으로 그냥 두벅두벅두벅 때로는 뛰기도 하겠죠. 두벅두벅두벅두벅두벅 이렇게 한양으로 길을 떠났어요. 선비는 집안이 엄청 가난해서 남들처럼 말을 빌려 탈 수도 가마를 탈 수도 없는 처지라 아 그저 그냥 뚜벅뚜벅 하염없이 걸어가야만 했어요.
4: 아들아, 예, 먼 어머니. 길을 가다 보면 밤중에 무서운 짐승들을 만날 수도 있을 터이니 활을 챙겨서 가려무나.
0: 예, 어머니. 그럼 소자 다녀오겠사옵니다.
4: 그래, 우리 아들 잘 다녀오니라.
0: 예. 아휴, 아휴. 이 산은 엄청 험하구나. 아, 해가 지려는데 이거 어쩌지? 아, 그래. 오두막이라도 하나 있으면 딱 좋으련만. 아이고, 이거 큰일이구만. 아니, 까치가 왜 저렇게 다급하게 울까? 난리가 났구만. 무슨 일이라도 있나? 어이! 어이! 아니, 세상에! 저렇게 큰 구렁이가 까치 새끼를 잡아먹으려는 거였구나. 내가 잘못 들은 헬프 영어도 하는 까치로구나. 그래, 저 까치 부부가 난리가 난 기록은 오냐. 이 활을 쏘아야겠구나. 우왕 퍽크 하나 더 쏴야지. 우왕 퍽크
5: 분하다.
6: 고마워요. 덕분에 새끼들이 살았어요. 기분 좋다.
0: 영어에 이어서 우리말도 잘하는구만. 그래 까치들아 잘 살아라. 나는 이제 갈 길이 급하니 가야겠구나. 아이 그나저나 그새 해가 다 져버리고 깜깜해져 버렸네. 어디 하룻밤 쉬어갈 집이라도. 어, 아니 저기 불빛이 보이는구나. 그래 한번 가보자. 어? 아까 보이던 불빛이 여기쯤이었었는데 아주 낡고 오래된 절이었구나.
6: 찍찍찍찍.
0: 아니 쥐새끼만 반기나? 이리 오너라. 아무도 안 계십니까?
7: 니신지요.
0: 아, 길 가던 나그네 올시다. 하룻밤만 묵게 해주십시오.
7: 대접할 것은 없지만 안으로 드시지요.
0: 감사합니다. 아휴, 피곤하구나. 이제 어여 자야게.
7: 나의 원수 잠이 오느냐.
0: 아니 구렁이가 내 몸을 칭칭 감고 있다니. 아니 왜 이러느냐?

0: 내 남편을 죽인 원수 부셔버릴 거야.
1: 숨 막혀. 아니지, 이대로 죽을 순 없어. 제발,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그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제발 목숨만 살려 주십시오.
0: 어림없는 소리 마라. 내 남편을 죽인 너를 내가 살려줄 것 같으냐?
1: 부인, 구렁이 부인, 남편의 원수를 갚으려는 그 마음은 잘 압니다. 허나 나는 지금 과거를 보러 가는 길입니다. 과거에 급제하여 부모님 은혜를 갚아야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죽으면 부모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부디 제발, 제발.
0: 그딴 소리를 들으려고 너를 유인한 것이 아니다. 너는 내 남편을 죽인 원수. 너도 내 남편이 있는 곳으로 가야지.
1: 구렁이 부인, 당신 남편이 새끼 까치들을 잡아먹으려 해서 도와주려고 그랬던 것이니 제발, 제발 용서해 주시지요.
0: 그래? 그렇다면 좋다. 대신 조건이 있다.
1: 무엇이요?
0: 오늘 밤 자정까지 절 뒤에 있는 종각의 종이 세 번 울리면 그때 살려주마. 하지만 종일 울리지 않는다면 너는 살아서 여길 나갈 수는 없을 것이다.
1: 종? 종각이 저렇게 높다니 어떻게 올라간다? 뭐야? 종을 칠 수 있는 줄도 안 보이네? 아이고, 여기서 죽는 건가? 곧 자정인데 이를 어쩌면 좋으란 말이냐?
0: 자정이다. 종을 치지 못하였으니 각오는 됐겠지? 쉬.

0: 뭐야, 쉬, 분하다. 하지만 이 약속은 약속. 여보?
1: 도대체 누가 나를 위해 총을 쳤을까? 허허, 이럴 수가. 아니 저건 그 까치 부부.
2: 아버지 아빠, 고마워요.
3: 고마워. 사줘.

0: 김단비 외에 많은 분들의 연주로 계속 듣고 왔습니다.
1: 은혜 갚는 까치였네요.
0: 네. 네.
2: 마지막에 다시 사달라 그래서 뭔 이게 뭔가
1: 까까.
0: 네.
1: 어, 사줘.
2: 사달라고.
1: 까까. 네. 네.
2: 그랬는지.
1: 아, 좀 더 빨리 올렸었어야 되는데 음악을.
2: 그러니까요.
1: 네. 네. 물려버렸어요.
0: 제가 그 음향, 예, 음향 감독님이 네. 올리기 전에 아. 빨리 치고 빠졌죠.
1: 우겨 넣더라고요.
0: 그쵸.
1: 그 안에.
0: 그쵸. 그랬었습니다. 7426님께서 반나절 넘게 대학병원에 다녀와서 지쳐서 지금 널브러져 있었는데요.
2: 아이고.
0: 판슐랭 듣다가 웃음이 뻥뻥 터지네요.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세 분의 합 덕분에 지친 심신도 벌떡 일어나 정신줄을 붙잡게 해줍니다.
2: 아이고.
0: 평일 낮을 재미나게 이끌어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2: 아우.
1: 이런 문자 들어올 때마다 코너지기로서 어떠십니까?
2: 아, 너무너무 감사하고
0: 그러니까.
2: 저도 더불어 에너지가 올라오죠.
1: 이야.
2: 이 에너지로 정답자 발표하고 다음 주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0: 잠깐만요. 문자 하나 더 있어요.
2: 예.
0: 8288님께서 목요일에는 네. 어, 미리 다른 날 그러니까 일을 몰아서 일을 다 해놓고 이 방송을 듣습니다.
2: 어머
0: 다른 때보다 다른 때보다 더 집중을 해서요. 이렇게
2: 이 국악 방송이 어떻게 이렇게 저를 이렇게 계속 그 써주시는 어떤 고위 관계자님께서 이걸 아셨으면 좋겠네.
1: 무슨 고위 관계자가 써?
2: 저는 한낱 자르면 날아가는 목숨이니까요.
1: 아 무슨 소리 그렇게 해요.
2: 이 마음을 네.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1: 그만큼 우리 수영 씨가 열심히 하고 있다.
2: 그럼요.
1: 오늘 안 하던 애교도 아,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2: 그러니까. 제가 보는 그 프로그램의 한 친구가 이렇게 말해요.
1: 아,
2: 그래서
1: 그래요?
2: 제가 지금 따라하는 거예요.
1: 아, 네. 수영 씨째가 아니구나 그러면.
2: 그럼요, 그럼요. 아. 저는. 네, 쉽지 않습니다.
1: 알겠습니다.
2: 보니까 저도 느네요.
1: 계속 늘려가시고
2: 네.
1: 자 오늘 이야기도 너무너무 재밌고 즐거웠습니다.
2: 네.
1: 어,
2: 네.
1: 이제 퀴즈
2: 네.
1: 정답 발표
2: 네.
1: 해야죠.
2: 판소리를 본 눈대복극장 판슐랭 퀴즈 정답. 수궁에서 어머니를 만난 심청이는 옥황상제와 남해공황의 뜻에 따라 연꽃송이를 타고 다시 인당수로 올라갔는데요. 심청이가 타고 온 연꽃송이를 발견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였고요.
1: 네.
2: 정답은 2번 남경상인이었고요.
1: 그렇습니다.
2: 2738님 축하드립니다. 보조 배터리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0: 네. 축하드립니다. 배터리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 네.
0: 자 오늘도 저희들 뭐 미션 성공한 것 같습니다.
2: 아, 네.
0: 네.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1: 네.
0: 다음 주도 우리 수영 씨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너무 좋아하신다.
1: 아, 왜 이렇게 좋지?
2: 해야겠네.
1: 왜 이렇게 좋지?
0: 우리 끝까지.
1: 알겠어요. 우리 한 4년 만에 처음으로 보는 거야. 애교 부리는 거.
0: 자, 공명의 연주로 네. 아, 해바라기. 해바라기 띄워 드리면서
1: 네.
0: 저희도 여기서 물러날게요.
1: 서울 씨 왜 하지 마요.
0: 나도 귀엽잖아요. 까까.
1: 수염난 귀염둥이.
0: 까까 사줘. 자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은 파투의 시대.
1: 파투의 상사대입니다. 내벼우.

대한민국 부자 1번지이자 충의의 고장, 그리고 악성 우륵의 탄신지인 경남 의령에서 제13회 의령 우륵 탄신 기념 전국 가야금 경연대회를 개최합니다. 오는 9월 5일과 6일, 의령군 청소년 수련관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초중 고등부와 대학부, 일반부로 나뉘어 각각 가야금 기악과 가야금 병창 부문의 실력을 겨루게 되는데요. 참가 신청은 8월 10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고요. 자세한 대회 요강과 신청 방법은 의령군청 또는 가야금 병창 보존의 누리집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가야금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

0: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한여름 이상기후로 인해 언제라도 갑작스러운 태풍과 호우가 닥칠 수 있는 요즘입니다. 간단한 대처법을 알아두면 비상시 당황하지 않고 대피할 수 있는데요. 계곡이나 바다에서 물놀이 하던 중 바람과 파도가 강해지는 게 느껴지거나 태풍과 호우 관련 특보가 발효된다면 즉시 물 밖으로 나와주세요. 이때 안전요원이나 관리소의 안내에 따라 신속하게 이동하고 상황이 나아져도 해안가나 계곡 근처로는 다시 다가가지 않습니다. 만약 차량 이동 중 태풍과 호우가 발생한다면 무리하게 운행하지 말고 물에 잠긴 도로나 하천변 도로를 피해 갓길 같은 안전한 곳에 멈춰주세요. 특히 강풍으로 간판이나 가로수가 쓰러질 수 있으니 창을 꼭 닫고 라디오나 재난문자로 기상상황을 확인하며 기다립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래가 좋다 황민호왕입니다. 우리 악기 해금의 공명통 밑에는 감잡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감잡이라는 것이 다른 곳에도 또 있더군요. 전통 건축에서 기둥과 대들보를 겹쳐 대고 못을 박는 쇳조각을 감잡이라고 하고요. 목 가구의 모서리를 보강하기 위해 다는 장식도 감잡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감잡이는 두 개의 물체를 이어서 움직이지 않게 해주고 또 든든히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 주변에도 감자비 같은 사람들이 있죠. 주변 사람들을 묵묵히 받쳐주고 단단히 이어주는 그런 사람이 떠오른다면 오늘은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챙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음악과 여러분을 이어주는 감자비 같은 노래가 좋다. 오늘 첫 곡은 지영희류 해금산조 중에서 자진몰이 대목 준비했는데요. 김보미의 해금, 양재춘의 장구장단으로 보내드립니다.

제일 마지막 장면이 상당히 인상적이죠. 지영희류 해금산조 중에서 자진몰이 대목을 김보미의 해금 양재춘의 장구장단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 감잡이 말씀드리면서 해금 이야기까지 갔는데요. 이 해금의 감잡이 사실 통의 밑에 부분에 붙어 있어서 실제로 이 공연 현장에서 아무리 해금을 뚫어져라 봐도 나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하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 해금의 몸통에 이제 길게 꽂혀 있는 걸 입죽, 그 기둥을 입죽이라고 하는데 그 입죽을 고정하는 역할입니다. 두 줄을 매도록 이제 몸통 하단에 부착을 하게 되는데요. 요즘은 또 다양한 문양을 새겨서 화려하게 장식을 하기도 한다고 하네요. 앞서서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감잡이 역할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묵묵히 받쳐주고 단단히 이어주는 이런 분들. 저는 생각해보면 제가 참 못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같이 걸어가다가 문 먼저 열어주는 거. 그리고 문 열고 다른 사람

지나가는 거 기다려주는 거, 이거 진짜 못하거든요. 이미 이제 여기서 어떤 인간성이 드러나게 되긴 하는 건데. 그리고 식당에 여럿이 갔을 때 이렇게 착착착착 그 금방 컵 이렇게 배분하고 물 따르고 수저 이렇게 착착착 놓고, 사실 뭐 이제 일반적으로 막내의 몫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먼저 하는 사람의 몫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제일 고마운 사람들이, 이것도 식당 이야기이긴 한데, 그 4명 이상 식사를 하다 보면 항상 깍두기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점점 줄어가는 깍두기를 보다가 저거 두 개 남으면 이모를 불러야지라고 작전을 세우고 있는데, 세 개 남았을 때 이모를 부르거나 본인이 직접 가서 이 깍두기 가져오시는 분들, 아, 이런 분들이 진정한 감자비이지 않나, 예,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저는 제가 감자비 역할을 사실 그렇게 막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라서 앞으로 이제 노력은 해야겠습니다만, 그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아, 저분들이 시간이 남아서, 체력이 남아서, 혹은 마음씀이 남아서 저렇게 주위 사람들을 챙기는 게 아니구나. 예. 저런 상태에서 마음을 낼 수 있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인데, 어려운 일을 쉽게 해내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노래가 좋다 함께 하시면서 주위의 감자비 역할, 나에게 해주고 있는 분들에게, 예, 연락 한번 해보시는 것도, 그냥 전화해서 고마워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왜 갑자기 뭐가? 아니 그냥 그런 게 있어, 끊어, 예, 이런 거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 목요일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노래가 좋다에서도 갑자기 문자 보내서 고마워, 뭐가요?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방송되는데요.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쿵 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 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하고요. 방송 들으면서 사연이나 신청곡으로 참여해 주시면 선정을 통해서 국악방송에서 마련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생방송 문자 참여 가능하십니다.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메시지는 50원, 긴 문자 메시지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들 이야기나 이어서 듣고 싶은 노래들 적어 보내주시면 저희가 꼭 알맞은 음악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심청가 중에서 범피 중류 대목입니다. 심청이가 인당수 제수로 이제 팔려서 가는데, 그 가는 여정, 배 위에 올라서 가는 여정에 보게 되는 풍경을 그린 그런 대목입니다. 심청전으로 읽었을 때는 사실 이런 대목들이 눈이나 마음이 그렇게 크게 들어오지 않는데, 이게 노래로 바뀌어서 소리꾼의 입에서 나올 때는 정말 그 잊지 못할 장면으로 그려지는 때가 있죠. 아마 그렇게 보면 이 심청전에서 심청가로 바뀌면서, 소설에서 이야기에서 노래로 바뀌면서 그걸 이 중간에서 이어주는 명창들도 진정한 감자비 중에 한 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감자비들 중에서도, 예, 손가락에 꼽는 분이죠. 안향년 명창의 소리로 심청가 중 범피중류 대목 보내드립니다.

가자.

가랴 소동 반도를 든 풍월

고동수 고색 당수 삼색 실과는 밥이 차려 귀하놓고 산도 잡아 극할 거야 계란 듯이 받쳐놓고 도사공 거둑 말아 의관을 정지하고 북치를 양수로 지고 그저 무거울 번호를 봐도 다 강제구여 많이 막내 한국이 아니냐 하우시 군현지수 배를 타고 다스릴째 오복 정한 홍수 구주 돌아들고 오자서 분노할지 노가로 건너주고 해상 앞에 안장수 오강으로 돌아들어 의선 대지 건너주고 공룡 탈주하듯 동남풍 빌어내어 조족 백만 대병 주유화공건에 빼앗으면 거의 허리 그저 무거울 두둥둥둥둥둥둥둥 주유용 경량거지 도연 몇거 규거래 화란이 고범준한 장안의 강동거유 임술지 주체로로 소동판 놀아있고 지곡종 종사와 허니 고여성부 무정건 알고 무길금이요 기도나니 화장분한 무이물리 체전주요 타고 말선 하고 무지상 무선이게 아니냐 우리 선이 24명 상고로 귀여봐야 경세우 경정으로 변액서라는 날짜고 오늘날 임당수에 인체수를 드리오니 통해신 안명이며 서해신 거승이며 남해신 중룡이며 북해신 웅가이면 강한이 장화 청탱 지구니 하가마야 주옴 서세 그저 무얼 천만 원 내려 곧 대구 봉지

동동 봐라. 배째는 우르르르르르르르 나고 너네 조마자락을 무릎 쓰고 새별 같은 두두르감 광고 보금제는 으두두두두두두

도다. 성공자도 울고 상공도 울고 장군 화제 알기 못 운다. 장산도 좋거니와 우리가 저러저지 사그라물사다 이 물에다 넣고 가니 후사가 주를 꺼내느냐 닦아보라 장바돌핀

안양년의 소리로 심청가 중 범피 중류 대목 보내드렸습니다. 참 늘 절창이라고 말씀드리는데 대단한 소리죠. 2775님께서 민왕님 신청곡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마 저희가 어제 보내드린 신청곡 말씀하시는 걸 테죠. 민요 메들리 신청합니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 저희가 이제 다양한 곡이 들어가 있는 것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9님께서 노래가 좋다 황디님 인사 옆줍 사옵니다 라고 극극극 존칭을 예, 밤새 강령하셨는지요. 예, 2009님께서도 출석 체크해 주셨습니다. 아,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보내드릴 곡은 메달이 준비했습니다. 박종호의 소리, 김덕수의 여러분의 연주로 준비했는데요. 경기도당굿의 자진 굿거리 가락 위에 얹어서 메나리 가락이 나오는 어떤 조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한 번씩 제가 노래가 좋다 해서 그 독일에서 발매됐던 그 사물놀이 초창기 선생님들의 그 굿이라는

음원을 보내드리는데 거기에도 이광수 명인이 이제 메나리토리로 노래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 아마 그것에 대한 오마주 형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메나리 함께 들어보시죠.

박종호의 소리 김덕수의 여러분의 연주로 매나리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목요일 생방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에 마련하고 있는 순서 글로 읽는 우리 음악 시간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글을 통해 우리 노래, 우리 음악의 멋을 만나는 글로 읽는 우리 음악 시간입니다. 오늘은 문학평론가이자 우리 노래의 사설을 담은 책, 창악집성의 저자인 하응백 선생의 단가 장부가와 계명구도라는 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부가라는 단가가 있다. 인생 무상을 노래한 단가로 불수빈이라고도 한다. 노랫말은 백발을 한탄하며 역대 중국의 명문 제사, 충신, 명장, 호걸, 미인들의 생과 죽음의 과정을 열거해 나간다. 인생은 무상하며 죽음은 면할

0: 수 없으니 한스럽다는 내용이다. 장부가의 노랫말 중에 맹상군의 계명구패라는 대목이 나온다. 계명구패는 계명구도라는 한자 성어로도 사용하는 말이다. 천한 제주도 쓰일 때가 있음을 비유하는데 여기에는 유래가 있다. 전국시대 맹상군은 제나라 사람으로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아 큰 부자였는데 천명의 식객을 대접했다고 한다. 그의 명성이 자자하자 진나라 양왕이 그를 초청하여 재상으로 맞으려 했다. 그러자 중신들이 제나라의 맹상군을 중용하면 필시 화가 온다고 반대했다. 양왕은 재상 임용을 포기했고 그러자 중신들은 맹상군을 그냥 돌려보내면 보복을 할지 모르니 죽이라고 진언을 한다.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는 맹상군은 다급해졌다. 맹상군은 양왕이 총애하는 여자에게 살려달라고 부탁한다. 그러자 그 여인은 맹상군에게 호백구를 요구했다. 이 호백구는 여우 겨드랑이 털로 만든 옷으로 당시에도 매우 진귀한 물건이었다. 하지만 그 호백구는 이미 양왕에게 바쳤기에 맹상군 수중에는 없었다. 이를 걱정하던 중 맹상군의 식객 가운데 도둑질 잘하는 자가 있어서 몰래 양왕의 창고에 들어가 호백구를 훔쳐내어 여자에게 선사했다. 맹상군은 여자의 로비에 힘입어 석방되어 급하게 도망쳤다. 맹상군이 겨우 진나라 수도를 벗어나 도망치는 중에 양왕이 맹상군을 석방한 것을 후회하여 추격토록 했다. 맹상군 일행은 급히 함곡관에 당도했으나 아직 문 열 시간이 되지 않았다. 식객 중 닭 울음 흉내를 잘 내는 사람이 닭 울음 소리를 내니 온 동네 닭이 다 따라 울었다. 이에 관문을 지키는 자가 새벽이 된 줄 알고 문을 열었다. 마침내 맹상군 일행은 탈출에 성공했다. 이렇게 계명구패에는 보잘것없는 제주라도 반드시 쓰이는 데가 있다는 말의 유래가 되었다. 국악의 노랫말을 잘 살펴보면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가 숨어 있다. 한농선의 소리 이정업의 북장단으로 단가 장부가 보내드립니다.
1: 오와 청춘 소년님네 장부가를 들어보소 국내 청년 모아다가 교육계 넣어두고 각조가

모라 칠척 창금 손에 들고 백만 대병 진퇴월조 통일 전하고는 것도 장북 사오임이라 장북아로 노래거니

비례 우리 인생 늙어지면 다시 청춘이 어려워라.

조공 공병간진 대승여론 도도이기 관찬허사 만부성 전월이여은 많은 미미한 인생.

그 아이 할아버지 강태야.

0: 명산구 대명 실농구는 철부고적 만구호걸 이지원 반돈 한산시에구미토령어 일본투만철양구나 그런 만구정이야 사정이 나이끝만은 철우같은 우리 인생 내고지 허송어리 흔들거리고 흘리러 가면서 놀아보자.
1: 한농선의 소리, 이정업의 북장단으로 단가 장부가 보내드렸습니다. 이 한농선 명창의 장부가는 뭔가 계몽적인 성격이 더 강한 노래인 것 같죠. 이어지는 곡은 1월 살풀이 보내드릴 텐데요. 오경희의 가야금, 오경자의 검은 고. 두 자매분이 이제 햇님, 달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해와 달 이러기에는 좀 귀염성이 떨어지는 것 같고요. 햇님, 달님의 살풀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금현 명인이 작곡한 곡인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0: 두 곡을 이어서 들었습니다. 앞서서 1월 살풀이 오경희의 가야금 오경자의 검은 고 연주였고요. 이어서 들으신 곡은 남도 잡가 보렴이었습니다. 박귀희 외 여러분의 소리였는데 특히 보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연불의 줄임말이죠. 그래서 노래에서 이제 연불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 게 특징이고 그중에서도 이렇게 그 어떤 원래 느낌을 잘 내기 위해서 예, 목탁 소리나 또 연불 소리 특히 이 메나리 토리의 소리들을 앞에 넣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오늘 들은 목탁 소리가 상당히 귀엽죠. 예. 목탁 소리가 항상 중후하고 이렇게 딱딱딱 딱 이런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경험해본 결과 그런 큰 목탁들은 이제 목탁이 커야 음정이 낮게 나는데 비쌉니다. 일단 가격도 만만치가 않고요. 아마 오늘 들으신 목탁은 제가 경험했던 바에 의하면 개중에 좀 작은 그런 악기지 않았을까 악기로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밖에서 볼에다가 그 여러분들 아시죠? 이렇게 볼에다가 뺨을 이렇게 톡톡톡 치면 똑똑똑똑 소리 나잖아요. 흥겨운 노래가 좋다의 스튜디오 현장도 함께 경험을 하고 계십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네. 생방송 1부 끝곡은 제주 칠머리 당굿 중에서 세경놀이 보내드릴 텐데요. 제주 칠머리 당굿 보존회의 소리와 연주로 보내드리고요. 저는 음악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1: 아이고 비사우지님신디 보름사불지님신디 원 허리도 막 뻗고 원 속이 미울미울하고 하늘너린 발여분한 원 고물고물 원 혀뜩한 게 어떤 안녕 하근디가 아파한 원 정신이 어신구 원
2: 김해
1: 어디가 문점이나 해봐시면 좋기 원
2: 정두령한테 가죠 정이 김해
1: 이거 기냥일이 아니나 합시다.
3: 그거 백장동티라
1: 아이고 잘도 알암쩌
2: 김해 날 차고 돌 차면 날 태주
3: 그렇지
2: 야 이젠 진 돌 찾죠.
3: 돌 찾죠.
2: 아이고 배야, 아이고 맥시라.
1: 아이고
2: 가만히 있으라.
1: 아이고 배여. 아이고 나 이번만 살려줍서 따신. 아이고 안 웃구다 한 번만 살려줍서. 아이고.
2: 아이 팽들여놨지. 팽들여.
1: 팽들.
2: 뭔데
3: 자, 아기나 차. 아기나

0: 자. 아기 낳죠. 아이고 아들 낳죠.
1: 아들을 아들이요?
0: 아들을 낳는. 아들을 낳으니까 이거 이제는 이거 이제 그 번들두들 그나저나 이름은 팽돌이로 지었죠. 자 이거 공부시계 산다.
1: 예, 공부시계 사죠.
2: 저장집이 가죠.
0: 저장집이 가나. 저당집에 가나니 이거 처음에는 서당을 의정하면은 저 그 천자문부터 이거 산다. 하늘 천 따지 가문 밭디 누룽 밭
1: 전징이라 그래 헌 차를 먹고 날라 헌데 왔죠.
0: 이거 이거 이거 밥밥밥밥만 하는 거구나. 나는 밥밥밥밥만 하니까 이거 공부는 절대로 안 되고 이제는 농사나 지역 먹으는 한 팔전생이요. 영원아 이제 그 밭빌레 한번 가사줘.
1: 밭빌레죠. 저 조천읍
0: 조천로
1: 신촌
0: 신촌
1: 분동산
0: 분동산
1: 그대 그 큰 신방집이 막
0: 큰 신방집이 밭도 한 열대판이 있고
1: 열대판 아, 논도 열대
0: 아 논도
1: 부재집에
0: 자 이제는 밭빌레 갔자 자 밭빌레 간
1: 허락했죠?
0: 허락했죠?
1: 그자 농손으로만 돌려놔나 의명치서질 꽤 많아 먼저 그냥 가랑 번노형씨들이래
0: 그렇지 이제 저 밭갈래 가자
1: 자 앞머리랑 뒤로 탁탁 덜멍
0: 그렇지.
1: 나중에 기생한다.
0: 자, 둔명이 들었죠.
1: 들었죠.
0: 터난 이제는 그 이제 맞다 터난 이젠 뭐 이것저것 덜 필요 없이 그냥
1: 좋지.
0: 실일 뿌리에 살 거는. 네.
1: 자, 오염치부터 못 넣는다. 이콩 저콩 강낙콩 두불콩 이께 저께 전덕께 노린께 붉은께 마땅 났죠.
0: 났죠.
1: 아진대죽 사당대죽 마땅 났죠.
0: 사당대죽도 났죠. 자 동경대로 세경들의 씨 뿌리자. 세경으로 동경들의 씨 뿌리자. 씨 뿌렸죠.
1: 굴르게 샀죠. 벌리자.
0: 벌리자. 벌렸죠.
1: 밭 벌렸죠.
0: 자, 밭
1: 고쟁이 질러고 대깍했죠.
0: 대깍했죠.
1: 잘 벌렸죠. 간부란 간부란이 침 나서라. 아이고 물가도 책임.
0: 그렇지.
1: 검질미래 각하.
0: 검질미래.
1: 예, 초울 검질미였죠.
0: 그렇지.
1: 어기어랑 사들어구나. 안멍이랑 드러나오라.
2: 김명이랑 나무가라.
1: 야, 간부란이 의무도 안. 고구리 나제니.
0: 그렇지.
1: 고구리. 야. 뻥긋하던 데께도 골라 안
0: 그렇지, 그렇지.
1: 야, 너무 부재집 아신 안처럼 잘 됐죠. 자, 칸드나 노린다리 맞아서라.
0: 그렇지.
1: 아이고, 이거 도지사 올릴 때 비어불게. 고민을 아주
0: 시륵, 시르르, 시르르.
1: 해변 따르면 이 알루비고, 우드르 따르면 중간으로
0: 중간으로
1: 버려버려.
0: 버려버리고. 시르르, 시르르,
1: 시르르,
0: 시르르, 시르르. 자, 먼 비어 놨죠. 자, 이제 묶어 산다.
1: 텄자.
0: 텄자.
2: 저 코구리를 터다 사죠, 이제.
0: 터다 놨죠?
1: 터다 놨죠. 터다 이젠 두드리라.
0: 두드리라.
1: 야홍.
0: 야홍.
1: 눈의 남편.
0: 야홍.
1: 어디나 가시니.
0: 야홍.
1: 원살레 갔죠.
0: 다 두드렸죠.
1: 나나 가나 개나 지냐 어따.
0: 다 두드렸죠.
1: 두드렸죠. 이제는 그래. 풀리라.
0: 풀리라.
1: 자, 배고픈 채로 동경으로 설경들을.
0: 그렇죠.
1: 설경으로 동경들을. 동경들을.
3: 조선에서 자란 소년들이여, 울어도 소용없는 눈물 거두고 결의를 굳게 하여 모두 일어서라. 한을 지우고 성스러운 싸움으로 필승의 의기가 여기서 뛴다. 1932년 중국 난징에 설립된 조선혁명군사 정치간부학교의 교가를 지은 이는 여자부 교관 박차정이었습니다. 당시 그녀는 임철애라는 가명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요. 사실 철애라는 이름은 그녀가 10대에 쓴 소설의 주인공 이름이었습니다. 옥사한 독립투사의 자녀들이 추운 겨울밤 사회의 냉대와 굶주림과 싸우며 밤을 밝히는 내용의 소설 철야. 남다른 문학 소녀였던 박차정의 재능을 엿볼 수 있죠.

박차정은 1910년 나라를 빼앗긴 해 태어났는데요. 그녀의 아버지가 일제의 무단 정치에 울분을 참지 못해 유서 한 통만 남기고 자결했을 때 그녀는 고작 9살이었습니다. 나라 잃은 서름에 더해 아버지를 여인 한까지 품고 자란 그녀에겐 원고지 위보다 현실에서 풀어야 할 문제가 더 크고 중했기 때문일까요? 장차 그녀의 손엔 펜보다 총이 주로 들리게 되는데요. 항일 여성운동단체 근우회에서 핵심 간부 역할을 맡았던 그녀는 일제의 감시가 심해지자 중국으로 망명해 의열단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러다 전투 중 어깨에 총상을 입기도 했는데요. 결국 그 후유증으로 박차정은 광복을 한 해 앞두고 35세 나이로 눈을 감고야 맙니다. 독립투사들에겐 그 싸움에 온 인생을 바치느라 제대로 피워보지 못한 재능이 있었다는 것. 어느 교지에 남겨진 문학소녀의 글부터 조선의 청년들을 위해 쓴 노랫말도 총을 든 의열단원 박차정의 삶과 함께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광복 81주년 기념 국악방송 특별 캠페인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여성 독립운동가. 저는 국악인 최예림이었습니다.

국악방송을 내 손안에 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에 덩덕쿵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 다시 듣기도 가능한데요. 이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앱 덩덕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앵그마, 너 귀신들 한번 해라. 어른이 불렁나 아이가 불렁나 대담은 예하랬다, 앵그마. 아이고, 잘한다. 자, 초성 좋게 한번 해라. 이따 밥 줄게.

Agora sim! Ech! Ech! 심양강당 노하니 백낙천 일거 후에 비파성이 끊어지고 적격강 돌아드니 삼산발락 청천해요. 이수중군 백로준한 이태백이 놀던데요. 월나고대 깊은 밤에 한산사 쇠복소리 백선의 둥둥.

김주호 외에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와 추임새로 불림 함께 들었습니다. 이게 너무 듣고 있으면 신나잖아요. 뭔가 와 이거는 세상에서 도대체 대체할 수 없는 슬픔이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한 중간 이상 상태까지 올릴 수 있는 일종의 도파민이 충만한 곡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장에서 너무 이제 인상적인 곡이라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언젠가는 꼭 성공하고 말겠다라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곡의 완성도보다는 분위기의 완성. 이거가 중요할 텐데 참 듣기는 좋지만 하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그런 곡입니다. 김주호 외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로 불림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목요일 생방송 2부 시작했습니다.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쿵 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 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방송 들으면서 사연이나 신청곡으로 참여해 주시면 선정을 통해서 국악방송에서 마련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2부 역시 생방송 문자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메시지는 50원, 긴 문자 메시지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들 이야기나 이어서 듣고 싶은 노래들 적어 보내주시면 저희가 꼭 알맞은 음악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앞서서 2775님께서 미녀 메들리 신청합니다 라고 신청곡 보내주셔서 저희가 이제 나름 대곡으로 생방송 중에 보내드릴 수 있는 곡 중에 꽤 길이가 되는 곡입니다. 앞서서 곡이 많이 이렇게 그 곡수가 많은 걸로 선곡해드리겠다고 했는데 박연폭포, 양산도, 한오백년, 강원도 아리랑, 어랑타령, 궁초댕기, 뱃노래까지 이 정도면 음악을 듣긴 하는 거긴 하지만 배가 부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안비취 외 여러분의 소리로 보내드립니다.

노래의 기운에 그 음원 속에 박수가 모자라다라는 생각에 박수를 좀 보태봤습니다. 안비취 외 여러분의 소리로 박연폭포, 양산도 한오백년, 강원도 아리랑, 어랑다령, 궁초댕기, 뱃노래까지 보내드렸는데요. 2775님께서 진수성찬의 저녁 밥상 받았네요. 피디님, 유랑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노래가 좋다, 사랑합니다. 라고 하트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개나 보내주셨습니다. 노래가 대단하죠. 노래 들으면서도 저희 스튜디오 저희 감독님들과 웃다가 또 얘기하다가 막 떠들다가 했는데, 요즘은 이런 기운에, 이런 기세의 공연을 보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예. 얼마 전에 그 영남춤 축제라고 부산 국립부산국악원에서 열리는 영남 지역의 춤들, 그리고 이제 전국의 전통 춤들을 만나보는 시간이었는데, 그 중에 이제 영남 춤 반주를 맡게 되었습니다. 저희 이제 스승이신 정영만 선생님께서 음악 감독을 하셔서 장구 연주를 하러 갔는데, 그날 그 박경랑 선생님이시라고, 원래 또 춤을 이렇게 그 무대에서 객석과 사이를 허무는 어떤 그런 신명을 발휘하기로 대단히 유명하신 선생님이거든요. 공연 때 자진몰이 때쯤에 객석 올라가서 객석에서 막 난리가 났어요. 그 관객들이 박수치고 잘한다 소리치고, 저희도 너무 신나서 치고 있었는데, 그 뒤에 한 번 더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쓸수 있는 가락을 이미 다 썼는데, 아, 언제 올라오시지? 그랬는데, 이제 관객석의 분위기가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공연 다 끝나고 땀에 흠뻑 젖은 그 두루마기인데 땀이 젖기가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땀에 흠뻑 젖은 두루마기를 입은 채로 선생님께 그런 말씀 드렸죠. 선생님, 이렇게 하실 거면 다음부터는 돈을 내고 공연을 하시는 게 어떠실까요? 이렇게 농담을 던졌는데, 지금 들으신 이 민요 연곡 들어보시면, 와, 정말 저 정도면 돈을 내고 공연을 해도 기분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 예. 그 정도로 참 대단한 곡을 오랜만에 만나봤습니다. 우유모치님께서, 오늘은 정말 너무너무 바쁜 날입니다. 라디오도 몰래몰래 몰래 들어야 해서 너무너무와 몰래몰래가

합이 잘 맞네요. 예. 라디오도 몰래 몰래 들어야 해서 출석 체크만 하고 귀 기울이고 있을게요. 오늘따라 빠른 장단의 곡들이 손가락 노동에 도움이 많이 되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마 이 타자를 열심히 치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4510님께서 앞서서 저희가 이제 1월 살풀이 보내드렸었는데 해와 달 얘기를 들으니 어제 현지 시각 8월 12일 스페인과 아이슬란드 등지에서 관측됐다는 개기일식이 떠오릅니다. 달이 해를 완전히 가리는 장면. 어젯밤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을 거라는 유성우를 보려고 북쪽 하늘을 여러 번 이렇게 봤는데 못 보고 첫 문제 실시간 영상으로만 봤어요. 그래도 하늘이 맑아 멈춰있는 별들을 10개쯤 본 걸로 만족이라고 보내주셨는데 뭐 이렇게 떨어지는 별똥별 유성우 이렇게 보면 와 신기하고 장관이라서 기억에 남겠습니다만 사실 그렇게 큰 이벤트가 아니어도 덕분에 오랜만에 밤에 하늘 한번 봤다. 이게 사실 밤에 하늘에 아무것도 없지 뭐 까마니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 고개를 들어서 이렇게 하늘 볼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덕분에 하늘 한번 보고 나서 아 오늘 하늘 한번 봤다 이런 뿌듯함을 좀 가져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안 그래도 저희 딸들이 우리 오늘 새벽에 안 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미 지나갔다는데 아니야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새벽에 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걱정이 태산인데 뭐 하늘 한번 보면 되죠. 하늘 볼 때 듣고 있으면 좋은 음악입니다. 대금 신하위 원장현의 대금 한세현의 징 김청만의 장구장단으로 보내드립니다.

대금 소리가 너무 좋아서, 너무가 아니네요. 대금 소리가 너무너무 좋아서 문자를 안 쓸 수가 없네요. 퇴근길 힘을 팍팍 줍니다. 역시 우리 가라 끝내줍니다. 라고 6043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대금 시나위, 원장현의 대금, 한세현의 징, 김청만의 장구장단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문자를 안 쓸 수가 없다. 이게 진짜 좋은 음악을 좋은 음악이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아주 좋은 사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목요일 생방송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이 5시 34분 23초 지나고 있는데요. 매일 2부에 마련하고 있는 순서, 오늘 이 음악 시간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어릴 때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가끔 들었던 유행어가 있습니다. 김중배의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좋더냐. 강의할 때에도 학생들한테 제가 이거 설명했는데 한 명도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이랬는데 이 대사는 일제강점기에 인기를 끌었던 소설 장한몽에 등장하는데요. 장한몽, 일본 소설을 번안한 것이고 매일신보의 연재가 되었습니다. 전편이 1913년 5월 13일부터 10월 1일까지 그리고 속편이 1915년 5월 25일부터 12월 26일까지 연재가 되었다고 하고요. 인기가 그야말로 폭발적이어서 연재가 끝나기도 전에 연극 무대에 올려졌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장한몽, 신파극뿐 아니라 영화로도 소개가 되었고요. 이수일과 심순애의 이야기를 담은 가요도 있었고 소두소리에도 장한몽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에도 이수일과 심순애 이렇게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서도잡가 장한몽은 달빛이 비치는 대동강변에서 이별을 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소설 장한몽이 발표되고 유행한 이후에 만들어졌다는 걸 짐작할 수 있죠. 1920년대 이후에 생긴 노래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오늘은 김정현 명창의 소리로 장한몽 준비해 봤습니다. 노래의 시작은 어화세상 번님 내야 이내 한 말 들어보소 이렇게 판소리 단가처럼 시작하고요. 이수일을 배반하고 김중배를 따라가는 심순애를 아시는가? 금강석,

다이아몬드죠. 금강석의 눈이 어두워 참 사랑을 잊었으니 그 마음이 좋을 손가. 이런 가사가 이어집니다. 서도소리 특유의 식임새가 특히 잘 살아있고요. 마무리를 수심가조로 하니까 이 부분도 귀를 기울여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0: 이때의 심파, 김중배의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좋더냐는 요즘으로 치면 아침 드라마에 왜 그런 장면 있잖아요. 여보, 바바밤 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어떤 그 이야기 흐름도 그때의 인기와 비견할 만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렇다면 요즘의 서도 작가로는 어떤 이야기가 또 불려지면 더 재미가 있을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72년에 녹음된 서도소리 장한몽가인데요. 김정현 명창의 소리로 보내드립니다.
1: 허할 세상 본님 내 야인의 말씀 들어보소. 이수일이를 배반하고 김중배를 따라가는 심수보내를 아시는가.

나 못 쓸 거대에 쓰는 돈과 못 받을 때 받는 돈 비루하기가 짝이었고 쓸 거대 쓰는 돈과 받을 거대에 받는 돈은 떳떳하기가 이를 갖고 돈으로 사랑 사고 사랑으로 돈을 구하는 진정을 잊었으니 그 마음이 졸손가 김중배는 양양 불로 심선에 내은 녹심천여 가이 없다 이수일이 돈 없어 사랑일고 돈 없는 금엄대니 금세 야차가 참혹하구나 애주중지 금지오견 목숨같이 사랑하던

청노병이라 청노병명을 하에 불명묘생이별에 눈물이 피어든 원념은 불길같이 강심에 여린 달빛 이별 사르라 아래는 흔들 옷깃 잡은 심순애를 염려해 떨치면서 순해야 말듣거라 외국 유학 좋다 한들 조강지 저 돈에 팔아 공부 한들 소용있나 팔자에 없는 돈 운수 없네요 없는 이모

대장부라 학교만 졸업하면 또 하나야 못 매기고 노하

다시 한번 생각해라. 뿌리치는 이수일의 손목을 와드드드드 부여자고 심순애가 늦게 울며 하는 말에 가세가 적빈하고 부모는 늙으시고

한 번 용서디 나이다. 더럽다 매천부야 천금일신 주한 내 몸 돈 받고 파는 내 꼴 참아진

것은 절개가 우뚜민데 한 놈으로 두 남편으로 이성겨 본단 말가 돈이야 돈조차

돈에 팔리는 살덩이야. 사다 써도 산성장아 부디 평안하거니 너 잘 가거라. 언제나

김정현의 소리로 서도소리 장한몽가 보내드렸습니다. 노랫말 속에도 이 원전의 제목이 나오죠. 금색 야차라는 일본의 이제 원전 소설이 있는데 이제 여기서 나오는 금강석 다이아몬드는 이제 굳이 그 국어 시간에 배우는 식으로 이야기하자면 탐욕의 표상 같은 겁니다. 근데 뭐 다이아몬드를 한 번도 안 본 사람한테는 그게 탐욕이 그게 될까? 이렇게 이제 생각 끝에 그러면 나에게 탐욕이란 뭘까? 생각해 보니까 어렸을 때 다른 사람은 다 그 이렇게 녹여서 먹는 아이스크림 먹는데 나만 콘으로 된 거 먹을 때 아, 탐욕의 표상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생활하다 보면

뭔가 다른 사람 눈에는 별것 아닌데, 나한테는 뭔가 특별한 일 혹은 또좀더 특별한 순간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꼭 탐욕이 아니어도, 오늘 노래가 좋다 함께 하신 시간들도 좀더 특별한 시간으로 여러분들 기억에 남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도 어쨌든 앞서서 장안문가에서 탐욕을 이야기했으니까 탐욕을 씻을 수 있는 곡으로 오늘 끝곡으로 마련해 봤습니다. 박민희의 소리로 여창 가곡 개면조 평롱 편안한 떨림 북두칠성 오늘 유성우 얘기까지 했으니까요. 북두칠성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이세준입니다. 일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오늘도 참 바쁜 하루 보내셨죠? 그런데 밤 10시엔 뭘 하실까요? 음악이 좋은 밤에서 음악도 듣고 이야기 나누면서 흩어진 우리 마음을 이어보면 어떨까요? 잠들기 전 좋은 음악은 제가 준비할게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밤 10시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위로받고 싶다면 늦지 말고 찾아오세요.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2: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이번엔 국악인들의 꿈과 실력을 펼칠 수 있는 두 가지 경연대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먼저 제34회 임방울 국악제 전국대회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악 경연대회 가운데 하나인 임방울 국악제가 참가자 모집을 시작했는데요. 올해 대회는 9월 4일부터 13일까지 광주광역시 일원에서 열리고요. 9월 4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5일엔 학생부 경연, 12일과 13일엔 일반부와 명창부 경연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참가 접수는 학생부와 장기자랑 부문은 9월 3일 오후 6시까지, 일반부와 명창부는 9월 10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고요. 자세한 모집 요각은 임방울 국악제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국립국악원이 주최하는 제20회 온나라 전통춤 경연대회 소식입니다. 접수는 8월 10일부터 14일까지 국립국악원 누리집에서 진행되고요. 예선은 9월 1일, 본선과 시상식은 9월 22일에 열립니다. 자, 이렇게 국악과 전통춤의 미래를 이끌 새로운 예술가들이 탄생할 두 경연대회, 관심 있는 분들은 대회 요강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말 오후 우리 전통예술의 깊은 멋을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두 개의 토요 상설 공연을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국립국악원 대표 상설 공연 2016 토요 명품입니다. 올 한 해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펼쳐지는 토요 명품은요. 궁중음악부터 민속음악, 전통무용까지 우리 전통예술의 다양한 매력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자리인데요. 특히 8월엔 한국의 멋과 신명을 주제로 8월 15일에 수룡음과 산조, 매화가, 춘행전 등 궁중과 민속의 멋을 함께 느낄 수 있는 무대가 펼쳐지고요. 8월 22일엔 사물놀이와 고무, 영산회상, 대추타 등이, 또 8월 29일엔 낙양춘, 시조, 연화무, 용강의 춤으로 구성된 무대가 이어집니다. 이어서 소개할 공연은 국립남도국악원의 토요상설 국악이 좋다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국립남도국악원 진학당에서 열리는 국악이 좋다는요. 먼저 8월 15일엔 음악집단 태동의 파편의 장르 태동이 무대에 올라 전통음악을 기반으로 새로운 감각을 더한 창작 무대를 선보입니다. 8월 22일엔 국악연주단의 국악의 향연이 펼쳐지는데요. 8월 29일엔 거문고 연주자 이선화의 진도, 금가를 통해 진도의 소리를 거문고 선율로 풀어낸 특별한 무대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토요일 오후 품격 있는 우리 음악과 함께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 국립국악원 토요명품 그리고 국립남도국악원 국악이 좋다를 찾아주세요. 소리꾼 이희문이 오는 8월 18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종로구 아름지기 안국동 한옥에서 이희문의 잡가잡담 열흘 한옥으로 관객들을 만납니다. 국가무형문화유산 경기민요 이수자인 이희문은 늘 전통을 새로운 감각으로 풀어내며 자신만의 무대를 만들어온 소리꾼이죠. 이번 공연은 지난 2022년 화제를 모았던 한달 한옥의 연장선에 있는 프로젝트로 한옥을 공연장으로 빌려 쓰는 것이 아니라 직접 머물고 생활하면서 그 공간에서 얻은 감각과 영감을 공연으로 풀어내는 말 그대로 한옥의 시간과 소리 그리고 일상이 하나의 무대가 되는 셈입니다. 무대의 중심은 경기민요의 정수로 꼽히는 경기 12잡가 완창입니다. 조선 후기 서울과 경기 지역의 전문 소리꾼들이 불러온 긴 형식의 잡가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려주는데요. 여기에 공연 중간중간 작품에 얽힌 이야기와 소리에 대한 생각, 예술가 이희문의 솔직한 이야기가 더해져 공연과 토크를 함께 즐기는 색다른 시간이 펼쳐집니다. 올여름 한옥의 고즈넉한 정취 속에서 경기 잡가의 깊은 매력을 만나보고 싶다면 이희문의 잡가 잡담 열흘 한옥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자라는 과정을 지켜보면 세월이 거저가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어른들에겐 몇 개월의 시간이 아무렇지 않게 훌쩍 흘러가지만 아이들은 그 몇 개월 사이 눈에 띌 만큼 몸도 자라고 마음도 쑥쑥 자라 몇 개월 전엔 겁먹던 것에 더 이상 겁내지 않게 되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분명 어느 순간까지는 세월이 흐른 만큼 성장하고 나아졌던 감각들이 언제부턴가 오히려 쇠퇴하는 경우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어릴 땐 잘했는데 지금은 못하게 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요. 어릴 땐 미끄럼틀 꼭대기에서도 뛰어내렸는데 지금은 의자에서 내려오는 것도 조심스럽고요. 예전엔 TV 보면서 아이돌 그룹의 춤도 잘 따라 췄었는데 지금은 눈으로는 알겠는데 몸이 안 따라오더라고요. 분명 예전에 나는 했는데 지금은 못하게 된 것들. 나이 들면서 그 능력을 잃은 걸까요? 아니면 단지 그 능력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된 걸까요? 여기는 저녁을 채우는 음악 세상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

3사대 어른 들으면서 8월 13일 목요일 맛있는 라디오 생방송으로 문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예전엔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못하게 된 것들에 관한 이야기로 만날 문을 열었는데요. 분명 그걸 아무렇지 않게 하던 기억 속 그 아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과거인데 지금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었는지가 오히려 신기한 것들 뭐 한둘이 아니죠. 몸이 굳어져서 못하게 된 것도 있지만요. 겁이 많아져서 못하게 된 것도 많은 것 같고요. 예전에는 친한 친구들 전화번호는 거의 외웠었는데 지금은 가족 전화번호도 검색해서 찾게 되는 거. 아, 이런 건 단지 기억력의 쇠퇴만은 아닌 것 같아요. 검색 기능이 없던 시대에는 자주 거는 번호는 자연히 외워질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외울 필요가 없어져서 그 능력을 쓰지 않다 보니 퇴보한 거겠죠. 아마 여러분도 예전엔 분명 잘했는데 지금은 못하게 된 것들이 있으실 텐데요. 자,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 주제로 함께 나눠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예전엔 분명 잘했는데 지금은 못하게 된 것들. 오늘의 이야기 주제입니다.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나 국악방송 전용 앱 덩덕쿵에서 사연쓰기 이용해서 여러분의 이야기 함께 나눠주세요. 김영기님께서요. 하루의 마무리는 만나와 함께요. 수고들 하세요. 해주셨습니다. 아유, 탁월한 선택이십니다. 자, 1790님의 꽃편지도 도착했어요. 낮 달맞이 꽃입니다. 분홍색 꽃잎 사이 네 갈래로 튀어나온 듯한 암수술이 눈에 들어옵니다. 화려한 때를 지나 꽃이 시들 때 종이처럼

구겨진 듯한 진분홍 꽃잎이 매력인데 피고지는 모습이 다 예쁜 꽃입니다. 하시면서 이 활짝 피어 있을 때의 꽃사진과 또 시들어갈 때의 꽃사진 두 장을 사진을 보내주셨거든요. 아, 이렇게 꽃잎이 먼저 쭈그러들면서 꽃이 지는군요. 아, 참 이 피어 있을 때의 모습과 지고 있을 때의 모습을 함께 보니까 뭔가 네, 감정이 또 교차하기도 하네요. 김인솔님께서요. 맛있는 라디오 출석합니다. 6시에 자라는 것은 만나와 함께하는 것 해주셨어요. 아우 참 잘했어요. 옛날에 이 도장 있잖아요. 그거 꼭 찍어드리고 싶네요. 삼승 할부지님께서요. 오늘도 맛있는 라디오 출석합니다. 하루 종일 병실에서 이 시간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경청하면서 노래도 한 곡 신청합니다. 서도민요 배치기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유 그래요. 진짜 병실에 계시면 많이 지루하실 텐데 이 시간 정말 얼마나 기다리셨을까요? 네, 오늘 한 시간 반 동안 또 즐거운 이야기 나누면서 그렇게 시간 보내보면 좋겠네요. 신청해 주신 곡은 저희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대강님께서요. 전주에서는 세계소리축제, 만나에서는 행복의 사연과 음악축제, 즐거운 우리들의 국악입니다 해주셨어요. 아유 정말 전주에서는 세계소리축제하고 만나에서는 여러분의 사연과 음악축제하고 있습니다. 잘 오셨어요. 자 승승장군님께서는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하늘에 구름이 엄청 많네요. 낮에는 덥지만 아침 저녁은 선선해요. 내일이 벌써 말복. 여름이 서서히 가고 있네요. 막상 여름이 가니까 아쉬워요. 오늘도 만나와 함께해요. 첫 곡 상큼해요 해주셨어요. 아 그러니까요. 우리가 정말 더위에 질려서 이 더위 언제 가나 가을이 언제 오나 이랬는데요. 또 막상 찬바람 선선하게 불고 여름이 간다고 그러니까 참 사람 마음이 이상해요. 뭔가 아쉽죠. 저도 그런 아쉬움 조금씩 조금씩 느끼고 있어요. 자, 음악 한 곡 듣고 올게요. 누모리의 연주와 노래입니다. 어이없이 떠난 세월.

노모리의 연주와 노래로 어이없이 떠난 세월 듣고 왔습니다. 월드뮤직 그룹 공명의 콘서트 길티 플레저에 여러분 초대하고 있습니다. 8월 29일과 30일 국립극장 하늘극장에서 열리는 공연 중에 8월 29일 토요일 5시 공연에 우리 만나가족 여러분 초대하고 있는데요. 길티 플레저라는 타이틀은 말 그대로 여행하는 길과 차와 즐거움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죄의식을 느끼면서도 그것을 좋아하고 즐긴다는 의미의 신조어 Guilty Pleasure를 의식한 제목이기도 합니다. 길을 가다 마시는 차 한 잔의 즐거움을 위해 자연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면서도 일회용품을 사용해온 우리의 자세를 돌아보게 해주는 제목인데요. 우리가 마주한 환경 문제에 대해 예술적 접근이 필요하다 느끼고 꾸준히 자연에 대한 생각을 담아 창작 활동을 해온 공명이 이번 공연을 통해 사람과 자연의 유기적인 관계를 감각적인 영상과 음악으로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공연 초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공연이라고 말머리 달고 성함을 적어서 신청해 주세요. 내일까지 신청받고 당첨자는 다음 주 월요일에 발표할게요.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 목요일에는 라디오 극장 맛있는 하루 함께하는 날이죠. 여러분의 이야기도 언제든 라디오 극장의 소재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일상에서 겪은 재미나거나 감동적인 일화가 있다면 극장이라고 말머리 달고 보내주세요.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나 덕덕쿵 앱 사연 쓰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일 코너 참여해주시는 분과 사연과 신청곡으로 소통해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고 있죠.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 장기지떡에서 떡 선물 세트. 잔류 세제 걱정 없는 순환고집 강청에서 친환경 비누 세트. 그리고 정가농산에서 어쩌다 못난이 포기 김치를 드립니다. 너너너님의 새싹 사연이네요. 저는 초등학생 때까진 매미며 잠자리며 잠자리채 들고 열심히 잡으러 다니고 손으로도 잘 잡았는데 이젠 무서워서 잠자리도 도망다녀요 해주셨어요. 아 이거는 확실히 겁이 많아지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손으로도 잡으셨던 잠자리 이제 피해 다니신다니까 그 간극이 아유, 세월이 참 그 간극을 버려놨네요. 자, 국악사랑 꿀꿀이님께서요. 저도요. 마이클 잭슨의 문워크 따라하다가 뒤로 넘어져서 파스 발랐던 일 생각납니다. 쑥스럽구만요, 에그 해주셨는데 저도 문워크 많이 따라했어요. 특히 이게 슬리퍼 신고 문워크 따라하면 슬리퍼가 앞으로 벗겨져서 진짜 뒤로 넘어지기도 많이 넘어졌거든요. 아유, 저랑 같은 경험 있으시네요. 김인설님께서는요. 예전에는 잘 달렸는데 요즘은 조금만 달려도 숨차고 힘들더라고요 해주셨네요. 아 맞아요. 이 옛날 체력은 정말로 그립습니다. 자 2738님께서는요. 저는 예전에 영화를 좋아해서 배우 이름을 참 잘 외웠었는데 어느 날부터는 머릿속에만 있고 말이 되어 나오질 않더니 이젠 아예 떠오르지도 않네요. 맛이 완전히 간 거죠? 해주셨는데 아우 그거는 너무 심하신 말씀이에요. 옛날에 영화를 좋아하시고 배우들을 이렇게 다 외우셨을 만큼 영화를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면 이젠 중요한 일들이 삶에서 일상에서 더 많아지신 거겠죠. 자 그리고 5085님께서는요. 예전에는 멀티가 됐어요.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해도 척척 잘 해냈는데 지금은 한 번에 두 가지 이상을 하면 정신이 없어요 라고 해주셨는데 이거는 정말 저도 공감이 됩니다. 아, 예전에는 한 세네 개쯤 일은 동시에 하면서도 다 완벽하게 잘 해냈거든요. 아, 근데 이제는 한 가지 일도

일도 그걸 하고 있으면서 내가 아까 뭘 했지?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건 좀 큰일 아닌가 싶은데요. 아유. 자, 우리 5085님 같이 화이팅 해보자고요. 자, 그럼 음악 한 곡 듣고 라디오 극장 맛있는 하루로 건너가 볼게요. 삼승 할부지님께서 아까 신청해 주신 곡입니다. 예락의 연주와 노래로 배치기.

0: 늘 내가 더 늦게 들어왔었는데 오늘은 내가 먼저 집에 와 있는 걸 보고 남편이 놀라서 묻는다. 나 오늘 반찬했어. 아빠 사망신고하느라고. 사시던 동네에서만 할 수 있는 건 줄 알고 반찬까지 냈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가까운 시청이나 구청에서도 할 수 있는 거더라. 근데 뭐 어차피 6시 업무 마감이라 퇴근을 못하니까.
1: 아이고 그랬구나. 아유, 나한테 얘기하지 그랬어. 내가 같이 가줄걸.
0: 아이고 그냥 행정서류 작성하는 일에 자기까지 반찬 해굽고 따라가는 건 오바지. 그냥 서류 작성일 뿐이라고 남편에겐 얘기했지만 사실 그 서류 작성이 심정적으로 쉽진 않을 것 같아서 엄마 대신 내가 굳이 반차를 내고 처리하기로 한 것이었다. 근데 행정복지센터 직원이 왜 동거가족이 아닌 내가 신고를 하러 왔냐고 묻기에 엄마가 슬프실 것 같아서요 라고 말했다.
1: 참나, 그 직원은 대문자 T인가? 그걸 굳이 물어보게? 아 근데 자기는 자기도 슬펐을 텐데 괜찮았어?
0: 나도 막 눈물 나고 그러면 어떡하나 걱정하면서 갔거든. 근데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나서 슬플 새가 없었어.
1: 응? 무슨 복병?
0: 사망신고를 하는 과정에 있어 정말 전혀 예상하지 못한 복병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손글씨의 어려움이었다. 아니 내가 사망신고 전에 미리 서류 몇 가지를 뗐거든? 사망신고하고 나면 아빠의 존재가 행정적으로 말소돼버리니까 서류상으로라도 아빠가 존재했던 흔적을 좀 남겨두고 싶어서. 근데 그 서류들 신청서에 내가 적은 글씨가 너무 악필이었는지 사망신고서 작성하기 전에는 직원이 주의를 주더라고. 이거는 글자를 잘 못 알아보게 쓰면 반려될 수도 있어서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써야 된다고. 아, 그 말을 듣고 나니까 글씨 쓰는 게 왜 그렇게 긴장되던지. 그러고 보니까 내가 손글씨를 한자 한자 정성 들여 또박또박 써본 지가 너무 오래된 거야. 아니 그렇잖아. 우리가 격식을 갖춰야 하는 문서는 다 컴퓨터로 작업하고 손글씨를 쓰게 되는 건 대부분 뭔가를 급하게 메모하는 상황이니까 일단 펜을 잡으면 나도 모르게 휘갈겨 쓰는 습관이 들어버린 거 있지.
1: 사실 이제야 하는 얘기지만 나도 우리 연애할 때 자기 글씨 처음 보고 깜짝 놀랐잖아. 예쁜 사람은 글씨도 예쁘게 쓸 줄 알았는데 어우 너무 반전이라 살짝 충격이었어.
0: 뭐? 아 충격받을 정도였다고? 근데 믿기 힘들겠지만 나 어릴 땐 글씨 되게 잘 썼어.
1: 에 설마. 아유 내가 충격이라고 했다가 괜히 또 무리해서 과거 세탁할 거 없어. 나는 이미 자기의 악필까지 사랑하게 됐으니까.
0: 아니 과거 세탁이 아니라 진짜라니까. 아 진짜로 나 초등학교 다닐 때 글씨 잘 쓴다고 경필쓰기 상도 받고 그랬는데 내가 당장 친정 가서 그 상장 찾아갖고 와.
1: 알았어 알았어. 아 알았어 믿을게. 아니 근데 상장을 찾아오는 것보다 그냥 여기서 예쁜 글씨를 써서 보여주는 게 더 빠르지 않겠어? 원래 글씨 잘 썼다면 지금도 휘갈기지 않고 천천히 쓰면 원래 글씨가 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
0: 아니 그게 분명 옛날엔 글씨를 예쁘게 잘 썼는데 지금은 그게 왜 그렇게 안 쓰여지는지 나도 모르겠다니까.

케빈의 피아노 여완의 노래로 노래 편지 듣고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전엔 분명 잘했는데 지금은 못하게 된 것들을 주제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라디오 극장의 주인공에겐 그게 글씨 예쁘게 쓰기였네요. 저는 정말로 이 사연 공감하는 게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에서 경필대회 상을 받을 정도로 글씨를 잘 썼거든요. 근데 어른 되고 나서 이 학교를 또 졸업하고 나서는 손글씨에 쓸 일이 별로 없다 보니까 완전 악필이 되어버릴 거예요. 저도 결혼하고 나서 저희 남편이 제가 이제 요리할 때 보려고 손으로 적어서 주방에 붙여놓은 레시피를 보고 기절 촉발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제가 적어놓고도 나중에 이게 무슨 재료를 써놓은 건지 몰라서 둘이서 글씨 해석하느라 머리를 맞댔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여보, 이거 내 뭐라고 쓴것 같아요? 이러면서요. 아마 글씨 쓰던 그 손가락의 근육이 또잘안 쓰다 보니까 둔해져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자, 오늘 우리가 예전엔 분명 잘했는데 지금은 못하게 된 것들 주제로 얘기 나누고 있고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함께 나눠주세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미리 공지드릴 사항이 있는데요. 다음 주에는 월요일과 목요일 일부 코너의 순서를 바꿔서요. 라디오 극장 맛있는 하루를 월요일에 미리 만나보실 수 있고요. 떠먹여드리는 퀴즈는 목요일 일부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해주세요. 꽃분내님께서요. 보미님, 연기도 잘하십니다. 방송 진행도 잘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라디오 극장. 자, 간단이님께서요. 라디오 극장 들으며 많은 것을 깨닫게 되네요. 모르는 정보도 알게 되고 참 좋아요. 문서 작성할 때는 신중히 해야겠네요. 저도 막 쓰게 되더라고요. 학창 시절엔 글잘 쓴다는 소리 들었는데 지금은 안 써보고 뭐든 메모하게 되니 그냥 휘갈겨 써서 예쁘게 안 되더라고요. 중요한 거 작성할 땐 진짜 글못 써도 알아보게 잘 써야 되겠어요. 해주셨는데, 아, 제가 중요한 거 쓰실 때 글씨 잘 쓰시는 건 당연히 정말 중요하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만 볼수 있는 것도 제가 휘갈겨 쓰다 보니까 나중에 제가 무슨 글씨인지 못 알아보게 돼서 그것도 좀더잘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자, 국악사랑 꿀꿀이님께서요. 짝짝짝, 연기 짱입니다. 아카데미 칸 영화제에서 최우수 인기 여우상 받는 만라의 김 박사님 모습을 마음속에 예쁘게 그려봅니다. 해주셨는데. 아이고, 김 박사가 또칸 영화까지 가면 안될것 같아요. 네. 자, 승승장군님께서요. 맞아요. 손글씨 쓰는 게 꺼려지더라고요. 문자나 깨톡을 많이 사용해서 손글씨 쓸 일이 정말 없어요. 공감 가는 라디오 극장입니다. 일부러라도 안 쓰는 종이 이면지에 글씨는 연습해봐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이게 정말로요. 나중엔 점점 안 쓰면 점점 더 글씨 쓸 일이 없어지고 못쓸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요즘에 정말 1년, 1년 이 글씨 쓰는 감각이 예전 같지 않다 이런 생각 많이 들더라고요. 글씨 쓰는 연습 정말 많이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저희 남편은 일기를 매일 쓰는 그런 사람이고 또 필사하는 걸 좋아해서 아, 남편 글씨 보면서 제가 그냥 대리만족하고 있어서 안 되겠어요. 정말 글씨 쓰는 연습 저도 오늘부터 좀 해야 되겠네요. 8888님께서도 핸드폰으로 문자 깨톡하니까 손편지 쓰던 시절이 그리워요 해주셨어요. 확실히 손편지 쓰던 그 시절의 낭만이 있죠. 홍천 집 나온 남자님께서는 지는 세상에서 글쓰기가 제일 싫었어요. 어려서는 들은 것, 읽은 것을 다 외워서 공부 잘한다 소리를 들었는데 중딩 되니 과목별로 다 필기하라고 해서 공부에 손을 놓았죠. 안 써도 되는데 굳이 쓰라고 하니까 더 싫더라고요. 학교 다니면 필기를 해본 적이 없네요. 해주셨는데 아유. 그러면 중학교 때부터 지금 놓으신 거면은 손의 감각 어떻게 합니까? 우리 용천 집 나온 남자님. 근데 진짜 어머, 머리가 엄청 좋으셨나 봐요. 와, 다 외우셨다고요? 대단하신걸요? 자, 음악 한곡 듣고 올게요. 경로 이탈의 연주와 노래로 니나노 띄워드릴 텐데요. 승승장구님의 신청곡입니다. 이곡한곡 듣고요. 내일 다시 알아보러 갈게요.

0: 안녕하세요. 이한철의 창호의 드린 햇살 DJ 이한철입니다. 행복한 퇴근길엔 맛있는 라디오, 즐거운 출근길엔 창호의 드린 햇살이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저녁을 채우는 고품격 음악방송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김보미 캐스터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1: 네, 저는 지금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스튜디오 고함에 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제1회 고함 악필대회라는 독특한 컨셉의 대회 수상작을 선보이는 전시 악필 그 울림이 진행 중인데요. 정돈된 필체보다 반듯하지 못해 오히려 더 선명한 감정이 담긴 글씨에서 큰 울림을 느낄 수 있어 많은 관람객들의 호응을 이끌어낸 전시입니다. 그 호응에 힘입어 원래 7월 12일까지였던 전시 기간이 8월 16일까지로 연장됐다고 하네요. 오늘도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무더위가 이어졌습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에는 비가 내렸는데요. 내일까지 강원 동해안에 최대 50mm, 경북 동해안에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내륙 곳곳에는 소나기 예보가 들어있는데요. 강수량은 5에서 40mm가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4도로 출발하겠고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전주 33도, 대구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광복절 연휴에는 비 소식이 잦겠습니다. 토요일에는 제주도에, 일요일과 월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맛있는 날씨 김보미 캐스터였습니다.

정미나의 노래로 헤어지지 말아요 듣고 왔습니다. 윤혜성 님께서요. 국민학교 때잘 쓰는 글씨는 아니었지만 지금은 내가 쓴 글씨도 어느 땐 알아볼 수 없는 글씨가 되었답니다. 성질이 좀 급해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지만요. 근데 80평생 살아오면서 고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 근데 정말 이 성격도 글씨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성격이 엄청 급해서요. 이 글씨를 빨리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정말 하나의 획이 다 마무리되지 못하고 다음 획으로 넘어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 성격도 맞아요.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왜 서예 같은 거 배우면서 호흡도 이렇게 편안하게 조절하고 그런 것도 좀 연습하고 그러잖아요. 뭔가 연관성이 있겠죠? 승승장구님께서요. 오, 필사 좋아요. 좋은 방법입니다. 태평소 소리 시원하고 좋네요. 아, 지금 노래 들으면서 가사 써보는데 손글씨 연습하기 좋은 것 같아요. 해주셨네요. 그래요. 좋아하는 노래에 가사를 이렇게 필사해보면서 글씨 연습하는

0: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죠? 0750님 출석합니다 해주셨고요. 월양거무님께서요. 저는 가을을 좋아하긴 하지만 여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직 여름 더위 한참 남았으니까 아쉬워하긴 좀 이른 감도 있지 않나 싶은데요. 사실 여름 특유의 습기가 다 빠져나가서 그렇지 아직 햇살도 뜨겁고 살짝 더운 건 사실이잖아요. 해주셨네요. 맞잖아요. 네. 사실 한낮에는 아직은 뜨겁죠. 그런데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여름 특유의 그 감성과 낭만은 약간은 그 꿉꿉한 습기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촉촉하고 네 촉촉하면서도 약간 꿉꿉한 그게 또 여름 낭만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그런 약간은 습한 그 습도까지도 사랑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자, 3419님께서요. 공연 보고 싶어요. 아이들 둘과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자, 우선은요, 우리 3419님 성함을 함께 보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이렇게 프로모션으로 드리는 티켓은 한 분당 두 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두 아이들과 함께 보시기엔 한 장이 모자라요. 네. 그래서 요거는 좀 잘, 네, 우리 두 아이들 중에 어떤 아이가 더 보고 싶어 하는지, 혹은 아이들 두 명만 보내실 수 있는 상황이면요.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요거 한번 좀 가족회의를 해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자, 맛있는 라디오 1부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2부에는 봄디의 세상 맛보기, 그리고 예전엔 분명 잘했는데 지금은 못하게 된 것들을 주제로도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1부 끝곡은 홍순관의 노래로 계절이 우리를 아름답게 하기를 함께 듣고요. 저는 2부로 돌아올게요.
1: 곡식이 무겁게 자라서 이랑까지 숙여지기를, 굵게 자라서 100명의 청년들도 뵐 수 없기를, 너무나 무거워서

아이들이 바라본 계절이 정직하기를 어른들의 욕심으로 그 계절이 파괴되지 않기를 끝없는 문명의 번식으로 저 아름다운 햇살이 그늘이 되지 않기를 다만 우리들이 흘린 눈물로 이 세상이 구원되기를

안녕하세요. 작곡가 유은선입니다. 지친 퇴근길에 위로를 받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 항상 곁에 있는 것이 바로 음악이죠. 그 한 곡의 노래가 세상에 나오기까지 누군가는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창작의 고통을 견뎌냅니다. 창작자가 자신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때 우리는 더 좋은 음악을 계속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음악 저작권은 대한민국 문화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고 한국 음악을 끊임없이 성장하게 하는 강력한 동력입니다. 음악이 멈추지 않는 세상, 창작자의 꿈을 응원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알프스의 광활한 대자연에서 태어나 자연과 삶을 그려온 노래 요들. 흉성과 두성을 오가는 독특한 기교로 삶의 생기를 표출하고 산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목동들의 외로움을 달래주던 노래입니다. 아리랑도 크게 다르지 않죠. 자연이라는 거대한 품 안에서 울고 웃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희망과 위안의 노래. 아리랑과 요들은 태어난 곳도 부르는 방식도 다르지만 거대한 산맥을 타고 흐르는 그 소리에는 삶을 향한 민초들의 꿋꿋한 생명력이 깃들어 있습니다. 산타요의 아리랑 요들송. 푸른 산맥을 메아리 치는 듯한 그 힘찬 생명력이 삶에 지친 우리의 일상에 따스한 위로를 전해줍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산타요의 아리랑 요들송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 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김유리의 노래로 누구나 부르는 노래 들으면서 맛있는 라디오 2부 문 열었습니다. 2부에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소식들 전해드리는 봄뒤의 세상 맛보기, 목요일엔 골목길 뉴스가 기다리고 있고요. 예전엔 분명 잘했는데 지금은 못하게 된 것들을 주제로도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주세요.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와 덩덕궁 앱 사연 쓰기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4835님께서요. 봄디님, 하늘이 너무 예쁘네요. 그렇게 더웠던 여름도 끝나고 가을이 오는 느낌이에요. 오늘도 즐거운 만나 잘 들을게요 하시면서 정말 화창한 하늘 사진도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요즘에 하늘 보면 정말 가을이 성큼 다가왔구나 그런 거 정말 느낄 수가 있죠. 하늘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보내주신 예쁜 하늘 사진 만나 홈페이지 선곡표에 잘 올려두었어요. 자, 기노옥 돌고래님께서요. 전에 정말 잘했는데 감퇴한 건 사람 이름과 얼굴 외우는 거. 그리고 이름과 얼굴 매치시켜 기억하는 거예요. 자신 있었는데 요즘은 긴가민가 해서 길에서 마주치면 제가 아는 사람이 맞는지 물어볼까 말까 망설이는 일이 느네요. 그리고 시차를 찾아보니 콜롬비아 지진 생존 골든 타임인 대략 72시간이 3시간쯤 남았네요. 며칠 전 10일 날 월요일 아침에 강진이 일어났다고 해요. 골든타임이 지나도 한 생명이라도 더 무사히 구출돼서 살아 돌아오기를 하시면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이 지진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죠. 지금 저 잠시 그 일부 끝나고 저도 뉴스에 들어가서 이제 살펴보니까요. 아이 진짜 잔해가 너무나 처참합니다. 정말 이 한 생명이라도 더 많이 구출이 돼서 진짜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기적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네요. 자, 2723님께서요. 예전에는 찬 아이스크림, 얼음 잘 먹었는데요. 지금은 이가 시려서 움찔하게 되네요. 또 전에는 하루 종일 많이 걸었는데 이젠 체력이 안 되네요. 사진은 지난주 청계천 풍경 사진입니다. 지난주는 참 많이 더웠는데 이번 주는 선선해서 걷기 좋을 것 같아요 해주셨어요. 아유, 이렇게 녹음이 푸르른 천변 걸으면 기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말씀 주신 것처럼 체력이 변했다는 거, 그게 제일, 네, 또, 이렇게 좀 가슴이 짠한, 네, 그런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저도 그래요. 정말. 아, 예전에는 진짜 걷는 거 몇 시간이라도 끄떡 없었거든요. 어우, 근데 요즘에는 좀 다리가 많이 아프더라고요. 8888님께서요. 저는 만나 덕분에 삶의 맛을 느끼며 살아가네요. 해주셨어요. 와, 이렇게 또 함께 해주시면서 정말 삶의 맛을 느끼며 살아간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나 기쁘고요. 저도 또 열심히 네, 우리 음악의 아름다움 전해드려야 될 것 같다. 이런 책임감도 한번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승승장군님께서요. 예전에는 철봉 매달리기 만점 받았었는데 요새 하면 아마 바로 내려올 거예요. 몸무게가 늘은 건지.

할 근력이 떨어진 건지 아마 둘 다겠죠. 홍순관님 음성이 참 좋아요. 저도 지금 여름 끝자락이 좋아요 해주셨네요. 아, 철봉 매달리기. 예전에 철봉 이렇게 체력장 한다고 이 철봉 매달리기 종목에 가면 철봉 이제 잘 매달려 있으면 밑에 의자 탁 빼면서 예, 카운트 시작하잖아요. 의자 뺨과 동시에 저는 떨어졌습니다. 와, 어떻게 만점을 받으시죠, 이거랑? 진짜 대단하신데요? 저는 그때도 빵점이고 아마 지금도 빵점일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8근육을 쓰는 해금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지 그것도 미스테리합니다. 자, 재밌죠? 음악 한곡 듣고 올게요. 안도현의 시, 그리고 안치환의 노래로 하수도는 흐른다.

충북 청주동물원의 스타였던 숫사자 바람이가 12일 오전 8시께 청주동물원에서 숨졌다고 청주시가 밝혔습니다. 정확한 사인은 분석 중이지만 사자의 평균 수명이 10년에서 15년인 것을 고려하면 22살인 바람이는 노화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람이는 2004년 서울 어린이대공원에서 태어난 숫사자로 2016년 경남 김해의 한 동물원으로 옮겨졌으나 비좁은 실내 공간에서 홀로 오랜 기간 생활하며 늑골이 드러날 만큼 앙상하게 말랐었습니다. 당시 바람이의 몰골이 공개되면서 갈비사자로 불리기도 했었죠. 그 사연을 접한 청주동물원은 해당 동물원 소유주와 협의를 거쳐 2023년 7월 5일 바람이를 청주로 이송했고요. 바람이라는 이름도 더 좋은 삶을 살기를 바란다는 뜻을 담아 청주동물원 측에서 붙여준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바람이는 새로운 환경에서 건강을 되찾기 시작해 약 2개월 만에 체형도 정상 범위를 회복했습니다. 이후 바람이는 자연과 비슷한 환경으로 조성된 야생동물 보호시설에서 생활했고 적응 훈련 끝에 암사자 도도와 함께 지내기도 했습니다. 2024년에는 김해에서 태어난 바람이의 딸 구름이도 청주동물원으로 옮겨지면서 부녀사자의 재회가 관심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바람이가 남긴 의미를 되새기며 앞으로도 동물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동물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골목길 뉴스 김보미였습니다.

정강상불 소울지기의 노래로 긴 사랑 긴 이별 듣고 왔습니다. 6855님께서요. 맛있는 방송 혜진은 지금 시원한 바람과 따뜻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고맙습니다. 해주셨네요. 아, 이 시간에 또 이렇게 말씀드리고 방송할 수 있어서 참 만나도 복이다 싶은 생각도 들어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7426님께서요. 예전에는 잘했는데 지금은 힘든 거요. 지하철 탈 때 환승하거나 지상으로 나갈 때 계단 오르는 게 좀 힘들어요.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없이 계단만 있는 곳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오늘 만나 선곡도 참 좋으네요. 늘 고맙습니다. 해주셨습니다. 그래요. 계단 오르내리실 때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승승장구님께서도 바람이 좋은 곳에서 편히 쉬길요. 좋은 음악과 말씀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선물 받으실 분들 계시죠? 범장기지떡 선물 세트는 4793님 드리고요. 강청의 친환경 비누 세트 2819님 드립니다. 정가농산 어쩌다 못난이 포기김치는 1594님께 보내드릴게요. 받으실 주소와 성함을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세요. 8월 13일 목요일에 함께한 맛있는 라디오 벌써 끝 인사 드릴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 허정승의 노래로 신맞이 재석굿 파트 1 띄워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맛있는 라디오의 봄디 김봄이었습니다. 오늘 저녁도 맛있게 채워주세요.

0: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올해 방일영 국악상 수상자로 뽑힌 서도소리 명창 오봉려 여사가 상금 3천만 원을 고스란히 호학을 위해 장학금으로 내놓았다. 제가 젊어서 가르쳤던 대학교와 제자가 교수로 나가는 대학에 반씩 나누어 내놓겠습니다. 다시 못할 줄 알았던 서도소리를 서울서 하고 심지어 평양까지 갔다 왔으니 저야말로 행복한 사람이시오. 19평 아파트에서 그리 넉넉치 않은 살림을 꾸려가는 오여사이기에 그가 내놓은 상금 전액은 더 의미가 있다. 1999년 11월 조선일보에 실린 기사입니다. 오봉려 명창은 1913년 평양에서 태어나 16살에 서울로 왔는데요. 전쟁 통해 남편과 세 자녀를 잃고 오직 서도소리 전승에 온 힘을 쏟는 것으로 그 아픔을 승화시켰죠. 1990년 오봉려 명창과 함께 평양에 가서 공연했던 국가무형유산 서도소리 예능 보유자 김광숙 명창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 일생을 통해서 잊을 수가 없는 또 오봉려 선생님과의 아주 정말 귀중한 추억이죠. 평양 큰 무대에서 서도소리를 불렀으니까 수심가에다가 뭐 남봉가에다 부르고 하는데 거기서 정말 우레와 같은 박수하고 웅성웅성 왜냐하면 그 개타령할 때 성대 묘사도 하고 하니까 막 웅웅웅 하더라고. 그 조용하던 거기서 그리고 이제 나오니까 그 안내원 말하자면 그분들만 안내원 동무 그분이 엄지를 척을 하면서 최고라고 우리 여기서는 쇳소리 안 된다. 근데 선생님 같은 그 깨꼬리 최고다 최고다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 상수리가 선생님 고향이었었는데 그 상수리를 이제 찾아달라고 며칠 있다가 아유 다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다 그거 해가지고 상수리라는 거는 없어졌다 이렇게 와서 얘기하더라고 그랬겠죠. 선생님은 굉장히 서도소리에 대한 사명감이 투철하셨어요. 이북에서는 지금 없어졌잖아요. 그때 당시도 없어져서 그렇게 아쉬워하시고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셨고 그 다음에 그 사명감이 불타서 정말 얼마나 그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려고 누구라도 오면 그런 열정이 소리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들 가르칠 때 왜 수 놓는 거 옛날에는 이게 뜨고 한땀 이렇게 놓잖아요. 나를 그냥 한땀 눈썹 심듯이 하나하나 그렇게 심어주셨어. 너무나 그렇게 하시니까 난 정말 너무나 괴로웠었어요. 지금 같으면 이제 그렇게 하면 다들 달아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온 정성과 온 열정을 다해서 그렇게 가르쳐주신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이 서도소리를 남기겠다고 이 남한 땅에 그런 결심을 가지고

0: 놀라워요. 선생님이 그렇게
1: 나하고 그렇게 정말 진짜 그런 정이 없어 선생님하고. 근데 그렇게 정이 그렇게 들었는데 선생님이 세상을 떠나신다는 건 상상도 못했어. 선생님 지금 살아계셨으면 내가 너무 할 말이 많아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건 이렇죠. 제가 소리에 대해서 이렇게 잘 깨달았어요 이러면서 선생님 하면 선생님 굉장히 기뻐하실 텐데 그때 선생님한테 그렇게 공부하면서는 그때는 몰랐어. 지금은 선생님 가르쳐주신 게 너무 여기 감겨있어서 술술 오래오래 한 번씩 풀려나와요.
2: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8월의 국악인 오복녀 명창의 소리를 이어가는 제자 서도소리 예능 보유자 김광숙 명창의 기록입니다.
3: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매일 문을 열고 집 밖을 나서는 순간부터 우리는 특정한 기준으로 설계된 것들을 만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요, 현관문 손잡이, 지하철 개찰구, 컴퓨터 마우스, 가위나 국자에 이르기까지 너무 익숙해서 미처 눈치채지 못했지만 그것들 대부분은 오른손잡이를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하루가 누구에게는 조금씩 맞춰 살아야 하는 하루가 되기도 하지요. 오늘이 세계 왼손잡이의 날이라고 합니다. 왼손과 오른손 이야기뿐 아니라 사람이 서로의 다름을 자연스럽게 이해하는 날이었다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위한 노래 성악가 양준모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타케석이 쓴 시에 오숙자가 곡을 붙인 우리 한 날개 되어 소프라노 박양숙과 테너 최재훈의 목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기준이라는 말에는 이상한 힘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사용하면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되고 상대적 소수는 그 기준에 맞춰 불편을 감수하는 것이 익숙해지거든요. 왼손을 쓰는 사람들이 늘기는 했지만 왼손잡이의 날은 누가 옳고 틀렸는지를 지적하는 날이 아니라 세상에는 다름이 얼마든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 두 곡 보내드립니다. 김효근 씨, 김효근 작곡, 사랑의 꿈, 바리톤 송기창의 목소리로 보내드리고요. 김소월 씨, 김광수 작곡, 엄마야, 누나야, 소프라노 임선혜가 부릅니다.

바리톤 송기창이 부른 사랑의 꿈, 소프라노 임선애가 부른 엄마야 누나야 두 곡 들으셨습니다. 오늘의 시 한 구절은요. 오늘은 이영식 시인의 시, 시인의 촛불에서 뽑았습니다. 태워도 태워도 몸째 살라버려도 살아뛰는 시 한 구절, 잡히지 않고 빈손으로 빈손으로 맞는 아침이여.

테너 전병호가 부른 이영식 씨, 김광자 작곡 시인의 촛불 보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보내드립니다. 황대성 씨, 김진우 작곡 아침 소프라노 유서용의 목소리로 보내드리고요. 김춘수 씨, 이상근 작곡 내가 가던 그날은 바리톤 정록규의 목소리로 보내드립니다.

소프라노 유소영이 부른 아침, 바리톤 정록기가 부른 내가 가던 그날은 두 곡 보내드렸습니다. 왼손과 오른손은 모양도 손가락 수도 같습니다. 다른 건 사람에게 조금 더 익숙한 방향뿐인데요.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옳지 않은 사람인 것은 아니죠. 세계 왼손잡이의 날, 오늘이 우리의 시선을 조금 넓혀주는 하루였기를 바라겠습니다. 전통 성악곡으로 마무리하는 오늘 끝곡은요, 여창가곡 계면조 평농 북두칠성 일곱 분께입니다. 한자이의 노래로 보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양준모의 당신을 위한 노래, 성악가 양준모였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되세요.

안녕하세요. FN구학당 송현민입니다. FN구학당 오늘은 지난 7월 19일 국립과학원 풍류사랑방에 오른 정수연의 13번째 작곡 발표회 Another Sky 공연 실황과 함께합니다. 최근에 개인 작곡가 발표회를 접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정수연은 꾸준히 작곡 발표회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1월에 12번째 작곡 발표회를 선보였고요. 올해가 바로 13번째입니다. 이러한 정수연 작곡가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음악 박사학위를 취득했고요. 2009년부터 2025년까지 LG전자에서 사운드 디자이너로 근무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틈틈이 여러 곡들을 발표했는데요. 국립국악관현악단 3분관현악에서 백일몽이라는 관현악곡을 발표하기도 했고요. 또 스트링 앙상블 줄놀이, 한국창작음악 작곡가단체인 KCMC 동인으로 활약하면서 여러 실내악곡들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꾸준히 발표해 오는 가운데 정수연만의 음악적인 특징이 있기도 한데요. 국악기는 물론이고 피아노와 첼로 등이 함께 어우러진 형식을 늘 꾸준히 보여주고요. 소재도 일상의 풍경을 들여다보는 듯한 소소한 풍경으로 그 악곡들이 구성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13번째 작품 역시 이러한 특징으로부터 연이어져 있는데요. 기존의 작품과 초연곡 그리고 개작 초연곡 등 8곡을 선보였던 시간이었고요. 언제나 그렇듯이 이번 무대에서도 정수연이 피아노 연주를 맡았습니다. Another Sky라는 제목으로 진행되었던 시간이었는데요. 남다른 하늘 아래서 작곡가 정수연은 어떤 곡들을 길어 올렸을까요? 먼저 첫 번째 곡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초연된 작품입니다. Another Wave인데요. 해금, 첼로, 피아노를 위한 작품입니다. 늘 그렇다시피 정수연 작곡 발표에서는 프로그램북이 문학적인 텍스트로 구성되어 있어서 곡 감상의 길잡이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 FN과학단에서도 그 악곡들에 대한 세세한 음악적인 특징보다는 이 프로그램북 속에 들어가 있는 글귀를 읽어드리면서 곡 속에 담긴 정서와 작곡가만의 감성을 느껴

보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오늘도 역시 곡 감상 이전에 프로그램북에 담긴 글귀를 간단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Another Wave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또 다른 바람이 불어옵니다. 마주합니다. 스며들겠지요. 정수연이 작곡한 Another Wave 듣겠습니다. 해금 김찬미, 첼로 권은정, 피아노 정수연이 함께합니다.

지난 7월 19일 국립과학원 풍류사랑방에 오른 정수연의 13번째 작곡 발표회 Another Sky. 이 공연 실황의 첫 문을 연 작품이었습니다. 정수연이 작곡한 Another Wave였고요. 해금 김찬미, 첼로 권은정, 피아노 정수연이 함께했습니다. 13번째 작곡 발표회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생활하며 색다른 환경에 대한 진정성 그리고 새로 맞닥뜨리게 된 감정들을 담아보았다라고 작곡가가 변을 남겼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초대의 글에 이렇게 적혀있는데요. 간단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막연히 예상했던 이국 생활, 사막의 모래, 바람, 비, 지평선과 하늘이 주는 첫인상, 정과 그리움과 가치, 새삼스레 느껴지는 감정. 전통음악의 재해석 작업으로부터 시작하여 스토리텔링, 제품 사운드와의 결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향을 가지고 지속적인 창작음악 작업을 하여왔고 새로운 환경에 놓인 지금의 경험을 담아 우리 울림으로 발상하며 꾸준한 창작 활동을 이어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초대의 글에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곡 제목이기도 한 Another Sky, 남다른 하늘 아래서 그 하늘이라는 것이 이국인 사우디아라비아를 뜻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작곡가가 체험한 이국 생활 속에서의 풍경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날 공연의 두 번째 무대를 장식한 이번 무대를 위한 초연 작품 사막에서 만난 봄비입니다. 프로그램북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2025년 2월 중순 몇 년을 지낼 사우디아라비아의 한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보름 정도 한국의 봄비와 같이 보슬보슬 비가 계속 내렸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그리듯이. 사막에서 만난 봄비 듣겠습니다. 가야금 독주의 이서영입니다.

정수연이 작곡하고 이날 공연에서 초연된 사막에서 만난 봄비, 이서영의 가야금 독주로 만나봤습니다. 봄비에 이어서 모래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무대를 장식한 곡도 이날 초연 작품 모래바람 사막의 인사입니다. 노란 바람, 빨간 바람, 모래를 가득 머금은 바람이 자신을 알리는 사막의 인사와 같이 불쑥 찾아왔습니다. 이서영의 가야금 독주로 모래바람 사막의 인사 듣겠습니다.

이서영의 가야금 독주로 정수연이 작곡한 이날 초연 작품 모래바람 사막의 인사 감상했습니다. 네 번째 곡 제목이 바람이 불어입니다. 2023년에 초연된 작품인데요. 이번 무대를 위해서 개작 초연되었습니다. 바람, 강물은 흐르는데 나는 어디에 서서 어떻게 문제를 대하고 있는지라고 프로그램북에 적혀 있습니다. 마지막 문장 끝에 물음표가 찍혀 있는데요. 작곡가가 자신에게 물어보는 듯한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함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수연이 작곡한 바람이 불어. 정가 김나리, 첼로 권은정, 가야금 이서영이 함께합니다.

2023년에 초연되었고 이번 무대를 위해서 개작 초연된 정수연이 작곡한 바람이 불어 들어봤습니다. 정가 김나리, 첼로 권은정, 가야금 이서영이 함께 했습니다. FM과학다양 오늘은 지난 7월 19일 국립과학원 풍류사랑방에 오른 작곡가 정수연의 작곡 발표회 13번째 무대로 Another Sky 공연 실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작곡가가 평소에도 소소한 일상의 풍경을 즐겨 곡 속에 담았는데요. 특별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의 일상과 그 풍경을 담은 곡들을 만나보고 계십니다. 다음 작품은 두 대의 거문고를 위한 연입니다. 이번 무대를 위해서 초연된 작품인데요. 우리는 어떤 인연으로 함께 살아가고 따로 걷기도 하고 다시 만나기도 합니다. 같은 세상에서 비슷하게 혹은 엇갈리며 또 각자 나아가는 모습을 두 대의 거문고의 움직임으로 표현합니다. 정수연이 작곡한 두 대의 거문고를 위한 연 듣겠습니다. 거문고 연주에는 정예슬, 유리가 함께합니다.

정수연이 작곡한 두 대의 검은고를 위한 연. 이날 공연을 위해서 초연된 작품이었고요. 검은고 연주에는 정예슬, 유리 두 사람이 함께했습니다. 다음 곡은 그 봄의 꽃을 만나인데요. 이번 무대를 위해서 초연된 작품으로 첼로와 피아노가 함께하는 이중주 곡이었습니다. 정수연 작곡가는 학사 과정에서 서양 음악을 공부했고요. 대학원 과정에서 국악 작곡을 공부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동양과 서양 음악에 두루 능통한데요. 그런 점에 있어서 자신이 공부했던 터전을 바탕으로 첼로와 피아노가 함께하는 듀오곡으로 그 봄의 꽃을 만나 이 곡을 지었는데요. 이 곡은 올해 3월 예상치 못한 전쟁 상황을 피해 한국을 방문하면서 몇 년간 보지 못했던 한국의 봄꽃들을 만나면서 그 감정을 담은 소소한 작품입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는 점 양해를 구하면서 다음 곡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작품은 정수연이 작곡한 새로운 길입니다. 이 역시 이번 무대를 위해서 초연된 작품인데요.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갈 나의 길.

새로운 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김나리의 정가를 따라 가면서 이 문구를 다시 한번 곱씹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가의 김나리, 피아노 정수연이 함께하는 새로운 길입니다.

정수연이 작곡한 새로운 길, 이날 초연 작품이었고요. 김나리의 정가, 정수연의 피아노 연주로 만나봤습니다. 다음은 사중주로 만나보실 어나더 스카이입니다. 이날 초연된 작품인데요. 맑고 푸른 하늘, 때로는 붉은 하늘, 이 새롭고도 낯선 하늘 아래서 또 다른 하늘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가야금 이선

이날 공연을 위해서 초연된 정수연이 작곡한 Another Sky, 가야금 두 대의 거문고 해금이 함께하는 4중주로 만나봤습니다. FM과학당 오늘은 지난 7월 19일 국립과학원 풍류사랑방에 오른 정수연의 13번째 작곡 발표에 Another Sky 공연 실황과 함께했습니다. 이국적인 풍경 속에 담긴 소소한 일상을 만나봤는데요. 앞으로도 정수연이 선보일 이러한 소소한 풍경과 그 사운드를 기대해보면서 FM과학당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송현민이었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에도 숨결이 있다. 눈빛이 있다. 물의 주름이 아니라 빗방울이 만들어내는 동그란 파문 같은 것이 아니라 수면에 드리워진 나무의 그림자, 구름들, 물끄러미 들여다보고 간 누군가의 얼굴이다. 김신용 시인의 시 물의 문신의 한 대목이었습니다. 물에도 숨결이 있다고 시인은 말하고 있는데요. 물에 비치는 많은 것들, 그리고 그 비친 것을 바라보는 얼굴들, 그것들은 물에 비친 우리 삶의 숨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는 시간, 8월 13일 목요일,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인 황인찬입니다. 오늘의 첫 곡 숙명가야금 연주단의 연주로 물의 정원 전해드리면서 오늘도 생방송으로 문 열었습니다. 아 그리고 오프닝에선 김신용 시인의 시 물의 문신의 한 대목 전해드렸어요. 물에는 우리의 삶도 비친다고 거기서 우리 삶의 숨결을 볼 수 있다고 말하는 시였는데요. 우리 삶을 잘 돌아보는 일 다정하고 따뜻한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오늘도 좋은

글과 음악 준비했습니다. 네, 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세요. 3033님, 인찬영님 내일 말복이네요. 말복이면 좋을 때도 있지만 아유 내일은 증조할머니 제삿날이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우 그렇군요. 근데 아유 내일이 말복이군요. 제가 모르고 있었네요. 진짜 보양식 잘 챙겨 먹어야 될 것 같고요. 아, 제사를 또 이제 해야 되는 날이기도 하군요. 아유 그러면 이래 저래 이거 뭐 할머님도 챙겨드리고 3033님도 잘 챙겨 드시고 이래저래 두루두루 잘 챙겨야 되는 날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이번엔 음악 한 곡도 듣고 돌아오도록 하죠. 루시드 폴의 물이 되는 꿈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루시드 폴의 물이 되는 꿈 듣고 왔습니다. 0507님, 이제 긴팔을 입고 뛰네요. 선선한 바람이 좋은 밤이에요. 라고 이렇게 또 보내주셨는데요. 아, 진짜 그래요. 요즘에는 낮에만 조금 덥다가 저녁 되는 순간 선선합니다. 정말 아주 기분 좋아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요즘에는 집에서 이제 일할 때 낮 동안에 그냥 선풍기 조금 틀어놓고 그냥 약간 더운가 하고 버티고 있다가 조금 지나면 이제 선풍기도 필요 없어져요. 진짜 창문 열어놓고 있으면 바깥바람 시원해지고 아유,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저는 요 정도 날씨가 딱 좋지 않나. 아, 정말 그런 생각입니다. 아무튼간에 이 선선한 밤, 이 기분 좋은 밤 저희 그룬도와 함께 잘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평일 밤 9시부터 1시간 동안 방송되는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매주 목요일엔 이야기의 밤, 그리고 지금 이곳 코너가 준비되어 있고요. 방송은 라디오와 국악방송 애플리케이션 덩덕쿵 국악방송 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샵 0302,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이나 사진 전송은 100원에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덩덕쿵 앱을 통해선 정보 이용료 없이 사연을 남기실 수도 있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신 분들께 특별한 선물도 드리고 있죠. 슬림한 데일리 습관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을, 속초의 역사를 품은 칠성 조선소 카페에서 커피 드립백을 매주 두 분께 드립니다. 공연 선물도 있어요. 우리 소리로 재탄생한 세기의 판무파탈, 창극 살로메입니다. 오스카 와일드의 희곡을 우리 소리와 안무로 재해석한 창극 살로메는 인간의 집착과 욕망, 광기를 판소리 특유의 폭발적인 발성과 강렬한 무대로 풀어낸 화제작이에요. 2024년 초연 당시 파격적이고 그로테스크한 미학으로 평단과 관객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습니다. 국악계 아이돌 김준수와 소리꾼 최예림이 더블 캐스팅으로 살로메 역을 맡았고요. 정은혜, 유태평양, 정윤영 등 인기 소리꾼들도 한 무대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마포아트센터 아트홀맥에서 공연되고요. 그룬도에선 22일 오후 2시 공연 초대권을 모두 세 분께 두 장씩 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선물 신청은 샵 0302 문자메시지로만 받고 있습니다. 선물 신청해 주실 땐 말머리에 어떤 선물인지 꼭 함께 적어주세요. 당첨자 정보는 그룬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지는 곡인데요. 소름의 연주, 최예림의 노래가 함께하는 내 사랑 몽룡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최혜림의 노래와 소름의 연주가 함께한 내 사랑 몽룡이었습니다. 5025님, 시인님 목소리도 참 좋고 늦은 밤 하루를 정리하기 참 좋은 방송이네요. 선선해진 밤바람과 함께 귀가 중입니다. 청취자분들 모두 즐겁게 하루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새싹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아, 근데 진짜 이게 참 걷기 좋은 밤이에요. 진짜 너무너무 걷기 좋은 밤이라서 아이, 귀갓길도 너무 기분 좋을 것 같고요. 그냥 산책을 해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요. 네, 산책, 밤 산책 못하신 분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분 너무 좋습니다. 근처에 공원 있다면 한번 슬슬 걸어보셔도 좋겠어요. 모기는 아직은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그죠? 더위 때문에 모기가 없다가 이제 얘네들이 깨어날 수도 있긴 한데 아직인 것 같긴 하거든요. 또 모기가 막 기승이기 전에 밤 산책 아주 야무지게 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코너 넘어가겠습니다. 옛 이야기를 다시 돌아보는 시간, 이야기의 밤 이어가겠습니다.

옛날 어느 소금 장수에게 미련한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세상살이의 요령을 하나씩 가르쳐 주었습니다. 잔칫집에서는 웃으며 축하하고 상갓집에서는 슬퍼하며 위로해야 한다고 일러주었지요. 하지만 아들은 잔칫집에 가서 통곡을 하고 상여를 만났을 때는 웃으며 축하를 건넸습니다. 결혼식에선 땅을 팠고 불난데서는 경사라고 외쳤죠. 결국 아들은 사람들에게 된통 혼나기만 하고 소금은 하나도 팔지 못했습니다. 옛 이야기를 다시 돌아보는 시간, 이야기의 밤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련한 소금 장수 아들이라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장사 요령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걸 엉뚱하게 활용하고야 마는 어리석은 소금 장수 아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불난 데는 물을 끼얹어야 한다고 배운 아들은 사람들이 싸우는 데 가서 물을 끼얹어버리고는 또 된통 혼이 나죠. 그래서 싸움이 나면 팔을 쫙 벌려서 우선 말려야 한다고 아버지는 다시 아들을 타이르면서 가르쳤는데요. 다시 소금을 팔러 떠난 길, 저기 멀리서 무엇인가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 싸움을 말리러 뛰어들었죠. 그리고 아들은 황소 두 마리 사이에서 팔을 벌렸다가 큰 봉변을 당하고야 말았습니다. 전형적인 우리 이야기의 바보 설화 가운데 하나인데요. 정말 바보 같은 그런 일이죠. 그런데 이게 정말 이야기 속에서만 있는 일일까요? 여기서 잠시 음악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 스튜어의 소리 이정업의 북반주로 흥보가중 놀부 심술대목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1: 옛날에 운봉 함양 두월 품에 놀부 흥보가 사는디 놀부는 행이요 흥보는 아우였다. 사람마당 오장이 다 육본디 놀부만은 오장이 칠보더랍니다. 어찌하여 그러는 거는 왼쪽 갈비 밑에 가서 심술보가 생겼으되 장기 궁짝처럼 똥또드러머니 생겨가지고 받고 먹으면 일이 없이 꼭 심술만 부르고 있는데 이렇게 하더랍니다. 대장군방 볼모가고 삼살방우다 이사군 고구방에다 집을 짓고 길간 화경양바 제일 뜨게 붙들었다 해가 지면은 제유어 좋고 거사 보면은 소구도적 양반 보면은 관을 찍고 그전 보면은 짐도 적지 조상난디 주물 주고 불난디 부채질 소 주밭에 말 달리기 비단 전에다 물총 놓고 옹기 전에다 백매 쓰고 물리고 가는 여자 귀 잡고 집 맞추고 다 큰큰애기 겁탈하고 수저를 과부 무암 잡고 봉사 입에다 똥 칠하고 우는 애기는 다 때리고 배는 놈 살고 주고 길가에 호박 놓고 소리 헌디 잔소리 북유하는 디 나팔 불고

네, 박초월의 소리와 이정업의 북반주로 흥보가중 놀부 심술대목 듣고 왔습니다. 이야기의 밤, 오늘은 미련한 소금장수 아들 이야기를 만나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시킨 대로 장사를 해보려 하지만 상황에 맞지 않아 번번이 혼나고야 마는 아들 이야기였는데요. 바보 같은 사람의 이야기지만 저는 이게 단순히 이야기 속의 특별한 사람 이야기처럼만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이런 답답한 경우 많이 만나볼 수 있잖아요. 시킨 대로 한 건데요, 배운 대로 한 건데요, 뭐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하지만 상황에 전혀 맞지 않는 모습들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어도 예전의 방식을 고수해서 주변 사람들을 답답하게 하는 모습도 참 많이 있고요. 세상이 달라지는데 그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도 요즘 우리가 자주 겪는 일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또한 어쩌면 저 미련한 소금장수의 아들과도 같은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규칙을 배우죠. 그리고 우리가 또 배우고 있지만 하지만 또 우리가 또한 배워야 하는 건 그 규칙을 어떻게 상황에 맞게 적용할지 잘 궁리하고 또 구분하는 지혜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요즘처럼 해가 다르게 우리 삶의 풍경이 바뀌어가는 이런 현대사회에서는 이렇게 적용하고 궁리하고 구분하는 지혜 더욱 필요한 덕목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이 소금장수 아버지도 잘못이 없는 건 또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스스로 판단하고 고민할 기회를 제대로 만들어주지 못하면 이 삶의 지혜를 스스로 익히기 어려운 건 참 당연한 일이니까요. 아, 특히 요즘엔요, 정답에서 벗어난 삶을 정말 극도로 두려워하는 그런 분위기죠. 아, 이런 분위기 속에선 우리들 모두가 다 소금장수 아들처럼 이런 경직된 사고방식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우려가 또 되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유연하고 융통성 있는 생활 잘 하고 계실까요? 유연하고 융통성 있는 생활이란 결국 나와 상대를 두루 살피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그 당연한 사실 한 가지만 잊지 않는다면 정신없이 변

해가는 현대 사회도 어떻게든 잘 살아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네, 어유 또 3033님, 인찬영님, 저도 수수께끼채기에서 소금 파는 장면 재밌게 봤어요. 조금 유치하더라도 소금 팔 때 소 그리고 금 글자를 나눠서 파는 게 재미있었습니다.라고 또 다른 소금 장수 이야기 또 이야기 전해주셨어요. 근데 진짜 우리 옛날 이야기의 또 한 그 갈래 중에 하나예요. 이 소금 장수 이야기 유형이 뭐 호랑이 이야기, 구렁이 이야기, 뭐 이무기 이야기, 선비 이야기 뭐 이런 것처럼. 소금장수 이야기가 또 한 유형을 차지해서 제법 많더라고요. 아마 이 소금장수가 이 소금 이 짐을 지고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가능한 게 아닐까 또 그렇게 추측을 해보기도 합니다. 다음에도 또 다른 재미있는 소금장수 이야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음악 한 곡도 듣고 돌아오도록 하죠. 김용우의 노래로 너영나영 감상하시겠습니다.

김용우의 노래로 너영 나영 듣고 왔습니다. 7416님, 인천시인님, 알람 맞춰놓고 기다렸어요. 어제 생일날 밤은 공연 보고 나오니까 9시 45분이더군요. 그런 돌 하루 못 들었더니 너무 허전했습니다. 딸이 처음으로 소고기 미역국도 끓여주고 손편지도 써줬어요. 생일 주간 선포 잘한 것 같습니다. 라면서 신청곡 또한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아유 손편지랑 또 이거 막 소고기 미역국이랑 사진도 함께 인증샷 보내주셨어요. 아유 너무 좋네요. 정말 생일 주간 선포 너무 잘하셨고요. 네, 이거 올해만 챙겨받지 마시고 매년 꼭 챙겨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신당부 해주세요. 내년에 안 하면 다 말짱 도루묵이라고. 네, 아무튼 간에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함께 기쁜 마음 나누겠습니다. 신청하신 음악도 조금 이따가 전해드릴게요. 0898님 새싹사연입니다. 황시인님 언제나 편안한 방송 고맙습니다. 걷기 좋은 밤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불과 며칠 만에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7042님도 새싹사연인데요. 저녁 공기에 가을이 묻어나기 시작하니 시인님 목소리랑 음악들이 더 착 감기는 느낌이네요. 설거지하며 듣다가 문자 보내려고 고무장갑 잠시 벗었어요. 라고 또 이렇게 감사한 말씀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또 설거지하면서 들으시고 또 걸으면서도 들으시고 아유 참 함께하는 이 밤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갓난이님, 인찬님 안녕하세요. 어제 못 잤더니 오늘은 졸다가 왔어요. 어제 저 건강검진 받고 왔는데 이래저래 조금씩 안 좋긴 한데 원장쌤이 오래 사는 데는 지장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조심하라네요. 크크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100번 맞는 말씀이죠. 건강검진 받고 잘 챙겨 주기적으로 꼭 챙겨받으시고 건강 잘 챙기시고 네, 아유 또 오래오래 살아야죠. 우리 또 오래오래 살아야 또 기쁜 일들 많이 만날 수 있겠죠. 그리고 저희 그론도도 네 계속 만나야죠. 그리고 1533님, 적당히 넘어가는 것도 좋죠. 이제 낮이 좀 덜 더우니 지낼만 하네요. 곧 가을이 오겠죠. 선선한 가을 기다려줍니다. 라고 또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 그래요. 진짜 날씨가 이렇게 바뀌면요. 날씨 얘기를 많이 하게 돼요. 날씨가 참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우리 생활에 많은 부분들이 변화해 나가기도 하죠. 저도 요즘에는 사실 출근할 때 반팔 반바지 입고 출근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 되게 짧은 시간만 이게 이렇게 되잖아요. 조금만 지나면 또 긴팔 긴바지 입게 되고 내복 입게 되고 패딩 입게 되고 참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옷차림 할 수 있는 게 한국의 사계절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날씨들 더 여러 가지 날씨에 따라서 마음 바뀌는 것들도 또 함께 마음을 많이 신경을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또한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7416님이 신청하신 음악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래야의 넘어갔네 전해드릴게요.

네, 고래야의 넘어갔네였습니다. 7416님의 신청곡이었어요. 3677님, 시인님 날씨가 조금 선선해졌어요. 시인님 맑은 목소리 들으니 마음까지 시원해지네요. 그런도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감사한 말씀 보내주셨습니다. 네, 아유, 또 항상 3677님 이렇게 매번 이렇게 사랑합니다라는 말 꼭 붙여주시는 것 같아요. 아유 참 너무너무 과분한 말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서로서로 마음을 나누는 시간 국악방송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겐 특별한 기념일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그 가운데 하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과 관련된 음악 준비했습니다. 공연 그림 속으로 들어간 소녀 OST 앨범에 수록된 곡 다시 태어난다면인데요. 이 공연엔 위안부 소녀들의 이야기가 스토리텔링 음악극으로 담겨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바로 내일이죠. 매년 8월 14일로 지정된 국가기념일인데요. 8월 14일이 된 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김학순 할머니가

1991년에 처음으로 피해 사실을 증언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후 전국에 있던 위안부 생존자들이 잇따라 나타나고 국제사회에 중대한 인권 문제로 알려졌어요. 다시 태어난다면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매일 밤 어둠이 나를 집어삼킬 때 어디선가 작은 소녀가 다시 태어난다면 사람 말고 들풀되어 또는 커다란 날개

아름다웠던 시간들 잊지 않을 거야 너의 그 얼굴. 네, 그럼 함께 들어보시죠. 윤주희 작사 작곡 다시 태어난다면 드레인의 노래와 윤주희 소우주 앙상블의 연주입니다.

네, 지금 이 곡, 오늘은 윤주희 작사 작곡 다시 태어난다면을 드레인의 노래와 윤주희 소우주 앙상블의 연주로 들었습니다. 윤주희 소우주 앙상블은 해금 연주자 윤주희를 중심으로 결성된 월드뮤직 앙상블인데요. 국악기 전공자와 재즈 뮤지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윤주희의 음반과 여러 무대를 통해 현시대를 살아가는 예술가들의 따뜻한 감성 그리고 통찰력 있는 음악들을 선보여온 그런 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701님 안녕하세요 시인님. 아직 낮에는 덥고 햇빛도 강렬하지만 밤에는 시원한 바람이 들어옵니다. 가을이 오는 중인 듯합니다. 가구를 만드는 처남생일인데요. 지난주 빌라 두꺼비 집안 콘센트가 터지면서 새벽에 화재가 나서 힘들었을 듯 한데요. 축하하고 응원합니다. 라고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우 그래요. 진짜 아유 참 요즘에 진짜 여러모로 화재 소식들 좀 여기저기서 들려왔었죠. 전기 사용량 급증하면서 여러모로 아 걱정이 많은데 네, 여러분들도 여러모로 안전 꼭 잘 챙기셔야 될 테고요. 그리고 또 아유 또 지난 주말 한강 고수부지 수영장 사진이라고 또 너무너무 멋진 구름과 하늘과 물이 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멋진 사진 또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예쁘네요 진짜. 네 그럼 2701님이 신청하신 음악 전해드리도록 하죠. 솔솔의 무등이와새 부는 바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솔솔의 무등이와 새 부는 바람 2701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간난이님, 인찬님 내일이 복날이네요. 다른 건 못 해먹고 오늘 집에서 삼겹살 구워먹고 때웠어요. 내일은 일 가면 해먹기 힘들 것 같고 대충 해먹었어요. 인찬님 보양식 잘 챙겨드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셔요. 이렇게 또 챙겨주셨습니다. 네, 아유 저도 내일은 바빠서 복날 보양식 못 먹을 것 같아서 이따가 밤에라도 뭔가를 지금 먹을 계획을 지금 아까 한 5분쯤 전부터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어느 타이밍에 배달시키고 막 이런 것들. 네, 그리고 3567님 입추 지나고 선선해서 좋으네요. 어제부터 공원 산책 시작했어요. 24절기도 제 몫을 톡톡히 하네요. 덕분에 오늘도 질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근데 진짜 절기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절기가 이쯤 지나면 정말 뭔가 이렇게 바뀌

껴요. 이게 절기가 정말로 이게 그 이제 양력 따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 움직임에 맞추는 거라서 아마 그것 때문에 정말로 이 열기의 변화가 좀 체감되는 건가? 막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하여간 너무너무 신기한 생각입니다. 네, 그럼 이어서 이번에는 박경소의 가야금 연주로 투영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박경수의 가야금연주로 투영 전해드렸습니다. 네, 선물 받으실 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NK365 유산균 받으실 분 5025님, 0898님, 7042님입니다. 네, 샵 030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주소와 성함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살롬의 창극 살롬의 공연 당첨자는 2395님, 2115님, 그리고 2701님입니다. 네, 아마 따로 연락할 거예요. 네, 이제 또 마칠 시간 되어가고 있는데요. 네, 요즘에는 참 밤이 기다려져요.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는 분명히 너무 더워서 아, 밤도 너무 싫다.

막 이런 기분으로 잠은 어떻게 자나 이런 기분으로 있었던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그래도 밤이 좀 기분이 좋아지고요. 바람 불어서 바람 맞으면 참 기분도 함께 가벼워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설레는 밤, 기다리는 밤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이 밤 편안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는 오늘의 끝곡 상자루의 연주로 경북 스윙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인 황인찬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정한 밤 보내세요.

오늘 밤 자고 일어나면 내일은 말복인데요. 초복, 중복, 말복. 여기 복이란 글자가 한자로 엎드릴 복이라고 합니다. 더위 때문에 가을의 기운이 엎드려 있다는 의미에서 엎드릴 복을 쓴다고 하네요. 가을도 엎드리는 더위라는데 우리라고 별 수 있나요? 맞서지 말고 바람 불면 좀 맞아주고 그늘 보이면 쏙 들어가주고 시원한 물 한 잔으로 갈증 해소하면서 여름 눈치 봐야죠 뭐. 이 폭염의 기세가 한풀 꺾여서 그나마 다행인데 그래도 한낮엔 더워요. 조금만 더 납작 엎드려 있자고요. 여기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지금부터 이세준입니다.

2026년 8월 13일 목요일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문 열었습니다. 이정선 씨의 뭉게구름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렸어요. 제가 지내는 곳에서는 오늘 낮에 잠시 그 뭉게구름 구경할 수 있었는데 여러분의 하늘은 오늘 어땠는지 모르겠네요. 자, 여전히 좀 덥습니다. 예, 이럴 때 기운 빠지기 쉬운데 내일 말복이라고 하니까 예, 몸에 좋은 음식들 한번 챙겨 드시면 어떨까 싶네요. 이제 입추 지났고 내일 말복 지나고 나면 이제 가을이 오는 것 같다라는 얘기도 우리 입에서 앞으로 자주 나올 텐데 그때까지 예, 더위 잘 피하면서 즐길 수 있다면 즐기면서 남은 여름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준희님께서 대학 신입생 때 많이 듣던 그리고 불렀던 노래네요. 뭉게구름 대리라. 4882님 그래도 아침 저녁 공기가 시원해서 이제는 견딜만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해가 지면은 좀 확실히 공기가 달라져요. 아, 요렇게만 돼도 살만하지. 6367님 아침에 자전거를 타면 제법 추울 만큼

조금 썰렁합니다. 아, 준디님 건강 조심하세요 하셨는데, 아, 그렇군요. 아침에 자전거 탈 일이 없어가지고 저는 추울 만큼 썰렁함을 아직 올여름부터는 느껴보지 못했는데, 이제 곧 저한테도 오겠죠, 뭐. 아, 일산 멋쟁이님, 새벽 1시 15분쯤부터 20분 정도 하늘을 보면서 40여 년 만에 별똥별을 눈으로 6개나 봤어요. 아, 숫자에 강하신 분. 1시 15분부터 20분 정도 보면서 40여 년 만에 6개나 보셨다고요? 축하드립니다. 예, 어제 뭐 그랬다고 하는데, 뭐 저는, 퇴근길 조금만 버텼으면 볼 수도 있었을 텐데, 내가. 예, 그럴 여유가 없었네. 그래요. 일산 멋쟁이님이 제 것까지 다 봐주신 걸로 감사드릴게요. 김종국입니다. 별, 바람, 햇살, 그리고 사랑.

김종국 씨의 노래 별, 바람, 햇살 그리고 사랑. 세상에 이쁘고 고운 건 다 갖다 끌어다 쓴 느낌이죠. 예. 김종국 씨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빵빵 권쌤님, 6학년 첫째 딸 첫 미술대회 결과가 내일 발표된답니다. 1등 하면 상금이 50만 원이라 엄청 기대하는 딸을 보니 저도 기대하며 매일이 설렘이네요 하셨는데, 상금이 50만 원이요? 초등학생이 참가한 미술대회인데 꽤 큰 대회인 모양이에요. 와, 받으면 6학년한테 50만 원 어마어마하게 큰 돈일 것 같은데, 따님한테 그냥 다 주실 건가요? 아니면 엄마한테 맡기라고 그럴 건가요? 아니면 야, 내가 너 그동안 키워준 개인데 뭐 5대5? 뭐 이러면서 내가 오다? 막 이러면서. 살면서 상금을 받아본 적이 있는지 잠시 생각해봤는데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대회 나가가지고 뭐 입상 혹은 뭐 당선 이렇게 해가지고 상금을 받아본 적이 있을까?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 도전천국이라는 프로그램 있을 때 거기 가서 이제 금을 받았지만 돈을 받은 게 아니니까, 아 그거야말로 상금이네 진짜. 황금 상금을 받은 그거 말고 막 돈을 이렇게 받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KBS 가요대상에서 신부에게란 노래로 작사상을 받은 적이 있는데, 연말에 제가 받은 상 중에 되게 큰 상에 속하는 건데, 그걸 나는 혹시 상금 같은 거 안 주나 생각했는데 나만 안 준 건지 다 안 주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상금 없었고요. 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와, 한 번도 없다고? 아, 만들어서라도 좀 받아야겠네. 꼭 1등을 해야 맛은 아닙니다만 우리 빵빵 권쌤님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어요. 기왕이면 아, 상금도 한번 받아보면 좋을 것 같다. 굉장히 부러울 것 같은데. 아, 2277님, 살면서 힘들다는 내색 한번 하지 않고 늘 긍정적으로 살아온 우리 삼촌. 나도 삼촌에게 정말 많은 힘을 얻었어. 평소에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못했는데 항상 고맙고 감사해. 진심으로 생일 축하하고 혜진 숙모랑 서은이 채은이 모두 행복하길 기도할게. 그리고 괄호 열고 세준 형님과 삼촌이 나이가 같아요 하면서, 기정아 생일 축하한다, 우리 친구 아이가 한마디 해주시면 정말 삼촌에게 특별한 생일 선물이 될 것 같아요 라고 맺어주셨습니다. 삼촌 성함이 기정님이신데 저하고 동갑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친구라는 단어가 참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이는데 그 중에 그냥 동갑이라는 의미로도 많이 쓰이죠. 막 이렇게 처음 보는 사람한테 너하고 저기 동갑이야, 친구야. 나 오늘 처음 만났는데 나도 모르 친구래. 아무튼 그래가지고 우리 기정이하고 저하고 친구가 됐습니다. 우리 저기 2277님의 삼촌 기정아 생일 축하한다. 우리 친구 아이가, 예, 우리 건강하게 오래오래 잘 살고, 우리 재수씨, 예, 혜진 재숙씨하고 우리 예쁜 서은이 채은이 모두 행복하길 나도 기대할게. 라디오 듣고 있니? 녹음해서 전해주시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자, 오늘 목요일은 내가 PD 목내피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의 빛나는 선곡으로 채우는 시간. 오늘 선곡 주제는 CD, 테이프, LP의 추억입니다. 그냥 다 합쳐서 음반의 추억 이렇게 하면 되겠네. 예. 예전에는 CD, 테이프, LP 사서 음악 들었었죠. 요즘도 뭐 특별한 경우 사기도 합니다만 예전같이 그렇게 보편적인 매체의 자리를 잃어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그 시절의 추억과 그때 들은 음악 보내주세요. 좋아하는 가수의 신보를 사자마자 아주 길에서 비닐 포장 뜯었던 그런 기억과 그때 들었던 음악, 또 하교하는 버스에서 CD 플레이어로 들었던 음악, 좋아하는 사람에게 선물 받아서 테이프 늘어날 때까지 들었던 그 음악, 이어폰 한쪽씩 나눠 끼워, 예, 그 사람 오른쪽 귀에 내 왼쪽 귀에 하나씩 나눠서 들었던 그런 추억까지 좀 나눠주십시오. 자, 2부에 이음반 편지 같이 읽어볼 거고요. K클래식 한 장도 2부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보이는 라디오 진행하고 있어요. 국악방송 홈페이지와 유튜브 국악FM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덩덕

쿵쿵 출석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바로 출석 체크할 테니까 빨리빨리 흔적 남겨주세요. 우리 덕흥이들. 아, 6367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 이 노래 이제 벌써 등장하기 시작했군요. 박강수 씨입니다. 가을은 참 예쁘다.

가을은 참 예쁘다. 박강수 씨의 노래였습니다. 3398님, 징검다리 건널 때 손잡아주던 동무 같은 친구. 그 손잡아주던 동무. 네, 너무나 정겹고 그리운 그 친구. 이은밤 준디님 해주셨는데, 제가요? 예, 네, 그래요. 제가 손잡아 드릴 테니까 걱정 마시고 빨리 따라오세요. 따라와. 3572님, 당직 근무 퇴근 후 분리수거 마치고 편의점에서 시원한 수박 주스 사서 마시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찍은 울산 하늘 사진 함께 보내드립니다. 해주셨어요. 아주 뭐, 예, 꿀맛 같은 휴식을 즐기고 계시는 지금이신 것 같은데, 아유, 예, 역시나 파란 하늘에 흰 구름. 우리가 진짜 평생 얼마나 많이 본 풍경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여전히 참 예뻐요. 가을은 참 예쁘다라는 노래하고 잘 어울리는 노래였던 것 같습니다. 아니, 사진이었던 것 같습니다. 출석 부르기로 했죠. 제가 지금 이것 때문에 마음이 급해가지고, 마음이 콩밭에 가 있어요, 이렇게. 마음이, 예, 덩덕 쿵밭에 가 있어가지고. 일단 오늘 1등은 세스펜서님이십니다. 예. 오늘 1등이시고, 그 뒤로 너의 나라, 핑크공주, 김인설, 가을다.

달빛 금빛 노을 일산 멋쟁이 토닥토닥 안 맞는 프라다를 입는다 안개꽃 클로버 지화자 가을 달빛 예 빵빵 권쌤 갓난이 예, 푸들푸들 옥토끼 해바라기 토파즈 무늬만 천사 사랑빛 배부른 소크라테스 자몽에이드 시카고몬 박은영 일편단심 세준 선화 해피미소 우리 개꿀이 왔네 김인설 날 위해서 민트소다님 등등 제가 계획은 저희가 출석을 화요일하고 목요일 두 번 하죠 그래서 화요일은 덩덕궁으로 목요일은 유튜브로 하려고 했는데 또 깜빡했네 다음 주부터는 그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룰루랄라님도 보이고요 콩콩이순이님도 보이고 날 위해서님도 보이고 자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선물 안내해드리고 자 우리 목요일은 내가 PD 진행해 드릴게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통기타 넘버원 데임기타에서 통기타를 주식회사 노탈리코리아에서 피부 건강에 좋은 보습크림을 커피.co.kr 이론스에서 무알콜 스파클링 와인 세트를 면역 전문 브랜드 NK365에서 멀티비타민을 주식회사 밥순우에서 국산 약홍을 통째로 갈아 만든 두유를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잔기지떡에서 떡 선물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오늘 선곡 주제는 CD, 테이프, LP의 추억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것들 사가지고 플레이어에 걸어야지 음악을 들을 수가 있었죠. 뭐 지금보다는 조금 더 공을 들여야지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에 비하면 너무 편해졌어요. 뭐가 더 좋다 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조금은 번거롭게 지금 생각하면 그때는 뭐 전혀 그런 생각 안 했지만 그렇게 음악 듣던 시절의 추억 그 음악 보내주세요. 처음으로 돈 주고 산 앨범이나 또 어쩌다 보니 지금은 케이스만 남아버려서 아쉬운 앨범 예. 한번 자, 보내실 곳 말씀 안 드렸구나. 샵 0302 우물정 030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덩덕쿵은 덩덕쿵 앱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6161님께서 학교 앞 테이프 가게에서 좋아하는 노래 녹음해서 들었는데 테이프는 어찌나 잘 씹히는지 중간에 잘라내고 들으면 그 부분의 노래는 없어지고 하던 추억이 생각나요. 와 능력자시다. 찝힌 부분을 잘라내고 그걸 이어서 붙였다고요? 예. 저도 나중에 진짜 나중에 그렇게 하긴 했었는데 그 우리가 테이프라고 부르잖아요. 그게 왜 테이프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걸 테이프라고 불렀는데 그 안에 테이프가 끊어지면 진짜로 우리가 말하는 테이프로 붙여가지고 이어서 이렇게 돌아가게만 해놓으면 예, 그 음악이 물론 중간에 이제 툭 편집이 되어서 건너뜁니다만 예, 그 레코드 판 튀듯이 그렇게 튑니다만 그냥 노래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게 되게 신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김현식 씨의 추억 만들기 청해 주셨네요. 오랜만에 같이 들어보죠.

김현식 씨의 추억 만들기, 조용필 씨의 외로워 마세요, 백미연 씨의 다시 사랑할 수 있다면, 이렇게 세 곡 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추억 만들기는 6161님이 청해 주신 노래였다고 소개해 드렸고요. 조용필 씨의 외로워 마세요는 0982님 신청곡이었는데요. 라디오에 신청곡 나오길 기다려요. 그리고 두둥 신청곡이 나오면 녹음 버튼을 누르지요. 우리 세대는 그렇게 녹음해서 들었어요. 친구에게 선물도 해줬고요. 그때 녹음해서 들었던 노래라고 하시면서 조용필 씨의 노래 청해 주셨습니다. 맞아요. 예. 그냥 녹음 버튼 빨간색 그 레코드만 누르면 안 되고 플레이하고 같이 눌러야 했는데 나중에는 그 기능이 필요가 없었나? 그러니까 녹음만 눌러도 돌아가게? 아, 어떤 거는 그 녹음만 누르면 플레이가 같이 저절로 같이 돌아가게도 됐죠. 예. 그래서 쪽 근데 아 저거다 그 라디오 듣다가 갑자기 그 두 개를 꾹 누르면 그 꾹 눌러지는 소리까지 같이 녹음이 돼서 포즈까지 세 개를 다 눌러요 미리. 그러고서 나중에 녹음할 때 포즈만 살짝 푸는 거지. 그러면 그 잡음이 최소화되는 아주 뭐 하이 퀄리티 그 테크놀로지를 구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해보신 분들은 아마 아 맞아 그럼 그러고 계실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그 원래 이제 녹음용 테이프로 나오는 공테이프는 당연히 녹음이 되는데 기존에 뭐 그냥 내가 사서 듣던 테이프인데 잘 안 듣는 거 거기에다 녹음을 하려면 아시겠지만 테이프 밑에 이제 구멍이 뚫려 있는데 그걸 막아야 돼요. 휴지 같은 걸로. 네, 저 같은 사람은 그냥 대충 휴지 구겨가지고 막고 좀 우리 누나들은 보면은 이렇게 테이프 스카치 테이프 살짝 떼어가지고 예쁘게 막아서 네, 그렇게 녹음하기도 했죠. 2630님께서 아까 백미연의 다시 사랑할 수 있다면 청해 주셨는데요. 백미연 씨 목소리 예쁘죠? 이름에 백미도 있고 현미도 있고 다 들어가 있네. 제가 중학교 때 저희 오빠가 월급 탄 돈으로 전축을 샀었어요. 전축이라고 불렀지 우리가 이걸. 그때 당시 오빠는 퇴근하면 전축을 닫고 애지중지했었어요. 그때 LP판으로 산 게 바로 이 음반이었다고. 음악이 좋은 밤에서 듣고 싶네요 해주셨습니다. 레코드판이라고 하죠. LP니까 사람들이 레코드판의 주말인가? 레코드판? 그건 아니고 예, 롱플레이였죠. 예, 그 당시만 해도 한쪽에 한 45분쯤 돌아가는데 그게 그 당시로는 되게 긴 시간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걸 롱플레이라고 했고 그 전에 좀 작았던 건 SP. 예, 저는 이제 숏플레이겠지 했는데 숏이 아니고 그게 스탠다드 플레이였다고 합니다. 이제 원래 한 25분쯤 되는 거에서 이제 45분 정도로 늘어나면서 LP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죠. 야, 뭐 아는 것도 별로 없는데 오늘 엄청 다 쏟아내게 되네.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제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하여 공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72님 중고등학교 때 변지선 님을 좋아했어요. 리어커 말고 울산 공업

밥 주변에 있는 레코드 가게에서 정품 테이프를 사서 A면 B면 바꿔 들었답니다. 변진섭의 숙녀에게와 너에게로 또다시를 좋아해요 라고 해주셨는데, 아 예, 테이프는 이렇게 다 돌아가면 빼서 돌려 끼웠어야 됐죠. 그러다 아잖아요 여러분. 예, 이렇게 오토리버스 기능, 오른쪽으로 돌아가던 게 저절로 이제 왼쪽으로 돌아가고 이제 꼈다 뺐다 할 필요가 없어지는, 아유 오토리버스. 예전에 아 누구한테 들었더라, 아 푸른알 유영석 씨가 저한테 해줬던 얘기인데, 아빠 차를 제가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그게 나왔대요. 그 형이 초등학교 때인가 잘 모르겠다, 아마 초등학교 때겠구나. 그 형 나이가 많으시니까 아빠 차를 딱 탔는데, 아빠가 이제 새로 차를 사가지고 아들아 아빠 새 차다 해가지고 딱 탔대. 근데 이제 테이프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때 오토리버스 기능이 처음 나와가지고 아빠한테, 아빠 이거 오토리버스 돼요? 그랬더니 아빠가, 아유 그럼 식구끼리인데 괜찮아, 웃돌이 벗어도 돼. 벗어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벗었대나 안 벗었대나 모르겠네. 변진섭 씨의 노래입니다. 숙녀에게.

아, 5756-3572님 신청곡 변진섭의 숙녀에게 또 2923님의 신청곡 김승진의 오늘은 말할 거야 5753님 신청곡 이선희의 한바탕 웃음으로 이렇게 세 곡 들었습니다. 아, 2923님 그 학창시절 수학여행 때 선생님 지목으로 버스 안에서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극심한 음치인 제가 테이프를 하도 들어서 유일하게 가사를 다 외우던 김승진 씨의 오늘은 말할 거야. 제 엉망진창 노래에 친구들이 빵 터지면서 뜻밖의 인기 스타가 되었던 우픈 추억이 떠오르네요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 사이에 노래로 스타가 되려면 정말 잘하거나 아니면 2923님 표현대로 엉망진창으로 하거나 그래야죠. 애매하게 잘하거나 애매하게 못하면 기억에도 안 남아요. 예, 스타가 되셨군요. 저보다 훨씬 먼저 스타가 되셨어요. 5753님, 예, 19살 첫 직장에 근무할 때 제가 좋아했던 남자 직원에게 이선희님 노래를 좋아한다고 했더니 본인도 이선희 씨 좋아한다면서 테이프를 선물로 줬어요. 듣고 또 들어서 테이프가 늘어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중엔 늘어난 부분만 볼펜으로 감아서 그 다음 곡을 들었어요 해주셨는데 아, 이렇게 테이프가 좀 늘어나면 노래가 뭐 이렇게 되잖아요. 조심스럽게 얘기할래요. 이렇게 나와야 될 노래가 조심스럽게 얘기할래요. 이러는데 너무 늘어나면 아예 플레이가 더 이상 안 되는 모양이에요. 저는 그런 경험까지는 없었는데 그래서 안 되니까 꺼내가지고 그걸 볼펜으로 그 앞으로 감아가지고 그 다음부터 들으셨다고 이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이 얘기 들으니까 또 뭔가 떠오르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예전에 어떤 분이 그 포장마차에서 어떤 분이 술을 드시고 계셨대요. 근데 거기 포장마차 사장님이 항상 카세트에다가 테이프를 걸고 음악을 틀어주셨는데 조화무시 노래를 틀어주셨나 봐요. 이 밤을 다시 한번 틀어주셨는데 테이프가 늘어난 거지. 이 밤을 다시 한번 노래가 이렇게 늘어지게 나오니까 그 노래를 듣던 어떤 한장 걸치신 분이 아이고 조화문도 목소리 많이 갔네 그랬답니다. 좀 아직 멀쩡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다음 노래는 박남정 씨의 여인이여입니다. 3260님께서 제가 중3 시절 박남정 4집을 듣고 싶었지만 고입 연합고사까지 꾹 참고 있다가 연합고사 끝나자마자 박남정 4집 테이프 사고 잠들 때까지 오토리버스로 무한으로 듣다 잠들었어요. 신청해도 될까요? 하셨는데 그래요. 오늘 여기가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인지 박승하의 가요 속으로인지 헷갈릴 정도인데 가요 속으로처럼 한번 가보죠. 뭐 박남정 씨입니다. 여인이여.

이상훈 씨의 바람에 옷깃이 날리듯 까지 듣고 왔네요. 이 노래를 청해 주신 2811님의 사연 소개합니다. 부산에서 이음밤 들어요. 오늘은 버스 타고 광안리 다녀오느라 늦었네요. 광안리는 지금도 사람이 엄청 많아요. 젊음이 좋긴 좋네요. 저는 바다만 보고 얼른 왔어요. 부산 출신 이상훈님의 노래 들려주세요 해주셨는데 예, 광안리에서 광안대교를 멋지게 찍어서 보내주셨습니다. 처음에 저 광안대교 처음에 지을 때만 해도 공사할 때만 해도 저게 뭐 하는 짓이냐고 그 멀쩡한 바다에다가 뭐 흉문스럽게 뭘 짓고 있냐고 막 저도 같이 욕했었는데 어머 어느 날 갔는데 너무 멋진 거예요. 야, 저건 누가 저렇게 이쁘게 잘 지어놨냐.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아무튼 광안대교 진짜 우리나라에 멋진 다리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사진 찍어도 참 예쁘게 잘 나오고 7416님 이음밤에 추억 돋는 이벤트 참 좋으네요. 저도 부모님 품 떠나서 고등학교 1학년 자취할 때 라디오도 많이 듣고 용돈 아껴 테이프 하나씩 사모은 추억이 있어요. 이종사촌 오빠가 팝송 녹음해서 선물해 주기도 했고요. 이종사촌 오랜만 요즘 이종사촌이란 말 잘 안 쓰진 않겠구나. 제가 좀 오랜만에 접해가지고요. 저는 아버지께서 6.25 때 혼자 이렇게 월남하신 분이어가지고 가족이 아무도 안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고종사촌은 전혀 없었고 이종사촌들만 항상 많아가지고 그냥 뭐 이종이란 말을 아예 쓸 필요가 없었죠. 옛날에 무슨 코미디 프로그램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서울에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서울 그 깍쟁이 며느리가 시골로 시집을 갔는데 아니 그러니까 시골 출신의 남자하고 결혼을 해서 시골에 있는 시댁에 처음 갔는데 거기 막 친척들이 엄청 많이 오시니까 이건 누구고 이건 누군지 막 너무 헷갈려서 기억 못하고 막 괴로워하다가 아유 우리 이종 사촌 누이셔 그랬더니 반가워하면서 어머 이종이세요 저도 이종이에요 그건 또 뭔 소리야 뭐가 이종이야 운전면허! 저 어렸을 때인데 아 그래서 운전면허에 이종이란 게 있구나 예, 배웠습니다. 아, 7399님 노래는 못 부르지만 노래방에 가면 항상 첫 번째로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서주원의 내 눈물 모아 듣고 싶네요 해주셨는데 예, 너무 좋은 노래죠. 예, 서주원 씨의 노래 노래를 잘하고 못 부르고를 떠나서 일단 첫 번째로 부르는 노래는 그만큼 의미가 있는 거죠. 뭐 어떤 분은 이제 목 풀기에 좋아 그래서 살살 요걸로 시작해 라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노래는 목 풀 만한 노래는 아니고 그만큼 엄청나게 좋아하시는 모양입니다. 라디오에서 들으면 또 느낌이 다르죠. 7399님의 신청곡 서주원의 내 눈물 모아 1부 끝곡입니다.

국악방송을 내 손안에 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에 덩덕쿵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 다시 듣기도 가능한데요. 이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의 덩덕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2부 첫 곡, 이솔로몬의 생일이란 노래였습니다. 아이고, 너무 분위기가 예, 좀 슬퍼요. 제목은 생일인데 분위기는 약간 기일 분위기인데? 2667님께서 최애 가수, 매력적인 웃음에 같이 미소 지으며 행복을 꿈꾸어요. 내일이 솔로몬님 생일이라고 축하해 오셨고요. 4322님도 예, 내일 좋아하는 가수분이 태어난 날입니다. 그래서 생일 콘서트 갑니다. 하시면서 공이 청해 주신 노래 이솔로몬의 생일 예 같이 들었습니다. 아, 솔로몬 씨 생일 미리 축하드립니다. 예, 그리고 또 생일을 맞은 콘서트도 축하드리고요. 또 많은 분들 모셔서 서로 축하하고 축하받으면서 행복한 추억들 쌓으시겠네요. 좋은 시간 보내고 오십시오. 더불어 0729님께서 언제나 맏아들 같은 듬직한 사위 오늘 생일이었네요. 생일에 미역국이라도 끓여주려 했지만 맘같이 몸이 따라와 주질 않네요 하셨는데 아이고 저런 예 지금 듬직한 맏아들 같은 우리 사위 생일인데 아우 미역국도 못 끓여주실 정도로 힘드셨어요. 어떡하지? 1년 동안 많이 건강해지셔가지고 내년에는 아주 그냥 예, 맛있는 미역국 손수 끓여주실 수 있게 되기를 예, 바라겠습니다. 뭐 몸이 불편하셨던 건지 아니면 상황이 힘들었던 건지 모르겠지만 기왕이면 내년엔 더 많이 축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0729님. 아,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참여 방법 한번더 알려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메시지 샵 0302, 우물정 0302로 사용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덩덕흥 앱은 무료입니다. 아, 이승윤 씨의 노래 청해 주셨습니다. 0204님께서 어제 1년에 한번 호흡기능 검사차 2박 3일 입원했다가 다행히 검사치가 정상이라 퇴원했어요. 입원 팔찌 자르면서 올해도 건강관리 잘해야겠다 하고 다짐합니다. 그래야 좋아하는 노래 계속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요. 기왕 듣는 거 건강한 몸으로 들어야지 더 좋겠죠. 이승윤입니다. 정말 다행이군.

0: 깊은 밤 마음을 열고 나누는 우리의 이야기 이음밤 편지. 요즘 복잡한 도시를 떠나 시골에서 여유를 즐기는 촌캉스가 유행이라고 하죠. 아쉽게도 바쁜 일상 때문에 당장 떠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고즈넉한 시골 풍경이 담긴 편지 두 통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한복희님의 이음밤 편지 읽어드릴게요. 방학이 되면 가장 기다려지던 곳은 강원도 외갓집이었다. 외갓집 주변에는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넓은 옥수수 밭이 펼쳐져 있었다. 어린 나는 그 옥수수 밭이 모두 할아버지 땅인 줄 알았다. 어느 날 오빠와 나는 할아버지를 도와드리겠다며 옥수수를 따기 시작했다. 덜 익은 옥수수를 술에 한가득 싣고는 의기양양하게 집으로 향했다. 그런데 저 멀리서 우리를 본 할아버지가 아궁이에 불을 지피다 말고 연탄 집게를 들고 뛰어오셨다.
1: 아이고야! 그걸 왜 따버려서? 아직 새파란데! 저 잠깐! 야! 저긴 우리 밭도 아니고 남의 밭이잖아!
0: 그 순간 우리 둘은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날 우리는 정말 많이 혼이 났고 그 뒤로는 함부로 남의 밭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때는 무섭기만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남의 것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사실을 몸소 배울 수 있었다. 방학마다 외갓집에 도착하면 할아버지는 늘 맨발로 마당까지 뛰어나와 우리를 반겨주셨다. 손주들이 왔다고 좋아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하다. 손주들 몸보신해야 한다며 닭을 잡아주기도 했다. 할아버지는 내가 힘들다고 하면 아무 말 없이 등을 내어 업어주셨다. 그 넓고 따뜻했던 등이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자리였다. 어릴 때는 그 모든 것이 당연한 줄 알았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깨닫는다. 할아버지의 사랑은 맨발로 뛰어나와 반겨주던 발걸음이었고 등을 내어주던 온기였고 손주들에게 좋은 것 하나라도 더 먹이고 싶어 하셨던 마음이었다.

이제는 여름이면 가장 먼저 할아버지가 떠오른다. 그때는 몰랐지만 나는 할아버지의 사랑 속에서 가장 행복한 여름을 보냈다.

0: 한복희님 편지에 이어서 악뮤의 오랜 날 오랜 밤 듣고 왔고요. 이어서 여름향기님의 이은 밤 편지입니다. 국민학교 시절 여름방학만 되면 언니 오빠랑 시내버스를 타고 전주에 있는 외갓집에 갔습니다. 버스 종점에 내리면 외할아버지가 경운기를 끌고 마중 나오셨어요. 종점 앞 작은 상회에 들러
1: 먹고 싶은 거 다 골라라
0: 하시면 저희는 이때다 싶어 과자와 아이스크림을 가득 담았죠.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철이 없었는지요. 그렇게 경운기 뒤에 올라타 바람을 맞으며 달리다 동네 어르신들께 목청껏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것도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외갓집에 도착하면 외할머니는 감자와 옥수수를 한가득 쪄놓으시고 시원한 미숫가루를 타놓고서 기다리셨어요. 아침으로는 콩이 들어간 고봉밥에 동치미와 고등어구이, 후식으론 수박을 먹었고요. 점심엔 세상에서 제일 맛나는 할머니표 간장국수를 먹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면 할아버지를 따라 논으로 갔어요. 논두렁을 걸으며 할아버지가 일하시는 모습을 옆에서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금방 갔죠. 오후엔 마루에 엎드려 탐구 생활을 풀다가 매미 소리를 들으며 낮잠도 자고요. 화채를 만들어 먹고 남은 수박 껍질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온 동네를 뛰어다녔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는 온 식구가 마루에 둘러앉아 전설의 고향을 봤는데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손가락 사이로 귀신을 몰래 훔쳐봤습니다. 밤에는 화장실에 가기 무서워서 요강을 쓰던 기억도 나요. 지금 생각하면 에어컨은 있을 리가 없었고 선풍기도 겨우 한 대였는데 이상하게 더웠던 기억은 없습니다. 지금은 할머니와 할아버지 두 분 모두 곁에 안 계시지만 아직도 그 외갓집엔 제가 가장 행복했던 여름이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여름도 문득 두 분이 많이 보고 싶네요.

자, 여름향기님 편지에 이어서 카니발의 그땐 그랬지 듣고 왔습니다. 자, 편지 두 개를 소개해드렸는데요. 공통점이 있었어요. 일단 할아버지가 똑같은 목소리를 가지신 할아버지가 등장하셨고요. 음식 얘기들, 예, 옥수수, 삼계탕, 미숫가루, 간장국수까지 예, 화려하지는 않아도 예,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손맛과 정성이 듬뿍 담긴 음식이라서 그런지 상상만 해도 진짜 군침이 돌고 속이 편안해지고 건강해질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여름 휴가 사실 멋진 호텔 가는 것도 좋고 워터파크도 좋고 뭐 해외 가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계신 시골에서 느긋하게 시간 보내는 촌캉스 너무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모두 정겨운 추억이 담긴 편지 감사드려요. 빅스비님께서 어머나 쭌디님 못본 사이에 연기력이 많이 드셨네요. 쭌디님 목소리는 딸딸딸 아빠이실 것 같은데 들들 아빠라서 놀랐었거든요. 오늘의 연기력은 연기 대상감이셔요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들 둘 아빠를 들들 아빠라고 그렇게 또 부르나 보죠? 느낌님 할아버지 성대모사 10분 하다가 쭌디 목 나가겠어요. 그러게요. 시나브로님, 한복희님 사연 할아버지가 전주 가셨나 봐요. 아이 그러니까 저기 처음에 강원도 갔다가 전주 갔다가 아주 바빴어. 6287님, 예, 편지 들으니까 마음이 뭉클해지네요. 저도 저희 외할머니 생각나요. 아유 우리 강아지 왔냐고 하시면서 반겨주시던 할머니 너무 보고 싶습니다. 자, 오늘 편지 보내주신 한복희님과 여름향기님께는 떡 세트와 두유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문자번호 샵 0302. 우물정 0302로 성함과 주소 보내주십시오. 자, 이제 9월이 다가오고 있는데 9월 편지 주제 미리 알려드릴게요. 예, 바로 어른이 되고서야 비로소 알게 된 것들입니다. 어릴 때는 몰랐지만 지금 본인 나이가 되어서야 깨달은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아, 피부 관리는 20대부터 미리 했어야 됐다. 뭐니 뭐니 해도 뭐니보다 건강이 최고다. 뭐 여러분이 몸소 깨달은 인생의 진리 좀 알려주십시오. 편지 소개되신 분께는 선물 두개통 크게 쏩니다. 메일 주소 음밤fm@gmail.com입니다. 성함이나 닉네임 신청곡도 꼭 함께 써주시고요. 손편지는 이쪽이에요.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4길 12 국악방송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담당자 앞 이음밤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주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기다리고 있을게요. 최백호 씨의 노래가 이어집니다. 낭만에 대하여.

최백호씨 낭만에 대하여에 이어서 휴식의 사랑했던 날 듣고 왔습니다. 0560님 조용히 듣고 있는데 처음 듣는 노래들이 많이 나오네요. 좋은 노래들이 이렇게 많다니 꼭 오래 살아서 좋은 노래들 많이 들을 거예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우리 오래오래 살면서 예, 이 세상에 뭐 죽을 때까지 계속 노래만 들어도 다 이 세상의 모든 노래를 들을 수는 없겠지만 예. 그래도 우리 열심히 한번 들어볼까요? 예, 나단님, 오늘 기차에서 1시간 입석에다가 16,000보 걸었더니 다리가 너무 아파요. 제가 조용하면 기절한 걸로 아세요 하셨는데 지금 어떠신가 모르겠네. 게시판을 제가 지금 못 봐서. 예, 뭐 진짜 기절하시는 건 아니겠지만 예, 숙면 취하시면 좋겠습니다. 박은영님께서 쭌디는 영화 와일드싱 보셨어요? 저는 최근에 봤는데 배우분들이 다들 노래를 잘하셔서 감탄했네요 하셨습니다. 전 아직 못 봤습니다. 그 OTT에 올라오긴 했던데 이제 뭐 시간이 되면 좀 보려고요. 배우분들 노래 잘하시죠? 특히나 뭐 그런 역할은 또 잘하시는 분들만 캐스팅을 할 테고 그거 아니어도 뭐 요즘 배우분들뿐이 아니라 그냥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노래 시켜도 어쩜 그렇게 노래를 다 잘하시는지 몰라요. 예. 더구나 원래 기본적으로 잘하시는 것도 있지만 요즘은 그 음향 그 기기들이 워낙 발전해가지고 어느 정도만 해놓으면 그 기계가 진짜 기가 막히게 보정을 해줍니다. 우리끼리 신부 화장을 시켜준다고 막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흐트러진 음정들도 다 잡아주고 음색도 예쁘게 바꿔주고 예, 어마어마한 실력자로 만들어주니까 사실 녹음된 거 이렇게 립싱크 하는 거 그런 것만 들어서는 예, 사실은 저희 같은 전문가도 실력을 가늠하기가 힘들어요. 예, 워낙 감쪽같이 꾸며놔서 가장 실력이 그 맨 얼굴처럼 드러나는 곳이 라디오 라이브예요 여러분. 우리 이은밤 라이브처럼 여기서 들었는데 잘한다 싶으면 진짜 잘하는 거고요. 특히나 그 경연 프로그램 같은 데 나오는 거 거기 나오는 노래도 다 음정 보정 음정 다 틀려도요 음정 다 보정해서 해주고 예, 기가 막히게 신부화장 시켜가지고 해주는 거라 그거 믿으면 안 돼요. 예, 라디오에서 생방송으로 부르는데 기가 막히게 부른다 싶으면 그 사람이 진짜 찐 가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프로그램 출연해 주시는 실력자들을 존경하고 여러분들께 예, 자랑하는 거지요. 자 이렇게 천기 누설 시간이었습니다. 자 퀴즈 가요? 퀴즈? 아 맞아 오늘 목요일.

그러니까 또 쭌디가 커피 쏘는 날입니다. 어떤 퀴즈를 하면 좋을까? 오늘은 상식 퀴즈는 아니고요. 소망이 퀴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빠가 저녁이 되었는데 아직 안 나가고 있으면 항상 저희 막내가 오늘 아빠랑 퀴즈 풀다 잘수 있어요? 100% 물어보거든요. 예, 그러고선 그러면 예! 이러고 손을 들어요. 정작 퀴즈 풀기 시작하면 두세 개 풀면 벌써 자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어린이 퀴즈를 제가 맨날 검색을 하고 막 이러는데 그냥 되게 쉬운 거 하나 내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저처럼 전문가가 아니시잖아요. 예. 자, 먼저 연습 문제입니다. 연습 문제. 이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과일은 우리 스태프분들 아실까? 천도 복숭아. 맞아요. 천도 복숭아. 천도예요, 천도. 요런 류의 퀴즈입니다. 정답은 제가 알고 있는 게 있는데 혹시나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정답이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비싼 문제도 안 내고서 이러고 있네. 자, 문제 일단 내드릴게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새는 새 가운데 가장 비싼 새 누구일까요? 얼마일까요? 그 이름의 가격이 들어 있습니다. 천도 복숭아처럼. 제가 이제부터 그 말씀을 드렸어야 됐는데 제가 염두에 두고 있는 정답이 있긴 있는데 여러분이 보내주신 정답 가운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비싼 새가 있으면 뭐그 새가 당연히 정답입니다. 문자만 받습니다. 샵 0302, 우물정 030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커피 쿠폰 보내드리기 위해서 문자로만 답을 받습니다. 자, 노래 안 들어요? 노래 뭐 들어요? 여러분, 가을 타나 봐. 예. 이무진의 노래 들으면서 여러분 정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새는 어느 새일까요? 이영애 씨, 올리비아 핫새. 아이고, 뭐 사람을 값을 매기긴 그렇지만 당연히 엄청 비싸신 분이겠죠? 예. 8459님, 일석이조 맞나요? 일석이조. 조자, 그 세 조자죠? 예. 그러면 2조까지 나왔네, 지금 현재. 예, 무슨 경매 같아요. 자, 2조 나왔습니다. 더 없으십니까? 4882님, 공작새.

어마하지만 100조 정답 맞춰주신 분 가운데 세 분 커피 보내드리겠습니다. 누구누구실까요? 7516님, 2277님, 0560님 세 분께 춘디가 직접 제 번호로 드리는 건 아니고요. 예, 되게 저희 스태프분 통해가지고 제가

신봉사를 구해주면서 공양미 300석을 시주하면 눈을 뜰 수 있다 이렇게 말하죠. 이런 대목을 중타령 또는 승타령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구원자처럼 스님이 등장하면서 그게 분위기가 바뀌는 장면이기도 하죠. 판소리에서 이렇게 비보

당도하니 어떠한 울음소리 귀에 얼른 들리고 날 처중이 깜짝 놀래 이 울음이 웬 울음 이 울음이 웬 울음 마회역 잠은 날에 하소대로 울고 가는 양태진의 울음이냐 이 울음이 웬 울음 여호가 벽을

0: 건져놓고 보니 전에 보던 신봉사라.
1: 아, 현대적이고 감각적인 사운드가 전해져서 예, 그 심청가에 나오는 그 장면들의 분위기가 아주 막 곳곳에 생생하게 그려지는 느낌이었어요. 급한 마음 굴갓장삼 헐헐 벗어 되는 대로 내던지고 문원이 백록격으로 징검징검 징검거리고 들어가. 정확하게 무슨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충 머릿속에 막 들어오죠. 신유진의 중타령 오늘 K클래식 한 장이었습니다. 4897님께서 집에서 두 어머니 케어하면서 제 일을 완전히 그만두기 속상해서 이틀 수업하러 다니는 강사예요. 방학에는 수업이 늘어나

3일을 오전부터 오후까지 수업을 해야 했네요. 아침마다 어머님들 식사 드리고 점심까지 챙겨두고 나오는데 제 도시락까지 챙겨서 나오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어제 여름방학 마지막 수업하고 왔습니다. 개학까지 며칠 쉴 수 있어서 행복하네요 하셨는데 아이고 예 어찌 보면 참 고단한 삶이다 싶은데요. 그래도 예, 며칠 쉴 수 있음에 또 행복하시는 거 보니까 만족하면서 사시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 싶고요. 그래도 뭔가 하고 싶은 걸 그래도 조금이라도 할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쵸? 건강하게 예. 두 어머니께서는 4897님만 바라보실 텐데 부담도 되시겠지만 더 힘을 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같이 응원해 드릴게요. 오늘 정파가 있군요. 오늘 방송 끝나고 8월 14일 금요일 자정부터 8분, 7, 8분쯤 남은 거죠. 새벽 5시까지 예, 방송장비 점검을 위해서 정기 정파가 있을 예정입니다. 국악산책 재방송과 흐르는 음악처럼 예, 두 프로그램은 결방이에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9073님 저 내일 부모님 동생들 조카들까지 8명 가족이 제주도로 휴가 가요. 근데 비 소식이 조금 있어 걱정입니다. 제주도에 날씨 좋게 바뀌라고 기도해 주세요 하셨는데 그래요. 기도하고 잘게요. 좋은 여행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이음밤 9월 2일에 출연 예정이신 김주리님의 소리입니다. 사철가 오늘 끝곡으로 남겨드리면서 물러갑니다. 예, 음악이 좋은 밤 지금까지 이세준이었습니다. 주무세요.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해드리는 국악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국악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하며 신뢰와 사랑받는 국민의 방송이 되도록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부터 새벽 5시까지는 더 좋은 음질과 알찬 방송을 위해 방송장비 점검으로 정파됩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 바랍니다. 다음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정규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오.

Thank you.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국악방송입니다. 국악방송은 서울 경기 1원 FM 99.1 MHz, 부산 1원 FM 98.5 MHz, 대구 1원 FM 107.5 MHz, 대전 세종 1원 FM 90.5 MHz, 광주 1원 FM 99.3 MHz, 전주 1원 FM 95.3 MHz, 경주 포항 1원 FM 107.9 MHz, 청주 1원 FM 107.5 MHz, 강릉 동해 1원 FM 103.3 MHz, 제주 1원 FM 91.3 MHz, 서귀포 1원 FM 106.9 MHz, 목포 진도 1원 FM 94.7 MHz, 남원 1원 FM 95.9 MHz, 충주 음성 1원 FM 101.7 MHz, 제천 단양 1원 FM 90.1 MHz, 충북 영동 1원 FM 99.3 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국악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믿음과 사랑을 받는 국민의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악방송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제작부장 이주연입니다.

인생의 연륜이 쌓일수록 좋은 일을 마음 편히 털어놓고 함께 기뻐할 사람을 찾기가 오히려 힘들어지지 않나요? 아이들이 어려운 시험에 붙었다거나 번듯한 직장에 들어갔을 때처럼 인생의 커다란 관문들을 하나씩 다 지나쳐 오고 나면 나의 삶에서 요란스럽게 기뻐할 경사도 점차 드물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일어난 좋은 일을 남에게 선뜻 꺼내놓기도 망설여지는 것 같습니다. 소소한 경사를 살짝 자랑이라도 했다가는요, 순간 단체 대화방이 서늘하게 식어버리기도 하고요. 또 그렇다고 입을 닫고 있으면 아니 그 좋은 일을 어떻게 말 한마디 없을 수 있었나 라면서 가시도 친 서운함이 돌아오기도 합니다. 어릴 때 우리는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고 배웠잖아요. 그런데 어른의 세계에서는 이상하게도 타인의 기쁨을 온전히 축하해주는 일이 슬픔을 위로해주는 것보다 훨씬 어렵게 느껴지곤 합니다. 힘들 때 곁을 지켜주는 위로도 고맙지만 잘 됐을 때 시기와 질투 없이 환하게 웃어주며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 우리 삶에 그런 인연이 단 한 명이라도 남아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무수한 인맥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자산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솔바람 물소리 김성필입니다. 오늘 첫 곡은요, 영산회상 불보살입니다. 구음의 강관순, 연주의 손범주 외 여러분입니다.

솔바람 물소리 오늘의 첫 곡, 영산회상 불보살이었습니다. 구음의 강관순, 연주의 손범주 외 여러분이었습니다. 오늘은 8월 14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좀 전에 나이가 들수록 더욱 귀해지는 진심어린 축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요, 65세 이후에 가장 먼저 마음이 멀어지는 관계 1위가 내가 잘 될 때 진심으로 축하해 주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어려울 때 건네는 위로는 격식이나 예의로도 가능하지만 타인의 행복과 성공을 자기 일처럼 순수하게 기뻐해 주는 것은 깊은 인품과 진정한 애정이 없다면 불가능하기 때문이겠죠. 내가 좋은 일을 맞았을 때 오히려 표정이 어두워지는 관계는요, 결국 노년의 마음에 피로와 상처만 남기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무작정 인연을 넓혀가기보다 내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봐주는 단 한 사람의 온기를 귀하게 여기면서 저 역시도 누군가에게 그런 넉넉하고 따뜻한 품을 내어주는 그러한 노년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자, 금요일의 솔바람 물소리 오늘 순서 안내해드립니다. 1부에서는 우리 음악을 해설과 함께 만나보는 도들볕 우리 음악 준비되어 있고요. 이어서 건강 더하기도 함께합니다. 2부에서는 전국 문화 소식을 편안하게 전해드리는 풍경소리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마실 떠나셔야죠. 팔도 마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전히 더운 날씨, 시원한 동굴 여행의 묘미로 우리 형님들, 누님들 안내하겠습니다. 자, 서도 입창, 서도 중거리 듣겠습니다. 소리의 이은관 외 여러분입니다.

하루의 시작, 아침 해가 떠오릅니다. 삶은 늘 매일 매 순간 새롭습니다.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오늘이라 생각돼도 도들볕과 마주하며 시작하는 하루는 더욱 새롭습니다. 멋스럽고 아름다운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해보는 시간입니다. 도들볕 우리 음악. 국악방송이 공들여 기록해온 새 음원 시리즈에서 보물 같은 곡들을 꺼내 듣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감상할 음반은 2019년에 발매된 서은영의 한숙구류 가야금 산조입니다. 만나보실 곡은 한숙구류 가야금 산조 가운데 가장 첫머리를 여는 진양입니다. 사실 한숙구류 가야금 산조는 오늘날 무대에서 거의 연주되지 않아 사라질 위기에 놓였던 전승가락인데요. 국가 무형유산 예능 보유자였던 정다령 명인이 1989년에 남긴 LP 음반을 통해서만 그 전바탕이 전해져 왔습니다. 정다령 명인은 가야금뿐만 아니라 검은고, 아쟁, 피리, 판소리까지 두루 능통했던 거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숙구류 산조 속에는 즉흥적인 가락 변주가 오롯이 녹아 있는데요. 이 잊혀가던 소중한 가락을 살려내기 위해 서은영 연주자는 스승인 강정열 명인과 함께 오래된 LP 음반을 일일이 체보하고 복원하여 귀한 음원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현재 서은영 연주자는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의 가야금 연주자이자 국악 박사로서 실기와 학술 연구를 고루 겸비해 우리 음악의 지평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럼 서은영의 가야금과 서수북의 장구 연주로 한숙구류 가야금 산조 중 진양 12분의 긴 호흡으로 감상해 보시죠.

한숙구류 가야금 산조 가운데 진양, 긴 호흡으로 감상하고 오셨습니다. 가야금 하나하나에 실린 깊이가 새벽 공기를 정갈하게 채워주는 것 같습니다. LP 음반 속에 잠들어 있던 귀한 가락을 지극정성으로 복원해낸 서은영, 서수복 두 연주자의 정성이 더없이 귀하게 느껴집니다. 도들뼈 우리 음악은 내일도 계속됩니다. 이어서 남도 국거리 기악 합주 들려드립니다. 연주의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입니다.

남도 국거리 기악합주였습니다. 연주의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이었습니다. 건강한 몸과 편안한 마음을 위한 다양한 건강의학 정보를 알아봅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 건강 더하기. 약봉투에 적힌 실온 보관이라는 말을 보면서 그냥 방 안에 두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기 쉽죠. 여기서 말하는 실온의 의미는 보통 1도에서 30도 사이입니다. 따라서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훌쩍 넘을 때는요, 집 안이나 자동차 안의 약도 그 더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약이 높은 온도에 오래 노출되면 성분이 변하거나 기대했던 약효가 떨어질 수 있는데요. 특히 한여름 자동차 안은 온도가 빠르게 올라가니까 잠깐 외출하더라도 차 안에 약을 두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창가나 식탁 위 습기가 많은 화장실과 주방도 약을 보관하기에는 적당하지 않습니다. 직사광선이 닿지 않고 습기가 적은 서랍이나 옷장 안쪽에 두는 것이 옳은 방법입니다. 가능하면 약을 원래 포장 그대로 보관해야만 빛과 습기로부터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그렇다고 더운 날이라고 해서 모든 약을 냉장고에 넣어두는 거, 이건 또 아닙니다. 일부 해열 시럽은요, 냉장 보관하면 약 성분이 엉기거나 층이 나뉠 수 있고, 반대로 냉장 보관이 필요한 항생제 시럽이나 주사제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마다 보관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포장이나 설명서에 적힌 기준을 먼저 꼭 확인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또 알약의 색이 달라졌거나 캡슐이 끈적해지고 가루약이 굳었다면 드시지 마십시오. 겉모습에 변화가 없어도 고온에 오래 노출됐다면

복용해도 되는지 약국에 문의부터 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약도 음식처럼 더위와 습기를 탑니다. 오늘은요, 집에 있는 약이 창가나 자동차 안에 놓여있지는 않은지 보관 장소를 한번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네요. 자, 오늘도 활기차고 행복하게

0: 살면 다 다 안 볼 겨울이다.
1: 어, 승?

살아보니 장호산 분부은 악영도 그 아니며 눈앞에 보이는 소불은 수상판

놈들아 허수 할 이미 반겨두고

아무데 이고 내가 전태산인가 떡분산 어만지를 정처 없이 가누라니

난 무엇이냐 우리 누나 짐 가만 눈에 주의 하고 낮이면 구주산 자하등이 싸운데 사모님어 명령으로 죽이는 남자 살지르고 반호 행운해 납니다 말이 맞지 못하여 이 놀불기 온 허였구나 할지니 고망하야

0: 여기로다 동문을 열고 들어서니.
1: 판소리 수경낭자전 선군이 약구하러 가는 대목이었습니다. 소리의 박송희, 북의 박근영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음악은 일부 마무리 곡입니다. 남원농악 판굿 영산굿 준비했습니다. 연주의 류명철 외 여러분입니다.

1부 마무리곡 남원농악 판굿 영산굿이었습니다. 연주의 류명철 외 여러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1부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리고 2부로 건너갑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문화 소식을 전해드리는 풍경소리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 금요일 코너 팔도마시를 떠나야 되는데요. 저 성PD가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막내동생이 되어서 누님, 형님들을 모시고 팔도 방방곡곡 여행을 떠나볼 건데요. 아직 더위가 물러갈 기미가 보이지 않죠. 오늘은요, 땡볕에 방해받지 않는 시원한 곳, 동굴 여행 코스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저만 따라오세요. 네. 맛있는 것도 소개해드리고 사진 찍는 것도 제가 기가 막힌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국악방송 솔바람 물소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한여름 이상기후로 인해 언제라도 갑작스러운 태풍과 호우가 닥칠 수 있는 요즘입니다. 간단한 대처법을 알아두면 비상시 당황하지 않고 대피할 수 있는데요. 계곡이나 바다에서 물놀이하던 중 바람과 파도가 강해지는 게 느껴지거나 태풍과 호우 관련 특보가 발효된다면 즉시 물 밖으로 나와주세요. 이때 안전요원이나 관리소의 안내에 따라 신속하게 이동하고 상황이 나아져도 해안가나 계곡 근처로는 다시 다가가지 않습니다. 만약 차량 이동 중 태풍과 호우가 발생한다면 무리하게 운행하지 말고 물에 잠긴 도로나 하천변 도로를 피해 갓길 같은 안전한 곳에 멈춰주세요. 특히 강풍으로 간판이나 가로수가 쓰러질 수 있으니 창을 꼭 닫고 라디오나 재난문자로 기상상황을 확인하며 기다립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1: 호출보 HLQA 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전국 곳곳의 문화 소식을 편안하게 전해드리는 시간, 풍경 소리입니다. 오늘은 충남 예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래 비어있던 원도심의 한 점포가 이야기와 음식, 공연이 어우러지는 작은 극장으로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예산군이 정기 운영하는 체험형 공연, 새참극장, 들어유 주막 이야기입니다. 공연이 열리는 곳은요, 예산읍 원도심에 자리한 로컬 안내소 고로컬인데요. 이곳은 예산군과 도시재생지원센터가 3년 넘게 비어있던 점포를 새롭게 단장해 만든 지역 콘텐츠 공간입니다. 바로 여기서 매월 첫째 주와 셋째 주 토요일 오후 1시와 5시 두 차례 공연이 열립니다. 새참극장 들어유 주막은 예산시장에서 백중날 단 하루만 열린다는 그 100년 된 주막을 배경으로 한 창작 공연인데요. 전국 5일장을 떠돌던 충청도 보부상 대길과 음식 솜씨 좋은 주모 능금의 이야기가 무대 위에 펼쳐지는 겁니다. 그리고 관객은요, 공연을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의 맛도 함께 만난다고 합니다. 삽교 평야 쌀로 만든 쑥개떡, 가야산 더덕, 창소리 쪽파, 또 예산 국수처럼 지역 식재료로 차린 새참 한상이 준비되는데요. 지역 양조장의 전통주 세 가지도 함께 제공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연은요, 연극 한 편을 보는 시간이면서 예산의

0: 음식과 사람, 원도심의 이야기를 함께 맛보는 체험형 문화 프로그램인 셈입니다. 낡고 비어있던 공간이 지역의 이야기를 품은 주막이 되고 그곳에 다시 사람들이 모인다는 점도 참 의미 있게 다가오는데요. 예산 원도심을 천천히 걸어보고 공연과 새참 한상까지 함께 즐긴다면 조금 색다른 주말 나들이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새참극장 들어유 주막 예약과 자세한 내용은요. 포털 검색창에서 새참극장을 검색하시거나 고로컬 SNS그램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음악 듣겠습니다. 심청가 중 주막주인과 하직하고 대목입니다. 가야금 병창의 박예숙, 장구의 조용수입니다.
1: 예기 호랭이나 바싹 깨물어 갈련. 두 번 다시 생각하면 인사불성은 쇠들러무 자식이다.
2: 친구.
1: 딸이.

0: 도둑먹어낸다.
1: 심청가 가운데 주막 주인과 하직하고 대목 들으셨습니다. 가야금 병창의 박예숙, 장구의 조영수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황병기 작곡의 영목을 들으셨습니다.

들으실 텐데요. 이 영목은 신령하고 기이한 나무의 모습을 가야금 선율로 그려낸 작품입니다. 음산하고 신비로운 분위기 속에서 장단의 변화와 가야금의 다채로운 음색이 펼쳐지는데요. 황병기의 가야금과 박문규의 장구로 감상하시겠습니다.

황병기의 가야금과 박문규의 장구 연주였습니다. 영목 들으셨습니다. 계속해서 햇살이 다시 내게 들려드립니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 아침,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 시간이죠. 자식들 따라가자니 괜히 눈치 보이고, 여행사 패키지는 아이고 너무 빡빡해서 내 무릎이 못 견디겠네 하셨다면 이제 걱정 붙들어 매십시오. 오늘은 여러분의 싹싹한 막내동생 성필이가 우리 형님들 누님들을 모십니다. 적당히 걸을만한 산책 코스부터 입안에 착착 감기는 그 동네 별미, 그리고 사진이 잘 나오는 포토스팟까지 안해드리겠습니다.

형님, 누님들 참 덥죠. 네, 푹푹 찌는 그 가마솥 더위에 우리 형님 누님들 기운까지 꺾이지 않았을까 걱정이 됩니다. 아, 오늘은요 막내 동생 성필이가 보기만 해도 닭살이 오소소 돋는 아주 시원한 곳으로 마실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서울 도심에서도 멀지 않은 경기도 광명에 위치한 광명 동굴인데요. 이곳은 동굴 입구 근처에만 들어서도 내부에서 솔솔 불어오는 찬바람 덕분에 에어컨 바람과는 차원이 다른 서늘함이 온몸을 감싸 안아줍니다. 이 광명 동굴은 여름철이면 하루에도 수천 명이 찾을 정도로 대한민국 대표 동굴 피서지가 되었는데요. 특히나 여름 성수기 동안에는 개장 시간을

오후 7시까지 1시간 더 연장해서 넉넉하게 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동굴이라고 해서 아유 길이 험한 거 아니야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광명 동굴 안은요 관람데크와 평탄한 보행로가 아주 매끄럽게 잘 갖춰져 있습니다. 우리 형님 누님들 무릎 단단히 잡고 걷지 않으셔도 아주 편안하게 거닐 수 있습니다. 특히 암흑 속에서 동굴 특유의 묵직한 잔향과 함께 잔잔한 음악을 감상하는 휴식 공간들이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하게 걷지 않고 편안한 의자에 가만히 머물면서 더위를 싹 식히기에 그야말로 제격인 겁니다. 또 동굴 안으로 깊이 들어서면 알록달록 화려한 조명이 빛을 발하는 빛의 공간과 대형 수족관이 눈앞에 쫙 펼쳐지는데요. 어두운 동굴 벽면을 배경으로 반짝이는 조명 아래 딱 서 계시면 얼굴이 어찌나 환하고 화사하게 나오는지 여기서요 멋지게 포즈 한번 잡으시고 사진 한 장 탁 찍는 겁니다. 자 이제 동굴 둘러보고 나오셔서 아 배고프다 하신다면 근처 바밀마을의 먹거리촌으로 건너가 보시죠. 이곳에서는요 고기, 항아리 보쌈, 메밀국수, 커피까지 다양한 메뉴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음악 한 곡 듣고 다음 동굴로 발걸음을 옮겨보겠습니다. 광부알이랑 빠른 소리 들려드리죠. 소리의 김금수입니다.

광부알이랑 빠른 소리였습니다. 소리의 김금수였습니다. 싹싹한 막내동생 성필이와 함께 떠나는 팔도마실. 이번에는요. 산세 좋고 물 좋은 전북 무주로 한번 내려가 볼까요? 무주 적상산 중턱의 푸른 숲길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보물 같은 동굴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무주 머루 와인 동굴인데요. 원래 이곳은 옛날 무주 양수발전소를 건설할 때 대형 장비들이 오가던 터널이었다고 합니다. 공사가 끝난 뒤 버려질 뻔했던 터널을 이렇게 천연 피서지로 변신시킨 겁니다. 이 동굴은요, 사계절 내내 내부 온도가 섭씨 13도에서 17도 사이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땀을 뻘뻘 흘리다가도 동굴 입구에 발을 딱 디디는 순간 아이고 살겠네 이런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1년에 무려 16만 명이 넘게 찾아오는 명소입니다. 옛날에 커다란 장비가 다니던 작업 터널을 개조한 덕분에 입구부터 끝까지 경사가 거의 없는 완벽한 평지길로 이어져 있습니다. 천천히 양손 뒷짐지고 걸어가시다 보면 어느덧 은은하고 달콤한 머루향이 코끝을 스칠 텐데요. 무주의 자랑인 특산 머루 와인이 동굴 안에서 맛있게 익어가고 있는 겁니다. 무주 머루 와인 동굴은요. 입장료도 단돈 2,000원입니다. 참 착합니다. 여기에 3,000원만 더 더하면 머루 와인 조격 체험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상체는 시원한 동굴 공기를 마시고 두 발은 따스한 와인물에 퐁당 담그고 있으면 어떨까요? 걷느라 지쳤던 다리 부기가 싹 사라지겠죠. 조격으로 몸을 가볍게 푸신 뒤에는 무주 읍내 쪽으로 나가셔서 어죽이나 도리뱅뱅이로 속을 채워보십시오. 금강 상류의 민물고기를 진하게 구워서 칼칼하고 부드럽게 끓여낸 어죽은요. 어르신들 기력 회복에 최고입니다. 또 민물고기를 바삭하게 튀긴 뒤 매콤달콤한 양념을 바른 그 도리뱅뱅이도 고소한 맛이 일품이라서 입맛 돋우는 별미로 딱 맞으실 겁니다.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한여름이지만 이렇게 자연이 만들어낸 동굴 속에 들어가면 지독한 더위도 어느새 남 얘기가 되어버리겠죠.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알짜배기 마실 정보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팔도 마실이었습니다. 자, 금을 위한 중주곡 청산의 살리 듣습니다. 연주의 현악 앙상블 초콜릿입니다.

금을 위한 중주곡 청산의 살리 들으셨습니다. 연주의 현악왕 상불 초콜릿이었습니다. 오늘의 마무리곡 소개합니다. 행복한 하루인데요. 연주의 고고 앙상불입니다.

오늘의 마무리 곡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연주의 고고 앙상블이었습니다. 자, 금요일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문 외치겠습니다. 늦었다고 후회 말고 오늘 할 수 있는 일부터 지금 시작하자. 지금까지 연출의 임희연, 구성의 유금령, 저는 김성필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곡가 유은선입니다. 방안을 가득 채운 악보, 수천 번을 고쳐 쓴 가사 한 줄, 이렇게 만들어진 음악은 창작자의 분신입니다. 열심히 만든 곡이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때 국내외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당신의 음악을 찾아내고 그 노력의 대가를 정당하게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음악 생태계를 만드는 시작입니다. 당신의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당신의 열정이 내일의 선율로 이어지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의 음악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음악의 가치를 더 높게, 창작자의 권리를 더 넓게,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소설이나 드라마를 볼 때 위기와 절정 다음에 결말이 이어져서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절정을 함께 겪느라 꽤 힘들었는데 또다시 전개로 돌아간다면 아마 지쳐서 책을 덮거나 텔레비전을 꺼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자, 오늘은 삼복의 마지막 날 말복입니다. 모든 일에 끝이 있다는 건 참 감사한 일이죠. 덕분에 힘든 일은 참을 수 있고 덕분에 좋은 일은 그만큼 더 소중해지니까요. 오늘이 무더위의 끝은 아니겠지만 여름 내 나를 힘들게 했던 걱정이나 고민은 오늘로 끝낼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2026년 8월 14일 금요일 아침 이한철의 창호이들인 햇살 시작하겠습니다.

8월 14일 금요일 아침 이한철의 창호이 드리는 쌀. 오늘 첫 곡은 오리엔탈 익스프레스의 음악이었습니다. Hot Summer. 제목은 뜨거운 여름이지만 무더운 여름날의 뜨거움보다는 그 순간 우리를 시원하게 했던 기억을 더 떠올리게 만드는 연주곡이었습니다. 자, 소설이나 드라마의 구성 다들 잘 알고 계시죠?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그리고 결말로 갑니다. 오늘은 여름더위 마지막이다, 결말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말복인데요. 생각해보면 여름더위도 그렇고 세상 모든 일이 끝이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나쁜 일은 당연히 그렇고 뭐 좋은 일조차 끝이 있으니까 그 좋은 순간이 더 가치가 빛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여름 우리를 힘들게 했던 무더위도 마침표를 찍고 또 나를 힘들게 했던 다른 무언가들도 마침표를 찍는 그런 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가장 시원하고 쾌적한 자리 여러분들 위해서 비워놨으니까요. 2시간 편히 쉬다가 가시고요. 떠오른 이야기, 신청곡 있으시면 저희에게 보내주십시오. 문자로 보내실 분들은요,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 이용하시면 되고요. 국악방송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폰 앱 덩덕궁 다운받으시면 무료 사연 쓰기 그리고 방송 청취도 가능합니다. 카카오톡으로도 문자와 신청곡 보내실 수 있으니까 원하시는 방법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판소리 창작단체 입과손 스튜디오와 프랑스 재즈밴드 베시방이 함께 만든 음악입니다. 장기타령인데요. 자, 재즈밴드의 연주와 우리 소리 어떻게 함께 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장기타령, 베시방과 입과손 스튜디오입니다.

두 곡 이어드렸습니다. 입가손 프로젝트와 배시방이 함께 연주한 장기타령 들려드렸고요. 이어드린 곡은 오롯이였습니다. 다시금의 연주 오신의 소리로 들어봤는데요. 영산회상의 하얀 도드리 가락을 모티브로 로파이 힙합 비트를 더해서 차분하고 감상하기 참 좋은 그런 음악으로 완성해냈습니다. 박세린, 오신의 두 사람이 이 다시금의 멤버죠. 자, 이번에는 김뜻돌의 음악입니다. 세상의 모든 돌에도 뜻이 있다라는 의미로 활동명을 김뜻돌로 정하고 있는데요. 오늘 들려드릴 곡은 비오는 거리에서 춤을 추자입니다. 이 노래 처음 나왔을 때 저는 굉장히 독특한 지점을 떠올렸어요. 이 당시만 하더라도 사운드를 좀 많이 채우는 쪽으로 우리 인디 음악이 결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요때 드럼, 베이스, 기타, 목소리 끝으로 아주 단출한 구성으로 음악을 만들었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신디사이저, 건반 악기가 하나로 안 쓰여지고 있어서 야, 이대로 끝내긴 좀 너무 빈 사운드가 아닌가 생각했는데요. 5년이 지금 지났는데 요즘 들어보면 아주 많은 이들에게, 폭넓은 대중들에게 받아들여지는 사운드가 됐지 뭡니까? 시대를 앞서가는 음악 김뜻돌이 발표했었습니다. 비오는 거리에서 춤을 추자 함께 들어보죠.

싱어송라이터 김뜻돌의 비오는 거리에서 춤을 추자. 청춘의 고민이 담겨있는 가사 내용도 아주 뜻깊었고요. 이어드린 음악은 원초적 음악 집단 이드 쭉쭉 뻗어나가는 피리 소리가 아주 입체적으로 들렸죠. 격동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해금 연주곡입니다. 해금 연주자 강은일의 4집 음반 해금 랩소디 수록곡인데요. 곡 제목이 추격입니다. 추격하는 사람 또 도망가는 사람의 긴박한 감정이 해금으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해금으로 이렇게 다채로운 표현이 가능하구나, 다채로운 연주가 가능하구나 라는 것을 이 음악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 눈앞에 한번 그려보죠. 추격자 그리고 도망자 빠르게, 아, 또 숨차니까 조금은 걷듯이 추격하는 모습, 이 곡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추격입니다.

강은일 외 여러분들의 연주로 함께 들어봤습니다. 추격이었습니다. 자, 금요일 청모해드린 햇살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이한철의 창호에 들인 햇살.
1: 이한철의 창호에 들인 햇살에서 드리는 선물 알려드려요. 슬림한 데일리 습관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 정가농산의 어쩌다 못난이 포기김치를 드리고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장기지떡에서 떡 선물, 25년 전통의 맛 대박 왕곡창을 집에서 즐기세요. 밀키트 브랜드 대박 왕곡관에서 막창 소금구이 세트, 그리고 제천 청풍에서 농부가 직접 개발한 건강한 맛 청풍면과 전병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 저는 퀴즈돌 창호예요.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0: 이번 주 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플룻, 첼로, 피아노로 구성된 국내 정상급 3중주단 트리오 솔러스의 콘서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바흐에서 피에르까지 이르는 다채로운 실내악 레퍼토리

를 이 공연 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공연은 8월 20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성남아트센터 앙상블 시어터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책 선물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드렸던 크리스틴 헤나의 또 다른 베스트셀러 나이팅게일인데요. 전세계 1,000만 부 이상의 판매고를 올린 작품으로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두 자매의 감동적인 서사가 담겨있는 작품입니다. 공연이나 책 선물 원하시는 분은 말머리에 공연 혹은 책 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으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금요일까지 트리오 솔러스 5쌍, 나이팅게일 5분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0: 풀면 풀수록 똑똑해지는 창호의 퀴즈 퀴즈. 창호야 안녕.
1: 안녕하세요. 퀴즈돌 창호예요.
0: 그래 어서 와라 창호야. 자 오늘 퀴즈는 뭐야?
1: 한철이 삼촌. 응. 오늘이 말복이잖아요. 할머니가 너무 덥다고 삼계탕 말고 초계탕 먹으러 가자고 하셔갖고 오늘은 초계탕 먹으러 가요.
0: 오 초계탕 삼촌도 좋아하는데 시원한 국물에 새콤한 맛까지. 야 이거 더울 때 먹으면 입맛이 확 살아나는 거잖아. 아 오늘은 초계탕에 관한 퀴즈 가지고 왔구나.
1: 네 바로 문제 드려요. 초계탕은 닭고기에 차가운 육수랑 야채를 넣어갖고 시원하고 새콤하게 먹는 음식인데요. 그럼 초계탕의 초는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1번 중국 초나라의 초. 2번 식초의 초. 3번 해초의 초. 4번 초란의 초. 좀 헷갈리죠? 이게 중요한 맛을 내는데 새콤 시큼한 맛이 힌트예요. 이제 아시겠죠?
0: 네 오늘은 창호가 지난 초복에 냈던 삼계탕 퀴즈와 짝을 이루는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삼계탕의 삼은 인삼이었고요. 여름철 별미로 사랑받는 냉채 음식 초계탕의 초는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보기 다시 드립니다. 1번 중국 초나라의 초. 2번 식초의 초. 3번 해초의 초. 4번 초란의 초입니다. 새콤한 맛 요게 결정적 힌트죠. 자 정답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301호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추첨 통해서 다양한 선물도 드리니까요. 도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답 기다리는 동안 음악 듣고 오겠습니다. 프로젝트 락의 노래와 연주로 괜히 괜히

0: 짧게
1: 쇠 몰려와 토끼를 애워쌀지 오냐니가 토끼구나 이놈 간만 빼내면은 왕님 무사하고 백세 천세 둘이 신다 행여

0: 프로젝트락의 노래와 연주로 괜히 괜히 듣고 왔습니다. 청호의 퀴즈퀴즈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여름철 별미로 사랑받는 냉채 음식 초계탕의 초, 이 초자는 무엇을 뜻하는 건지 퀴즈로 냈습니다. 보기 다시 드리자면 1번 중국 초나라의 초, 2번 식초의 초, 3번 해초의 초, 4번 초란의 초입니다. 새콤한 맛이 결정적 힌트라고 드렸는데 정답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자, 창으로부터 퀴즈 정답 들어보는데요. 과연 무엇일지 발표해 주세요.
1: 오늘 정답은 2번 식초의 초였어요.
0: 딩동댕.
1: 근데 한철이 삼촌, 초계탕이랑 삼계탕은 같은 닭으로 만든 음식인데
0: 어이.
1: 맛은 완전 다르네요.
0: 그치, 삼계탕은 뜨끈하게 기운을 채워주고 초계탕은 시원하게 입맛을 살려주는 여름 별미잖아. 아, 말을 계속 그렇게 하니까 초계탕 되게 먹고 싶다.
1: 그려?
0: 응.
1: 그럼 지가 오늘 먹어보고 얼마나 맛난지 후기 남길게요.
0: 아니지, 후기 말고 삼촌 것도 포장해 와야지.
1: 아, 그거는 엄마한테 여쭤봐야 되는데.
0: 농담이야. 할머니랑 식구들이랑 맛있게 먹고 와라.
1: 네. 그리고 오늘 선물 받으실 분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되는 거죠?
0: 맞습니다. 오늘 선물 당첨자는 국악방송 홈페이지 청호의 드린 햇살 선곡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개별적으로도 문자 드리니까요. 당첨되신 분들은 선물 받으실 주소 그리고 성함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창호야, 오늘도 수고 많았어. 인사 나누자.
1: 창호의 퀴즈퀴즈. 저는 퀴즈돌 창호였어요. 여러분 지는 다음 주 월요일에 올게요. 안녕.
0: 안녕. 창호와 인사 나누면서 오드리의 연주 서툰 항해 들으면서 1부 마무리하고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총사령관님이란 호칭이 마땅하겠으나 오늘은 아버지의 여식으로서 드릴 말씀이 있어 편지를 씁니다. 저는 곧 최전선으로 가고자 합니다. 여자의 몸으로는 위험하다고 다들 만류하지만 아버지께선 제게 대한의 잔다르크가 되라고 하셨죠. 그러니 저의 뜻을 지지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한국광복군 총사령관 지청천의 딸 지보경. 회복할 복 영화 영. 그녀의 이름은 독립운동을 위해 만주로 떠난 남편을 다시 만나길 고대한 어머니가 지었다고 합니다. 보경이 5살 되던 해에 드디어 만주로 건너가 아버지를 만났지만 거주지를 자주 옮기며 살아야 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도 그녀는 학업을 성실히 이어나갔고 더 깊은 배움의 열망을 아버지께 편지로 호소하기도 했다죠. 하지만 늘 집을 떠나 있던 아버지에게서 온 답장엔 어머니한테 바느질이나 잘 배워서 좋은 혼처 골라 시집이나 가라는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보경은 크게 실망했습니다. 편지를 찢어버리고 이제 당신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답장을 보냈죠. 그 편지를 받고 아버지가 많이 우셨다는 건 나중에서야 알게 됐다고 합니다. 지보경의 나이 18살이던 1937년 중일전쟁이 시작됐는데요. 임시정부 가족들과 함께 피난을 다니던 그녀는 어느 날 일본군의 폭격으로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모습을 눈앞에서 보게 됩니다. 그 순간 지보경은 깨달았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이 전쟁을 빨리 끝내는 일이라는 것을. 그녀는 결국 자신도 광복군이 돼 직접 싸우기로 결심했는데요. 그녀의 아버지는 조국 독립하는데 남자 여자 가리겠느냐 라며 이번엔 흔쾌히 허락합니다. 광복군 성립 초기부터 참여해 여러 활동에 힘을 쏟은 대한의 잔다르크 지보경.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하나의 위대한 이름입니다. 광복 81주년 기념 국악방송 특별 캠페인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여성 독립운동가. 저는 국악인 최예림이었습니다.

알프스의 광활한 대자연에서 태어나 자연과 삶을 그려온 노래 요들. 흉성과 두성을 오가는 독특한 기교로 삶의 생기를 표출하고 산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목동들의 외로움을 달래주던 노래입니다. 아리랑도 크게 다르지 않죠. 자연이라는 거대한 품 안에서 울고 웃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희망과 위안의 노래. 아리랑과 요들은 태어난 곳도 부르는 방식도 다르지만 거대한 산맥을 타고 흐르는 그 소리에는 삶을 향한 민초들의 꿋꿋한 생명력이 깃들어 있습니다. 산타요의 아리랑 요들송. 푸른 산맥을 메아리 치는 듯한 그 힘찬 생명력이 삶에 지친 우리의 일상에 따스한 위로를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산타요의 아리랑 요들송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이한철의 창호의 드린 햇살 2부 첫 음악 박양덕 외 여러분들의 소리로 동해바다 듣고 왔습니다. 자, 창호의 드린 햇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한철이 고르고 고른 음악 아무리 바빠도 이 노래는 못 참지. 대한민국이 선정한 100대 명반에 빠지지 않는 음반이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포크의 역사를 바꿔놓은 명반 한대수의 멀고 먼 길 음반입니다. 이 음반에 수록된 곡들 물 좀 주소, 행복의 나라로, 하루아침, 그리고 바람과 나 같은 노래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 하나 틀려고 하는데 뭐 틀려고 할까요? 바람과 나 들으려고 합니다. 이 음악 좋아가지고 저 최근에 많이 꺼내서 들었거든요. 오늘은 김광석 씨 리메이크 버전으로 들으면 어떨까요? 김광석의 다시 부르기 앨범 역시 100대 명반에 항상 손꼽히는 앨범이에요. 원곡도 100대 명반, 리메이크 곡도 100대 명반에 수록되어 있는 명곡 중에 명곡이다 소개해드리면서 함께 들어봅니다. 김광석의 바람과 나.

0: 김광석의 목소리로 함께 들어봤습니다. 한대수 원곡의 바람과 나였습니다. 자,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어떤 색다른 공간을 소개해 주실지 생선 작가 김동영 씨 바로 만나보죠. 세상에 멋진 공간은 많지만 이야기가 숨쉬는 공간은 많지 않지요. 여행의 지문을 새기며 살아온 생선작가 김동영이 직접 가서 보고 느끼고 겪은 공간 이야기, 생선작가 픽 오늘의 공간. 생선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자, 내일부터 광복절 연휴예요.
1: 네.
0: 금, 토, 일, 월까지 뭐 하세요?
1: 광복해야죠.
0: 대한독립 만세!
1: 네, 광복하고.
0: 요즘 이렇게 힘 빼는 말 많이 하시네요. 지난주에도 그랬던 것 같은데.
1: 아, 그게 아니고 진짜 광복해야죠. 예, 광복을 꼭, 예, 이제 광복이 된 나라에 살고 있지만 저는 지금 몇 년째 아버지랑 이제 근처에 살고 있잖아요.
0: 네.
1: 예, 그래서 광복하고 싶어요.
0: 아, 독립하고 싶으시다고요?
1: 네.
0: 아버지 집에서. 그건 독립이고요.
1: 아, 네. 광복이랑은 좀 다르네요. 네.
0: 좋습니다. 네. 자, 오늘은 어디로 가볼까요?
1: 네. 미국의 전설적인 도로. 아, 미국도 그렇지. 모든 미국 뮤지션에게 영감을 주는 뮤즈라고 할 수 있는 도로가 있어요.
0: 우와, 도로가 영감을 줘요?
1: 네. 네. 루트 66번입니다.
0: 아.
1: 66번 국도.
0: 66번 국도. 네. 미국 영화에도 많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1: 예, 네, 책에도 많이 나오고 뭐 대표적으로 그 픽사 애니메이션에 보면
0: 예.
1: 카스.
0: 응.
1: 거기 애니메이션이 나오 거기가 이제 몰락한 곳에서 정비소를 하는 내용이잖아요. 자동차들이 나와서 그 길이 바로 66번 도로고요.
0: 우와.
1: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길버트 글레이프도 그렇고 아이다호도 그렇고 그다음에 존 스타인백의 분노의 보도에도 보면 나와요.
0: 오.
1: 탐에이치 노래에도 나오고.
0: 예.
1: 그러니까 66으로 노래를 찾잖아요. 그럼 66번 도로에 대한 노래가 엄청 많이 나와요.
0: 우와. 네. 뭐 어떤 도로길래 그럴까요?
1: 그러니까 1920년대 만들어진 도로인데요. 80년대까지 60년 정도 사용했대요.
0: 그러니까, 지금 찾아보니까 1926년도에 만들었어요.
1: 네.
0: 100년 됐습니다.
1: 100년 된 도로네요.
0: 우와.
1: 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엄마의 Mother of Road라고도 부르고요. 이 66번 도로

0: 도로가 이제 LA에서 시카고까지, 그러니까 동에서 서로 이어주는 육로예요. 이전에는
1: 오.
0: 기차밖에 없었는데
1: 예.
0: 이때 이제 도로를 만들어서 미국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할까, 황금광 시대라고 있었잖아요. 골드러시 할때 넘어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도로를 통해서 이민자들이, 뉴욕에 도착한 이민자들이 LA로 많이 이제 빠져나갔죠.
1: 아, 그렇군요. 총 길이가 3,900km, 거의 4,000km 되니까요. 서울에서 부산 거리가 450km, 그러니까 거의 한 9배?
0: 9배.
1: 굉장히 긴 고속도로네요.
0: 네, 근데 사실 이제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쉬지 않고 이 도로만 따라서 간다고 그러면 한 5일 정도 걸린대요.
1: 아, 예.
0: 예. 네, 근데 제가 이 도로를 다녀왔잖아요.
1: 와, 그러니까요. 미국 횡단을 하셨잖아요.
0: 예, 세번 했거든요.
1: 아, 세 번에, 나두번 했는 줄 알았다.
0: 세번
1: 아, 예.
0: 했습니다. 세 번, 첫 번째는 제가 이제 30살에 혼자서 했었고요.
1: 너도 떠나보면 나를 알 거야. 그책쓸 때?
0: 네, 그 책이
1: 예.
0: 이제 한 건데 그게 280일
1: 우와.
0: 동안 달렸죠.
1: 280일짜리 여행을 했어요?
0: 네. 아, 근데 이제 그때가 이제 제가 라디오 작가를 모 방송국에서 하고 있었을 때였는데요.
1: 예.
0: 라디오 작가가 이제 계약직이잖아요. 계약이 안된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제 6개월을 쉬어야 되는 거잖아요.
1: 그 마음 우리 볼게.
0: 네.
1: 우리 권혜진 작가가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엄지척하면서
0: 네.
1: 얘기를 듣고
0: 근데
1: 있네요.
0: 권혜진 작가님은
1: 네.
0: 고인물이잖아요. 그래서 PD는 바뀔지언정 권혜진 작가는
1: 고인물은 고여 있다.
0: 계속 가기 때문에
1: 맞다 맞다.
0: 그래
1: 그
0: 아니라고
1: 말도
0: 하시네.
1: 맞네.
0: 예. 저는 그때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래서 아, 6개월 만약에 다시 방송국에 들어간다는 보장이 없지만 6개월을 기다리느냐 아니면 다른 직장으로 옮기느냐가 이제 문제였었는데, 그때가 29살이었거든요.
1: 와.
0: 그때 느꼈죠. 아, 인생에서 다시 한번 조금 6개월이라는 시간을 좀 유보하고 다시 라디오 작가로 되는 걸 목표로, 그건 제가 할수 있는 일은 아니었지만, 그래서 아,
1: 예.
0: 그러면 이때
1: 6개월이란 시간을 한번 이렇게 써봐야겠다.
0: 그래서 여행을 간게 66번 도로였습니다.
1: 와, 그때
0: 그러니까
1: 저도
0: 미국을
1: 기억납니다.
0: 네.
1: 그때 생선 여행 떠날 때 지금 자리 옮기기 전에
0: 네.
1: 그 이리 카페에서
0: 네.
1: 그 아마도 이자람 밴드
0: 네,
1: 공연했었잖아요.
0: 맞아요.
1: 그 공연 보러도 저
0: 아,
1: 갔었잖아요.
0: 맞습니다.
1: 야,
0: 그때
1: 진짜.
0: 이렇게 그러니까요. 그때 제가 그때 그 밴드에서 드럼 쳤었는데, 근데 너무 고맙게도 그 밴드가 저올 때까지 기다려줬어요. 6개월
1: 우와,
0: 동안.
1: 대단한데요?
0: 예. 네. 그리고선 뭐 끝까지 제가 이제 중간에 나오긴 했지만 배신했지만.
1: 왜 그랬어?
0: 아유, 그쪽은 저는 취미로 시작했는데 거기는 프로가 되고 싶었어요. 왜냐면 다 뮤지션들이 프로, 원래 다른 친구들은 거의 프로 지망생이었거든요.
1: 예.
0: 그래서 뭐 후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66번 도로를 제가 좋아했던 책이라든가 음악, 그다음에 뮤지션들이 영감을 받았던 도로라고 해서 저도 한번 여기를 달려보면 나도 뭔가 영감을 받지 않을까라는 희망으로 갔죠.
1: 아, 그래서 이제 66번 도로를 달리게 되는 건데,
0: 네.
1: 고속도로는 아니고 국도인 거죠?
0: 네,
1: 몇 차선이에요?
0: 왕복 2차선이 대부분이고요.
1: 아, 그럼 그냥 편도로 따지면 1차선이네요?
0: 네. 근데 이제
1: 오.
0: 조금 넓어지면 4차선까지 가는 거죠. 왕복 4차선. 그러니까
1: 네.
0: 2차선으로. 그러니까 도로가 되게 좁고, 지금은 근데 사용을 안 해요.
1: 아, 그래요?
0: 그러니까 히스토리컬로 바뀌고, 히스토릭 루트 66으로 바뀌었고요. 그 옆으로 바로 40번 고속도로가 생겼어요.
1: 아, 빠르게 가야 할 사람은 40번 고속도로로 가고,
0: 네.
1: 뭔가 뭐 느리게 운전하면서 이 역사적인 의미를 이렇게 바퀴로 밟아보는
0: 네.
1: 그런 여행을 하실 분들은 루트 66으로 가는 거네요.
0: 네, 그래서 왜 그러냐면 66번은 그 당시만 해도 뭐라고 할까, 도로 건설에 대해서 그렇게 발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1: 예.
0: 큰 산이 나오거나 뭔가 강이 나오면 이게 도시를 꾸불꾸불해서 갔거든요.
1: 아, 뭐 터널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0: 예.
1: 직진하는 게 아니라 에둘러서 가는
0: 예,
1: 거였군요.
0: 그래서 이제 나중에 80년대 만든 게 40번 국도. 아, 40번 고속도로.
1: 네. 아,
0: 근데
1: 그렇군요.
0: 진정한 풍류를 아는 사람은 66번이죠.
1: 풍류란 단어를 여기서 또 만납니다.
0: 네, 아무,
1: 네.
0: 예, 그렇습니다.
1: 좋습니다. 차가 있어야 일단 여행을 할거 아니에요.
0: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렌트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1: 예.
0: LA라든가 어디 도착하시면. 근데
1: LA에서

0: 렌트해서 횡단을 하고 뉴욕에서 반납하는 게 가능해요.
1: 네, 그렇죠. 근데 그래도 차 값은 거의 1.5배입니다.
0: 오히려 더 많이 들어요?
1: 예, 네, 왜냐면 반납을 하니까 그 차를 다시 가져가야 되잖아요.
0: 아, 누군가는 반대편으로
1: 그런 아르바이트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0: 예.
1: 근데 요즘엔 기차에 실어서 보낸대요. 아니면 저는 차를 샀어요.
0: 샀어요?
1: 예. 네.
0: 우와, 중고차로요?
1: 중고차로 94년형 일본 차로.
0: 워코땡.
1: 예. 네.
0: 예.
1: 왜냐면 제가 미국 차를 타고 싶었거든요. 미국 그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0: 아, 되게 머슬카까지는 아니더라도 부피가 좀 있고.
1: 예. 네, 이거
0: 저 그거 타고 싶어요.
1: 예. 네.
0: 앞좌석에 세 명이 앉을 수 있게
1: 아.
0: 승용차인데 앞좌석이 등받이가 쫙 붙어 있는 거.
1: 맞아 맞아. 아,
0: 그걸
1: 그럼
0: 해서 딱 창문 열고 딱.
1: 미국 차는 창문 우리 안 열려요.
0: 아, 그래요?
1: 돌려야 되는 거
0: 돌려야 돼.
1: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 오래된 차를 되게 저렴한 가격에 2,000불에 샀어요.
0: 아,
1: 그러니까 한 대략 250만 원 정도에 샀거든요.
0: 기억나요? 저그 당시에 지금 이제 깨톡이지만 그때는 네이트 땡
1: 예.
0: 그걸로 이제 문자 주고받을 때인데
1: 예.
0: 뭐차 사러 간다 그러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1: 아, 근데 이 차가 싸서 좋았는데
0: 예.
1: 싸다는 건
0: 어?
1: 뭐예요?
0: 고장.
1: 그래서 그러니까 여행을 시작한 지한 일주일도 안 됐을 때
0: 예.
1: 자동차가 이제 사막 한가운데에서 망가진 거예요.
0: 오, 어떡해요?
1: 엔진
0: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국토 곳곳에 핸드폰 신호가 들어오고 이런 데가 아니잖아요.
1: 그때는 2G폰이었어요.
0: 2G폰인데도 불구하고.
1: 예, 안 되거든요.
0: 뭐, 인터넷이 안 된다가 아니라 아예 전화 신호가 안 들어온다.
1: 예.
0: 먹통이다, 인 건잖아요.
1: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오래된 이야기 같은데 라떼는 말입니다.
0: 예.
1: 예.
0: 여기 몇 년도죠, 정확하게? 이
1: 6년, 5년.
0: 2005년. 네,
1: 예.
0: 20년 전이에요. 네.
1: 근데 내비게이션이 없어요.
0: 내비게이션 없다고요?
1: 그래서 지도를 책 보고 가요.
0: 내비게이션은 우리나라에 있을 땐데 이때는
1: 내비게이션이 미국에는
0: 보편화되지 않았던 건가요?
1: 안 했어요.
0: 아니면 어커도 이 차에 그 내비게이션이 없었던 것 같고요.
1: 예.
0: 우와.
1: 그래서 지도를 보면서 도시와 도시를 파악해서 그 이제 게임을 하면
0: 예.
1: 한 미션을 클리어하는 것처럼 이렇게
0: 가고.
1: 정해놓고서 가는 거예요. 근데
0: 와.
1: 다행인 게 길이 일자로만 둘려 있고 빠지는 길도 없어서요. 길을 잃을 일이 없어요. 근데 너무 외지다 보니까
0: 예.
1: 자동차들도 많이 안 가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0: 그런데 이제 사막에 차가 멈췄어요?
1: 예, 네, 트랜스미션이 터진 거죠.
0: 와.
1: 열기와. 그래서
0: 예.
1: 내가 우선 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0: 오오.
1: 이 마을과 이 마을 사이. 근데 거의 120마일인 거야.
0: 우와,
1: 그 구간이.
0: 120마일이면 키로로 하면?
1: 그러니까 1마일 1.5km 정도 되거든요.
0: 우와, 그러면 한 200km 정도?
1: 예. 네, 그래서 걸어간 건 아니고요. 지나온 길에
0: 예. 네.
1: 응급 전화를 본것 같아.
0: 우와, 그막 전봇대 같은 데다가
1: 예. 네.
0: 있는 그런
1: 응급 전화. 그래서
0: 거기까지 걸어갔어요?
1: 물과 사막이니까 덥잖아요. 그래서 챙겨가지고 초코바 다 녹은 거 챙겨가지고
0: 우와.
1: 2시간 걸어서 갔어요. 그래서 전화를 걸었어.
0: 걸었어.
1: 영어가 안 되잖아요,
0: 야.
1: 제가. 영어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전화 영어를 했는데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너무 겁을 먹어가지고 되게 당황하니까
0: 더안 들리고 더 말이 안 되죠.
1: 그제 말만 하는 거예요. 마이 카 브로큰
0: 브루큰
1: 온더 로드 막
0: 온더
1: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거기서 딱 진정하라고 컴 다운 하라고 그래서 천천히 하더라고. 들린다고.
0: 들린다.
1: 그래서 너 어딨냐,
0: 어.
1: 어딨는지 어떻게 알아요? 뭐가 보이느냐, 사막밖에 없지. 그래서 어디와 어디 도시 사이에 있다는 걸 얘기를 하고 그랬더니 거기서 물 있어? 그럼 차에 들어가 있지 말고 위험하니까
0: 왜요?
1: 차를 칠 수가
0: 다른
1: 있으니까.
0: 차들이?
1: 예. 그러니까 차
0: 아.
1: 바깥에 있어. 우리가 갈게.
0: 우와.
1: 그래서 다시 2시간을 걸어서 왔어요.
0: 그랬더니
1: 18시간 후에.
0: 그 신고하고 나서 18시간 후에 왔어요.
1: 예.
0: 야, 우리로 치면 그냥 바로 한 2시간 만에 올것 같은데.
1: 근데,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요. 제가 기다렸지만 그 시간 동안 그 사람들도 날 찾고 있었던 거야.
0: 아, 찾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구나.
1: 예.
0: 헬기가 뜨고 이런 건 아니죠.
1: 아, 뭐, 저 같은 사람한테 헬기까지는 안될것 같고요. 급한 상황은
0: 우와,
1: 아닌가.
0: 장난
1: 그래서
0: 아니다.
1: 그때 이제 아이스박스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스박스에 얼음도

0: 넣고 해가지고 물도 있었는데 진짜 그거 없었으면 저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1: 와, 우리 코너 이렇게 앉아서 진행 함께 못할 수도.
0: 진짜 저 그 있잖아요. 네. 타짜에 나오는 대사 있잖아요. 저 사람 알아요? 알지. 갈 때까지 간 놈. 저 갈 때까지 가본 사람이에요.
1: 아유, 또 이러신다. 또 이러셔. 네,
0: 저 갈 때까지
1: 넘어서네 또. 네. 아유, 진짜.
0: 아, 진짜 그 기억은 진짜 눈물이 막 흘러요. 계속 흘러.
1: 강렬한 기억으로 남았겠네요. 네.
0: 그러니까 처음으로 아, 나 죽을 수도 있겠구나.
1: 지나가는 차도 없었어요?
0: 없었어요. 와. 그 왜 그러냐면 정확하게 얘기해서 66번 도로에서 옆으로 빠지면 예. 미국에서 제일 큰 분화구가 있어요. 예. 이게 운석 충돌 분화구거든요. 우와. 그래서 거의 무슨 축구 경기장에 세 배만한 그 분화구가 있어요. 예. 거기 갔다가 나오는 길에.
1: 아, 그러니까 66번 도로에서 빠져서 예. 갔다가 나오는 길이요. 네. 그러니까 차가 없지.
0: 그래서 그리고서 막 진짜 그 나를 구해주러 온 흑인 그 기사한테 네. 제가 껴안아서 내가 진짜 엉엉 울었다니까요. 근데 아시아 사람이 울어. 아시아 사람이 아니고 조그만 남자애가 얼마나 불쌍했는지 진정하고 예. 막 그렇게 아이고, 하고 아이고, 그래서 아이고. 예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가까운 도시로 200마일을 옮기잖아요.
1: 견인해서
0: 갔잖아요. 200마일이면 돈이도 엄청 드는 거예요.
1: 그 견인 얼마나 들었어요? 견인비하며 수리비. 요건 노래 듣고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밥 딜런의 Like a Rolling Stone 가지고 오셨는데 요거 뭐 의미가 있을까요?
0: 제가 이제 미국 여행을 하기 전에 저를 돌봐줬던 미국 친구가 있었거든요. 네. 그 친구가 이제 여행 떠나면서 딱 했던 얘기가 야, Like a Rolling Stone처럼 굴러야 이끼가 끼지 않아. 딱 하면서 이 노래를 들려주더라고요.
1: 계속 여행을 해라.
0: 그냥 계속 굴러가라고.
1: 와, 멋지네요. 밥 딜런의 Like a Rolling Stone 듣고 오겠습니다.

0: 밥 딜런의 노래 Like a Rolling Stone 함께 듣고 왔습니다. 생선 작가픽 오늘의 공간 코너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미국의 전설적인 도로 루트 66, 루트 66를 달려보고 있습니다. 사막에서 조난당한 거잖아요. 자동차 네. 트랜스미션이 망가져서 네. 18시간 조난당하고 이제 어떤 사람이 구해주러 왔어요. 그 사람의 견인차에 차도 싣고 몸도 싣고 이렇게 갔는데 네. 견인비는 얼마 나왔을 것이고 차 수리비는 또 얼마 나왔을 것인지 그거 얘기하다가 이제 음악 네. 들었잖아요.
1: 네. 여기서 꿀팁 들어갑니다.
0: 꿀팁이요? 네. 네.
1: 미국에서 운전을 하실 때 만약에 차를 사서 저처럼 장기 여행을 하실 사람들은요. 예. 보험 말고 보험은 무조건 들어야 되잖아요.
0: 보험 무조건 들어야죠.
1: AAA라고요. 트리플 A라는 이 미국 그 이렇게 넓은 데서 망가지면 차를 견인해주고 하는 그 종합적인 서비스가 있어요.
0: 우와.
1: 이걸 가입하셔야 돼요.
0: 오.
1: 이걸 가입하면 몇 마일까지는 무료예요.
0: 아 그래요?
1: 네.
0: 우와.
1: 그래서 견인비는 그리 많이 들지 않았습니다.
0: 다행이네요.
1: 한 100불?
0: 우와 진짜 다행이다. 네. 수천 불로 왔을 거라 생각했는데. 네.
1: 그리고 트랜스미션이 고장났 터졌다고 했잖아요. 네. 터져서 고치는데. 고치는데도 3박 4일 걸려요.
0: 와, 그러니까 미션은 사실 그 휘발유 자동차,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엔진 다음으로 주요 부품이잖아요.
1: 그리고 그 시골 동네에 그게 없잖아요.
0: 아.

0: 그러니까 그걸 가져오는 거.
1: 예.
0: 그게 천불이었습니다.
2: 와, 그걸 선방한 거예요, 100만 원이면. 예.
0: 근데 눈물이 천불 내라고 할 때 쭈르륵 흐르는데 이거는 차가 2,000불인데.
2: 아, 이래서 중고차 이거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자동차 학과?
0: 아, 자동차 학과 저 자동차 정비 자격증이 있거든요. 전공이. 아, 근데 어떻게 거기서 아무런 장비가 없는데 부품도 없는데 그걸 어떻게 고쳐요? 그리고는 예. 그리고 고치지도 못해요.
2: 그래도 뭐 바가지는 안 쓸 수 있겠죠. 나 이거 좀 아는데.
0: 바가지를 안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2: 예.
0: 영어를 못 하는데?
2: 아, 지금 같은 번역기 쓰면 되는데.
0: 지금 같았으면 그냥 뻔뻔하게 하죠. 그때는 그 낯선 조그만 동네에 나는 외지인이야. 거기서 만약에 만불 불렀어도 만불 내는 거예요, 그냥.
2: 아, 그러네요. 네. 아니, 그럼 뭐 어쩔 수 없지.
0: 네.
2: 그런데 그러면 18시간 기다렸다고 했는데 그럼 밤을 지샜어요?
0: 네.
2: 와, 밤에 무서웠겠다.
0: 춥더라고요.
2: 춥기도 하고 뭐 야생 동물, 코요테 이런 애들.
0: 어, 야생 동물은 못 봤어요.
2: 못 봤어요?
0: 예. 네. 있었다고 해야 되나?
2: 방울뱀 이런 거 할까? 방울뱀 있었던 거 우리 본 걸로 할까요?
0: 아, 왜냐면 제가 그때만 해도 지금은 어떻게 보면 거짓말로 이렇게 좀 극화시켰을 수도 있는데
2: MSG 방송용어로 MSG라고 하죠.
0: 네, 그때는 순수해가지고 책 쓰니까 실제로 썼는데 아, 근데 별이 진짜 아름다웠어요.
2: 아,
0: 진짜 빛이 하나도 없는데 별이 쫙 있고 그 노숙했잖아요. 네. 차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그 얘기 듣고.
2: 오, 맞네.
0: 네.
2: 어, 그럼 진짜 야생동물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겠다.
0: 그게 차에 이렇게 기대해가지고
2: 스콜피온
0: 빡. 모르겠어요. 그런 건 없었어요.
2: 아니, 알았어요.
0: 없었어요.
2: 알았어요. 아,
0: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2: 나 있었으면
0: 다음에 있는 걸 버전으로 만들게요.
2: 우리 그 청취자 여러분들이 좀 잊을만 할 때 한 네. 서너 달 후에 다시 하죠. 네.
0: 근데 까마귀는 날아다녔어
2: 그 밤에?
0: 응. 우와. 아니, 밤에 아니고 낮에. 그래서 이것들이 죽음의 냄새를 맡았나. 무섭다.
2: 그러네. 우와. 지금은 웃으면서 말할 수 있지만.
0: 그래서 물을 끓일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생라면을 깨먹었던 기억이 나요.
2: 우와.
0: 그래서 저는 그거 좋아해요.
2: 어떤 거요?
0: 그 미국 그 있죠, 초코바.
2: 스니커 땡.
0: 어, 그거 먹잖아요. 녹잖아요. 녹아도 막 이렇게 막 녹지 않아요, 물처럼.
2: 오.
0: 모양이 갇힌 채로.
2: 예.
0: 갇혀 있는 채로. 그냥 물렁물렁해져요.
2: 그렇죠, 그렇죠. 포장지 안에서는.
0: 네, 근데 만약 근데 제가 다른 나라에서 여행하다가 그런 걸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모양이 완전 찌부된 것처럼 되어 나오거든요.
2: 예, 예.
0: 그러니까 찌부 맞아요. 찌부 전문용.
2: 아, 나도 몰라요.
0: 짜부라대에서 나오는데 그거를 같이 이렇게.
2: 찌부나.
0: 근데 그래서 아, 이게 미국이 다르네 하면서 이게 형체가 이렇게 잡혀 있는 거 보니까 역시 미국 놈들이 달라 하면서 막 먹었었거든요.
2: 하긴 옛날에 뭐 그랬죠. 미제예요 하면 뭐 다 좋은 줄 알았어요.
0: 네, 아, 이제는 대한민국 최고입니다.
2: 지금 대한민국 제품이 최고입니다.
0: 네, 감기 약 먹으면 바로 떨어져요.
2: 갑자기 감기 얘기. 네. 긴 자동차 여행하면 어디서 자요?
0: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불법이에요. 도로에서 자는 거.
2: 아.
0: 근데 주유소에서는 못 자요, 확실히.
2: 오.
0: 주유소에서는 우리나라는 그냥 옆에 좀 이렇게 해놓고 자주 되잖아요. 주유소가 네. 말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휴게소잖아요.
2: 휴게소 역할을 하는 데잖아요. 근데 거기서, 샤워 시설도 있고.
0: 근데 거기 못 하게 하고요.
2: 오.
0: 진짜 휴게소가 있는데 말 그대로 네. 주차장밖에 없어요.
2: 아.
0: 화장실하고.
2: 그런데 정차를 하고
0: 거기서 잘 수 있어요.
2: 잘 수 있어요.
0: 네. 근데 저는 차 안에서 많이 잤거든요. 딱 하고. 아이스박스 빼고 막 이렇게 네. 해가지고
2: 그래서 저 그 평탄을 시키나요?
0: 아니요, 그냥 그 뒷좌석
2: 의자 모양 되는
0: 뒷좌석 예.
2: 어.
0: 아니, 차가 2,200만 원짜리인데 거기서 뭐 평탄에 자고 그런 게 어딨어요? 그래서 침낭 덮고 자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거 있잖아요. 문 닫아놓고 자면 이제 큰일 난다. 이거 숨 막힌다 해가지고 문 열어놓고 자라고
2: 하잖아요. 숨구멍 열어놓고
0: 열어놓고 자는 자거든요. 근데 거기 휴게소 주차장에 전등이 하나도 없어요.
2: 없겠죠.
0: 네, 나밖에 없어.
2: 우와.
0: 길거리에서 있는 것보다 더 무서워.
2: 그게 더 무서워요.
0: 네. 근데
2: 누군가의 표적이 될 수도 있고.
0: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2: 무엇인가요?
0: 그 새벽에 일어나잖아요.
2: 예. 네.
0: 추워서 깨요.
2: 아, 새벽에 너무 추워. 사막이라서 그런가 봐요.
0: 예. 네, 엄청 추워요.
2: 와.
0: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고 나서 산 게 버너를 샀어요.
2: 음.
0: 그래서 그 부탄가스 딱 끼고.
2: 예. 네.
0: 그 왜냐면 음식 해 먹으려고 저 음식 안 해.

0: 먹잖아요. 네. 음식 버너를 딱 해놓고 아침에 일어나면 너무 추우니까 그걸로 불 쬐고 있는 거예요.
1: 아, 네. 난방용으로 버너를 쓰셨군요. 네. 18시간 조난 말고도 뭐 선명하게 남은 기억 같은 게 있을까요? 루트 66 달리면서?
0: 아, 사람들 많이 만났죠. 그 중에 하나가 진짜 이거는 제가 책에서 안 쓰는 내용인데 언젠가 이거 단편 소설 쓰려고 놔둔 건데 이게 잠깐만 얘기해 드린다면 네. 밤에 운전을 할 때가 있어요.
1: 밤에 운전.
0: 왜냐하면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야 되는데 이 시간이 걸려. 그러면 가다가 중간에 못 갈 때가 있어요. 아. 왜냐하면 만약에 LA는 서쪽에 있잖아요. 네. 웨스트 코스트잖아요. 그다음에 뉴욕은 동쪽이잖아요. 네. 해가 동쪽에서 뜨잖아. 뭔지 알죠?
1: 네.
0: 그러니까 이게 해를 정면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완전 미국은
1: 서에서 동으로 가는데 해가 뜰 때 직통으로 그냥
0: 해가 뜰 눈이 막 빠질 것 같아. 막 그 미국은 또 해도 커요.
1: 뭐 태양도 커. 다 똑같지.
0: 그 눈이 해서 밤에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해 시간을 피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도로 다 안 가고 주유소 같은 데 다 멈춰 있어요.
1: 생선 작가만 그랬던 게 아니라 대부분의 그 동쪽으로 루트 66을 달리는 사람들은 낮에는 못 가는군요.
0: 네. 그래서 쭉 가는데 몇 시간 전부터 누군가 내들을 계속 따라오는 거야.
1: 우와. 어떤 차가?
0: 차가.
1: 아니 근데 66 그 도로가 그냥 왕복 2차선이니까 그냥 같은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었을 뿐 아닐까요?
0: 그렇죠. 근데 내가 거기서도 있거든요. 비상 깜빡이를 켜고 속도를 늘리면
1: 먼저 가라.
0: 먼저 가라는 뜻이거든요.
1: 해봤어요?
0: 몇 번이나 했어요. 근데 내가 비상 깜빡이 켜면 같이 속도가 느려져.
1: 우와.
0: 밤에.
1: 무서워.
0: 진짜 무섭더라. 그리고서 두 시간을 따라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사람 정체가, 미치겠는 거예요.
1: 정체가 뭐지?
0: 그래서 막 막 차 안에서 뭐 이거 무기 될 만한 거 없나? 이 제대로 걸렸다 나. 이거 빼박이다. 이렇게 생각해 돼요.
1: 와 혼자 운전하는 데는 여행하는 거 이게 힘드네요.
0: 그래서
1: 들어보니까.
0: 주유소에 들어갔어. 기름을 안 넣어도 되는데 기름을 넣으면서 이렇게 그 차
1: 백밀러로 봤어. 백밀러로.
0: 그 차도 들어왔어. 그 차는 기름도 안 넣어.
1: 근데 그냥 이도?
0: 그리고 거기서 막
1: 여기, FBI인가?
0: 이렇게 다 하는데. 그 내가 딱 갔어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왜 나 따라오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막 되게 놀라면서 아니 밤에 어두운데 앞에 가면 뭐 있을지 모르니까 안전하게 앞에
1: 방패로 가는
0: 길이 나쁘니까 66번 도로는 이제 뭐라고 해야, 관리를 안 해서 이렇게 파진 것도 많거든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 아니 그분도 참 대단하시다. 그래도 그렇지. 뭐 그러면 생선 작가가 기름 넣으면 기름 넣는 것까지 따라와서 뒤에 이렇게 쫓아갈 일은 아닌데 그죠?
0: 그래서 내가 무서웠다고 막 얘기하니까 아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I'll be your light가 돼주겠다고.
1: 아
0: 먼저 갔어요. 그리고 금방 빠졌어. 다른 데로.
1: 그럼 사실은 아닐 수도.
0: 아닐 수도. 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좋게 생각합니다.
1: 아이고
0: 그렇구나. 그런 기억이 있어서 그때가 제일 미국 횡단하면서 무서웠어요.
1: 와 그러네요. 네. 야, 근데 진짜 혼자 운전하면서 미국 횡단하는 게 뭐 자동차가 고장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만 했었는데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거네요.
0: 그렇죠. 그래서 엄청 조심해야 되고요.
1: 숙박은 안 했어요? 계속 차에서만 잤어요?
0: 아, 있어요. 3일에 한 번은 숙박한다.
1: 그 막 영화에 나오는 텍사스 전기톱 살인 사건 이런 데 나오는 그 모텔.
0: 모텔 물론 그런 모텔에서 왜 자냐면 싸거든요.
1: 그러니까 1층에 다 주차하고 한 2층짜리 건물인데 1층에도 객실이 있고 2층에 또 객실이 있고.
0: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거기 장기 투숙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1: 아 그러니까.
0: 이민자들이. 그 제가 딱 차 타고 들어가잖아요.
1: 들어가잖아.
0: 아시아 사람. 남자애가. 차 타고. 그럼 다 나와서 이렇게 봐요.
1: 아, 그 거기가 이제 2층 복도이자 발코니처럼 야외로 이렇게 방문 열고 나오면 바로 이제 딱 그 주차 들어오는 차를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잖아요. 그 주차하는 생선 작가 입장에서는 이렇게 한둘씩 막 이렇게 발코니로 나와서 날 봐.
0: 막 그런 그래서 주차를 해놓고선 짐을 다 빼가지고 문 앞에다 놔둬서 문 앞에다가 이렇게
1: 방 안쪽 문 앞에 방문이 쉽게 열리지 않도록 바리케이트처럼
0: 자꾸 막 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1: 우와.
0: 그래서 내가 누구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옆방인데 휴지 좀
1: 꼭 말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0: 무서워서
1: 누구세요?

0: 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건데 누구세요? 이렇게 누구세요? 했다고요?
1: 예, 아예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어. 휴지 달라고. 어. 휴지 좀 주라고.
0: 빨간 휴지 주면 안 잡.
1: 그게 아니고 그렇게 휴지를 찾았어요. 그러니까 어, 휴지를 신기하다. 주는 게 아니니까 자기네들 사야 되니까 좀 응. 어려우신 분들이니까 휴지 달라고 하는데 우와. 더 무서운 건 문제였어요. 텔레비를 응. 틀었어요. 응. 사람이 있다는 걸 하기 위해서 응. 텔레비 소리가 안 나와. 그리고 익숙한 차가 보여. 응. 내 차가 보여. 텔레비로.
0: 아, 그 CCTV 같은 건가요?
1: CCTV로 응. 위험하니까
0: 그만큼 도난 사건이 많으니까
1: 차, 그러니까 모든 방마다 CCTV가 있는데 자기 차를 비치고 있어.
0: 와, 굉장히 특화된 서비스다.
1: 네.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0: 근데 만약에 CCTV로 이렇게 이제 침대에 누워가지고 TV를 보고 있어요. 내 차를 누가 막 뭐 예를 들면 뭐 말하셨던 그런 뭐 남미 쪽의 이민자들이 창 유리창을 깨고 막 시동 걸고 타고 간다. 내가 뛰쳐나갈 수 있을까? 나 혼자? 그냥 내 차가 도난당하는 걸 그냥 CCTV로 보는 거일 뿐.
1: 그 더 무서운 건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잖아요. 네. 영어를 못해.
0: 아.
1: 이거 진짜
0: 맙소사 맙소사.
1: 여러분 영어 공부 꼭 필요합니다.
0: 영어 공부 예, 열심히 하세요 학생 여러분. 네. 네. 여기까지 할까요?
1: 네. 아 이거 몇 주 가야 될 것 같아요.
0: 아 좋아요. 네. 다음 주에
1: 더 많아요 진짜. 어,
0: 알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가지고 오신 음악 들으면서 코너 마무리하죠. 스티브 밀러 밴드의 음악을 가지고 왔네요.
1: 네. 더 조코라는 곡이거든요. 여기 딱 보면 뭐 아이머 갬블러도 나오고 나는 갬블러야 하고 맨 마지막 이제 후렴 부분에 나는 밤에 운전하는 남자야.
0: 아, 나이트
1: I'm midnight
0: driver. 어.
1: 이게 나오는데 네.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히트가 치긴 했거든요. 제가 근데 미국에서 운전하면서 이 노래를 들었어요. 왜 영국 음악이 미국에서 히트를 못 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에. 근데 미국 음악은 영국에서 히트 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0: 있잖아요.
1: 미국 여행할 때 음악을 들어보시잖아요. 영국 오아시스, 저 오아시스 엄청 좋아합니다. 펄프, 뭐 스웨이드, 뭐 뮤즈, 레디오에 듣잖아요. 네. 계속 앵앵앵앵 거리는 것 같아요. 근데 막 미국 밴드 레드 핫 칠리 페퍼스 막 딱 듣고 메탈리카 듣고 딱 하면 그냥 뽕 들려가지고 잘 들려요. 그러니까 뭔가
0: 음악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
1: 네. 우와. 저 참고로 오아시스 좀 Live Forever 이거 앵앵앵 거려서 막 듣고 있으면 짜증나요. 막 스웨이드 제일 짜증나 음악 들을 때.
0: 우리 방송 스웨이드 팬들이 들으실 수도 있지만
1: 아 이게 저도 좋아해요 스웨이드
0: 좋아하지만 미국 대륙을 자동차로 운전할 때 들을 음악은 아니다.
1: 엥엥엥. 네, 막 근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레드 핫 칠리 페퍼스의 베이스 드럼 뚱뚱뚱 막 하고 치고 하면 속이 다 시원해요. 아 이래서 미국이 다르구나. 미국 음악이 왜 이래서 이렇구나.
0: 이래서 대륙 하는구나. 네, 이런
1: 저
0: 거예요.
1: 완전 사대주시. 그것도 국악방송에 와가지고 이러는 거 참 죄송한데요. 저는 뭐 제가 만약에 지금 국악 들었다면 그거 있잖아요. 창부 타령도 듣고
0: 어, 판소리 들으면 되죠. 판소리 완창한 거 녹음한 거 들으면 한 곡 들었는데 한 7-8시간 봤어 이미. 네, 좋잖아요. 아,
1: 완전히 거기서 만약에 그렇게 들었다면 저 김영창 돼서 옵니다.
0: 이야 그렇군요. 스티브 밀러 밴드의 더 조커. 이 노래 좋아요 진짜. 그 미국 네. 특유의 그 느릿느릿한 그루브 네. 둔둔따 둔둔따 요거잖아요. 네. 노래 사이사이에 기타가 아잉, 네, 아잉. 그건 말고 아잉 요거
1: 그 앵잉 이런 소리 안 들려요.
0: 아 어, 맞아요. 네. 근데 그 아잉 소리가 해금 연주로 들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 해봤습니다.
1: 아이고 우리 여우랑 오, 2026년 감독님 나셨네요.
0: 자 스티브 밀러 밴드의 더 조커 들으면서 생선 작가와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루트 66 2탄으로 만나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자, 이 음악 들으면서 저도 끝 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오늘도 걱정은 붙들어 매십시오. 다 잘 될 겁니다. Some call me the gangster of love. Some people call me

0: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올해 방일영 국악상 수상자로 뽑힌 서도서리 명창 오봉려 여사가 상금 3천만 원을 고스란히 호학을 위해 장학금으로 내놓았다. 제가 젊어서 가르쳤던 대학교와 제자가 교수로 나가는 대학에 반씩 나누어 내놓겠습니다. 다시 못할 줄 알았던 서도소리를 서울서 하고 심지어 평양까지 갔다 왔으니 저야말로 행복한 사람이시오. 19평 아파트에서 그리 넉넉치 않은 살림을 꾸려가는 오여사이기에 그가 내놓은 상금 전액은 더 의미가 있다. 1999년 11월 조선일보에 실린 기사입니다. 오봉려 명창은 1913년 평양에서 태어나 16살에 서울로 왔는데요. 전쟁 통해 남편과 세 자녀를 잃고 오직 서도소리 전승에 온 힘을 쏟는 것으로 그 아픔을 승화시켰죠. 1990년 오봉려 명창과 함께 평양에 가서 공연했던 국가무형유산 서도소리 예능 보유자 김광숙 명창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 일생을 통해서 잊을 수가 없는 또 오봉려 선생님과의 아주 정말 귀중한 추억이죠. 평양 큰 무대에서 서도소리를 불렀으니까 수심가에다가 뭐 남봉가에다 부르고 하는데 거기서 정말 우레와 같은 박수하고 웅성웅성. 왜냐하면 그 개타령할 때 성대묘사도 하고 하니까 막 웅웅웅 하더라고. 그 조용하던 거기서 그리고 이제 나오니까 안내원, 말하자면 그분들만 안내원 동무? 그분이 엄지를 척을 하면서 최고라고. 우리 여기서는 쇳소리 안 된다. 근데 선생님 같은 그 깨꼬리 최고다, 최고다.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 상수리가 선생님 고향이었었는데 그 상수리를 이제 찾아달라고 며칠 있다가 아유, 다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다 그거 해가지고 상수리라는 거는 없어졌다. 이렇게 와서 얘기하더라고. 그랬겠죠. 선생님은 굉장히 서도소리에 대한 사명감이 투철하셨어요. 그 이북에서는 지금 없어졌잖아요. 그때 당시도 없어져서 그렇게 아쉬워하시고 참 안타깝게 생각하셨고 그 다음에 그 사명감이 불타서 정말 얼마나 그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려고 누구라도 오면 그런 열정이 소리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들 가르칠 때 왜 수 놓는 거 옛날에는 이게 한땀 이렇게 놓잖아요. 나를 그냥 한땀 눈썹 심듯이

0: 하나하나 그렇게 심어주셨어요. 너무나 그렇게 하시니까 나는 정말 너무나 괴로웠었어요. 지금 같으면 이제 그렇게 하면 다들 달아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온 정성과 온 열정을 다해서 그렇게 가르쳐주신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이 서도서리를 남기겠다고 이 남한 땅에 그런 결심을 가지고 정말 놀라워요. 선생님이 그렇게 나하고 그렇게 정말 진짜 그런 정이 없어 선생님하고. 근데 그렇게 정이 그렇게 들었는데 선생님이 세상을 떠나신다는 건 상상도 못했어. 선생님 지금 살아계셨으면 내가 너무 할 말이 많아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건 이렇죠. 제가 소리에 대해서 이렇게 잘 깨달았어요 이러면서 선생님 하면 선생님 굉장히 기뻐하실 텐데 그때 선생님한테 그렇게 공부하면서 는 그때는 몰랐어. 지금은 선생님 가르쳐주신 게 너무 여기 담겨있어서 슬슬 오래오래 있다 한 번씩 풀려나와요.
1: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8월의 국악인 오봉녀 명창의 소리를 이어가는 제자 서도소리 예능 보유자 김광숙 명창의 기록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악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하여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허가를 위한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0: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1: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이번엔 국악인들의 꿈과 실력을 펼칠 수 있는 두 가지 경연대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먼저 제34회 임방울 국악제 전국대회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악 경연대회 가운데 하나인 임방울 국악제가 참가자 모집을 시작했는데요. 올해 대회는 9월 4일부터 13일까지 광주광역시 일원에서 열리고요. 9월 4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5일엔 학생부 경연, 12일과 13일엔 일반부와 명창부 경연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참가 접수는 학생부와 장기자랑 부문은 9월 3일 오후 6시까지, 일반부와 명창부는 9월 10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고요. 자세한 모집 요각은 임방울 국악제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국립국악원이 주최하는 제20회 온나라 전통춤 경연대회 소식입니다. 접수는 8월 10일부터 14일까지 국립국악원 누리집에서 진행되고요. 예선은 9월 1일, 본선과 시상식은 9월 22일에 열립니다. 자, 이렇게 국악과 전통춤의 미래를 이끌 새로운 예술가들이 탄생할 두 경연대회. 관심 있는 분들은 대회 요강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말 오후 우리 전통예술의 깊은 멋을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두 개의 토요 상설 공연을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국립국악원 대표 상설 공연 2016 토요 명품입니다. 올 한 해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펼쳐지는 토요 명품은요. 궁중음악부터 민속음악, 전통무용까지 우리 전통예술의 다양한 매력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자리인데요. 특히 8월엔 한국의 멋과 신명을 주제로 8월 15일에 수룡음과 산조, 매화가, 춘행전 등 궁중과 민속의 멋을 함께 느낄 수 있는 무대가 펼쳐지고요. 8월 22일엔 사물놀이와 고무, 영산회상, 대추타 등이, 또 8월 29일엔 낙양춘, 시조, 연화무, 용강의 춤으로 구성된

0: 무대가 이어집니다. 이어서 소개할 공연은 국립남도국악원의 토요상설 국악이 좋다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국립남도국악원 진학당에서 열리는 국악이 좋다는요. 먼저 8월 15일엔 음악집단 태동의 파편의 장르 태동이 무대에 올라 전통음악을 기반으로 새로운 감각을 더한 창작 무대를 선보입니다. 8월 22일엔 국악연주단의 국악의 향연이 펼쳐지는데요. 8월 29일엔 검은고 연주자 이선화의 진도, 금가를 통해 진도의 소리를 검은고 선율로 풀어낸 특별한 무대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토요일 오후 품격 있는 우리 음악과 함께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 국립국악원 토요명품 그리고 국립남도국악원 국악이 좋다를 찾아주세요. 소리꾼 이희문이 오는 8월 18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종로구 아름지기 안국동 한옥에서 이희문의 잡가 잡담 열흘 한옥으로 관객들을 만납니다. 국가무형문화유산 경기민요 이수자인 이희문은 늘 전통을 새로운 감각으로 풀어내며 자신만의 무대를 만들어 온 소리꾼이죠. 이번 공연은 지난 2022년 화제를 모았던 한 달 한옥의 연장선에 있는 프로젝트로 한옥을 공연장으로 빌려 쓰는 것이 아니라 직접 머물고 생활하면서 그 공간에서 얻은 감각과 영감을 공연으로 풀어내는 말 그대로 한옥의 시간과 소리 그리고 일상이 하나의 무대가 되는 셈입니다. 무대의 중심은 경기민요의 정수로 꼽히는 경기 12잡가 완창입니다. 조선 후기 서울과 경기 지역의 전문 소리꾼들이 불러온 긴 형식의 잡가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려주는데요. 여기에 공연 중간중간 작품에 얽힌 이야기와 소리에 대한 생각, 예술가 이희문의 솔직한 이야기가 더해져 공연과 토크를 함께 즐기는 색다른 시간이 펼쳐집니다. 올여름 한옥의 고즈넉한 정취 속에서 경기 잡가의 깊은 매력을 만나보고 싶다면 이희문의 잡가 잡담 열흘 한옥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오늘 말복. 말복은 말복입니다. 그간 초복이 중복이 형님이 온갖 더위를 다 가져다 늘어놓고 위세를 자랑한 덕에 막내 말복이는 한결 숨도 고르고 있고요. 아침 저녁 시간엔 여유도 부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입추 후 첫 번째 경일 말복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이 입추라서 저희가 이른 가을 인사를 벌써 나눴는데요. 오늘은 삼복더위의 막내 말복입니다. 이번에 초복이 중복이 두 형님 위세가 대단해서 사람들 원성이 온통 두 형님들에게 집중이 됐었죠. 그런데 막내 말복이는 다행히도 좀 순해서 편안합니다. 올해 더위가 너무 심해서 과연 이 더위가 물러나긴 할까 싶을 정도로 강렬했는데요. 입추 지나고 말복 즈음이 되니 그래도 지낼만해서 다행입니다. 말복날 산책길의 음악은 현악기로만 연주한 현악 별곡과 함께 시작합니다. 도드리 돌짱 사면 도드리를 연주하는 별곡인데요. 양현섭의 가야금, 정대석의 검은고, 안승훈의 양금 연주로 보내드립니다.